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는데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종사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돌봄을 받는 분만이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분 역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소식인데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사회의 돌봄은 더욱더 건강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이 돌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참.

0: 영화를 통해서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시나요?
1: 네, 오늘 방송에서는

0: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어둠 속의 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1년 개봉작이고요. 브레이킹 더 웨이브, 백치들에 이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만든 연작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장애와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묘사한 뮤지컬 영화인데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대표작이자 21세기 강렬한 영화 중 한 편으로 언급이 되곤 합니다.
1: 예.
0: 어둠 속의 댄서는 2000년 개최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요. 이 영화에서 첫 장편 영화 주연을 맡은 뮤지션 비오크는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1: 칸 영화제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군요. 영화의 줄거리는 어떤가요?
0: 네,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체코에서 이민 온 셀마의 삶을 다룹니다. 셀마는 공장에서 일하며 어린 아들 진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유전성 퇴행성 안질환 때문에 셀마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아들 진도 같은 병을 물려받았는데요. 셀마는 자신의 치료는 포기한 채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환경 속에서도 셀마는 힘들 때마다 자신만의 상상 속 세계로 들어갑니다. 셀마의 상상은 한편의 뮤지컬처럼 구현되는데요. 공장의 기계 소리와 발걸음 소리 같은 일상의 소음이 리듬을 가진 음악이 되고 현실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감정과 희망을 셀마가 자신의 노래로 표현하는 시기죠. 하지만 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셀마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또 마주하게 됩니다.
1: 라라랜드나 시카고와 같이 반응이 좋았던 뮤지컬 영화가 많은데요. 어둠 속의 댄서는 어떤가요?
0: 네, 대부분의 뮤지컬 영화가 노래와 춤을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한다는 특징을 지녔는데요. 이 어둠 속의 댄서는 셀마의 현실과 셀마의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뮤지컬을 의도적으로 구분합니다. 촬영에서부터 큰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면 셀마의 현실은 촬영 감독의 움직임이 그대로 느껴지는 핸드헬드 촬영으로 다큐멘터리 같은 질감을 살리고요. 반대로 뮤지컬 장면은 당시 영화 현장에선 이례적으로 약 100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구비해 셀마의 일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만 셀마의 노래가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나 행복이 찾아왔다는 변화를 반영한 결과는 아쉽게도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이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셀마가 상상 속 뮤지컬로 도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과 상상의 차이를 극대화하면서 어떻게든 일상에서 좀 희망을 찾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간절함이 관객에게도 전달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의 댄서는 뮤지컬의 형식을 빌려서 뮤지컬의 어떤 낙관성을 뒤집은 반뮤지컬 혹은 비극적인 뮤지컬로 불리곤 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반가운 얼굴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 익숙한 배우가 등장을 하는 건가요?
0: 네, 자크 드미 감독의 프랑스 뮤지컬 영화 쉘브르의 우산에 출연한 프랑스 배우 카트린 드네브가 또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캐시라는 이름의 공장 노동자로 셀마의 가장 친한 동료 중 한 사람인데요. 뮤지컬 장면에서 자신의 스타성을 또 여실히 보여줍니다.
1: 예, 유명 뮤지션인 비오크가 작품에 참여했는데요.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노래를 전부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노래가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던 I've seen it all인데요. 가사 중에 난 이미 봐야 할 것은 다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도 알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점점 눈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셀마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 노래 역시 비오크가 직접 작사 작곡을 전부 맡았습니다. 이렇게 비오크는 원래 어둠 속의 댄서의 음악 작업만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거의 1년간 그녀를 설득을 해서 셀마 역까지 맡게 됐습니다.
1: 비오크의 어떤 점 때문에 감독이 셀마 역에 캐스팅을 하고 싶은 건가요?
0: 이 비오크가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꾸미지 않고 순수하게 내비칠 수 있고 뮤지션이기 때문에 또 음악과 셀마의 현실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비오크도 대본을 읽고 셀마와 본인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고 셀마라는 캐릭터를 어느새 사랑하게 되어서 영화에 참여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셀마가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됐죠.
1: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에서 셀마가 추는 춤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0: 다른 뮤지컬 영화에서처럼 굉장히 잘 짜여진 안무를 소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셀마의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현실에선 움직임에 제약이 따르기 마련인데 또 상상 속에서는 거리낌 없이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었으니까요. 비오크는 셀마를 연기하면서 시각장애인을 흉내내는 과장된 몸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비오크는 그녀의 신체적 한계보다 감정과 상상력에 집중했다고 이야기하고요. 힘들 때마다 자기 세계로 도피하는 셀마를 오히려 한 명의 예술가로서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다.
1: 예, 비오크는 어둠 속의 댄서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첫 장편 주연작으로서 얻어낸 엄청난 성과인데 이후로도 배우 생활을 이어간 건가요?
0: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드물게 작은 프로젝트에만 이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예. 비오크는 어둠 속의 댄서 촬영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라스 폰 트리에 감독과의 작업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었다고 굉장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뮤지션이자 배우를 좀 많은 영화에서 만날 수 없게 된 건 좀 아쉬운 일이긴 하죠.
1: 그렇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 어둠 속의 댄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감상하면 좋을까요?
0: 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어둠 속의 댄서는 시력을 잃어가는 캐릭터를 뮤지컬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독특한 작품입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눈을 포기하는 셀마의 희생이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셀마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춤과 노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셀마의 세상은 어둠에 삼켜져 가지만 또 그 어둠 속에서만 뮤지컬이 시작되기도 하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인물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을 때 보시면 좋을 작품입니다.
1: 예, 영화 속 장애 공감. 오늘은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어둠 속의 댄서 만나봤습니다.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2NE1의 I Don't Care. Hey playboy, it's about time and your time's up.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장애를 설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공연을 함께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검단 어울림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인데요. 오늘은 이 특별한 시간을 준비한 검단 어울림 장애인복지관 이강숙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단 어울림 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에서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강숙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식 교육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 검단 어울림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곳인가요?
2: 검단 어울림 장애인복지관은요, 장애인의 자립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상담과 재활, 평생교육은 물론 직업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활동, 또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2: 네, 이번 교육은 친구야 내 손 잡아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유아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장애를 설명하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교육이 아니라 두 명의 스토리텔러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그 흐름 속에 음악과 인형극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공연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1: 예.
2: 네. 아이들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어지는 플루트 공연과 인형극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를 가르치는 교육보다 함께 친구를 만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1: 보통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면 교실에 앉아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거나 설명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교육은 방식도 참여 주체도 다르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웃고 또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장애를 특별하게 설명하기보다 공연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교육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따뜻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예, 이렇게 기획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2: 장애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아기는 편견이 생기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기에 장애를 어렵게 배우기보다

0: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한다면 커서도 장애를 특별하게 바라보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과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오래 남는 교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 예, 이야기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하니 흥미로운데요. 어떤 순서로 공연이 진행이 됐는지 또 무대를 꾸며준 주인공들은 누구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먼저 두 명의 스토리텔러가 아이들과 함께 친구와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네잎클로바 앙상블의 플루트 공연이 이어졌고요. 이후에는 아우룸 인형극단이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내용을 담은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네잎클로바 앙상블과 아우룸 인형극단의 단원들은 모두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연주자이자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교육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이분들을 장애인으로 먼저 바라보기보다 먼저 연주자이자 배우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이 이번 교육이 가진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 예, 현장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0: 네,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박수를 치고 질문에는 큰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요.
1: 예.
0: 네, 인형극에는 또 주인공을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연주자를 특별하게 바라보기보다 멋진 연주자로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네. 공연 중에 아이들과 어떤 질문이나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교육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스토리텔러인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먼저 다가가요. 손을 잡아주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프로그램 이름이 친구야 내 손잡아인데 그 말을 아이들의 입에서 직접 들었을 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장애를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할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예.
0: 오늘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미 아이들한테 닿았구나 하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1: 이야기만 들어도 현장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공연을 마친 후에 아이들과 연주자, 배우들이 어떻게 인사를 나눴는지 그 훈훈했던 현장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0: 공연이 끝난 뒤가 오히려 기억에 남는데요. 공연을 마친 연주자와 배우들이 아이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직접 다가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었는데요. 마치 공연을 마친 예술가들이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기념사진을 함께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담당자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가지고 배우들이 직접 기념품을 하나씩 건네주면서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1: 예.
0: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장애인 배우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그 순간 장애 인식에서는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1: 예.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요. 참여했던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0: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참여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처음이었다. 그때 아이들이 80명이 넘었었거든요. 예쁘게 공연을 보더라고요. 또 공연을 통해 배우니까 아이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저희도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1: 예, 네. 이번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정말 하길 잘했다고 보람을 느끼신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0: 교육이 끝난 뒤에 아이들이 장애인 연주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뿌듯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실 때 복지사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거나 주의하는 점이 있을까요?
0: 네, 아이들에게 절대 장애를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조금씩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1: 예, 앞으로 검단 어울림 장애인 복지관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련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0: 이번 유아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또 청소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연령에 따라 교육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인데요.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을 만드는 겁니다. 네. 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1: 예.
0: 네. 현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봉사단인 같이같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용자 식당에서 급식 봉사도 하고 또 자조 모임과 관계 맺기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서로 이해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상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경험 자체가 가장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문화예술과 체험 또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토요초대석 오늘은 공연을 통해서 장애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운 친구야 내 손 잡아 프로그램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검단 어울림 장애인 복지관 이강숙 복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윤수일이 부릅니다. 터미널.

0: 행복 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혹시 요즘 계좌의 빨간 숫자가 파랗게 변하는 순간 마음까지 덜컥 내려앉으시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 자산이 줄어든 것뿐인데 마치 내 미래와 삶의 희망까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깊은 허탈감을 느끼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에게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릴 적 동화책에서 친숙하게 만났던 그리스 로마 신화인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고 싶었던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예요.
0: 예,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이야기의 주인공 마이더스 왕은 신에게 간절한 소원을 빌어요. 자신이 손을 대는 모든 물건이 찬란한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 빵을 집어든 순간 빵은 딱딱한 황금이 되어 먹을 수 없었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하자 물조차 차가운 금속으로 변해버렸지요.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순간은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는 사랑스러운 딸을 안아줄 때였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기대했던 딸은 온기 없는 차가운 황금 조각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제야 왕은 절규하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얻은 것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온기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0: 예. 우리도 혹시 마이더스 왕처럼 황금을 쫓다가 삶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
1: 바로 그 점에서 이 이야기가 옛날 옛적 신화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이더스의 황금은 통장 잔고일 수도 주식 계좌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돈과 자산은 꼭 필요한 자원이에요. 그러나 돈과 자산이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숫자가 오를 때만 잠시 행복하고 숫자가 떨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게 돼요. 주가가 하락한 것은 내가 투자한 자산의 평가액이 변동한 것일 뿐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가 실패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둘을 완벽히 같은 것으로 착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0: 예, 우리는 왜 자산이 줄어들면 내 가치까지 함께 작아졌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1: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가진 소유와 나라는 존재를 하나로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의 거장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자아를 주체로서의 자아와 객체로서의 자아로 구분했는데요. 그중 객체로서의 나에는 우리 신체와 재산, 그리고 통장 잔고 등을 포함하는 물질적 자아, 타인의 인정과 평판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아, 마지막으로 내면의 경험과 감정을 느끼는 정신적 자아가 포함돼요. 사랑의 기술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 역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삶의 태도를 소유와 존재로 대조해서 설명했는데요. 주가나 통장 잔고 같은 물질적, 사회적 자아는 내가 가진 소유로서의 자아를 말해요. 반면 나의 내면을 채우는 정신적 자아는 살아 숨쉬며 경험하는 존재로서의 자아를 말하죠. 문제는 우리가 소유로서의 자아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이 존재로서의 자아 전체가 훼손된 것으로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통장 잔고나 주가는 내가 가진 소유의 일부일 뿐 내 삶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존재가 아닌데도 말이죠.

0: 예, 돈이나 재산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1: 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산이나 성과와 같은 외부 조건에만 지나치게 연결하는 것을 조건적 자기 존중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심리학자 제니퍼 크로커 연구팀에 따르면 존재보다 외부의 소유에 자신의 가치를 얽매는 사람일수록 자산이 감소했을 때 자존감마저 곤두박질치며 극심한 우울과 불안을 겪는다고 해요. 소유의 흔들림이 내 본연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기 때문이죠. 반대로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같은 경제적 시련을 겪어도 훨씬 빠르게 삶을 회복해요. 그렇다면 물질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에드워드 대시와 리차드 라이언 교수의 유명한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돈, 숫자, 타인의 평가와 같은 외적인 보상에 끌려다닐 때가 아니라 내면의 본질적인 욕구, 즉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자율성, 유능함을 느끼는 역량감, 그리고 타인과 따뜻하게 연결되는 관계성이 충족될 때 진정한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고 해요. 또한 긍정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딕스는 희망과 감사, 사랑 같은 긍정적 감정이 사람의 시야를 넓히고 시련을 극복할 힘을 키운다는 확장 및 구축 이론을 제시했어요. 시장은 늘 흔들릴 수 있지만 내면의 자율성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외부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삶을 세워갈 심리적 자원을 만들어내지요.
0: 예, 이 신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뭘까요?
1: 네, 어쩌면 이 신화는 경제적 흔들림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지금 당신이 진짜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궁지에 몰린 마이더스 왕은 더 이상 단 한 조각의 황금도 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그저 고소한 빵 한 조각, 목을 적셔줄 시원한 물 한 잔, 그리고 온기가 남아있는 사랑하는 딸의 따뜻한 손이었어요. 사람은 종종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서야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곤 하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식시장의 흔들림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차가운 숫자일까요? 아니면 삶의 따뜻한 온기일까요?
0: 예,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1: 네, 오늘 여러분은 손에 닿는 황금을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참된 삶을 붙잡으시겠어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경제의 흐름 역시 늘 변화하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나누는 가족의 따뜻한 웃음, 힘들 때 어깨를 두드려주는 친구와의 신뢰,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용기는 결코 주식시장이나 평가 금액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이더스 왕은 황금이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았지요. 우리 역시 계좌의 숫자를 잃었다고 해서 내 삶의 존엄함과 가치까지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곁에는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마이더스 왕이 비극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차가운 황금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계좌의 숫자보다 내 곁에 사람을, 소유보다 존재를, 불안보다 희망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어떤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끝내 잃지 말아야 할 가장 고귀하고 확실한 자산일 거예요.
0: 예, 오늘은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아일랜드의 지중해 가고 싶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2: 네, 오늘은 보조기구하고 관련해서요. 반가운 두 가지 소식을 제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수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서울시 거주장애인을 위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장기 대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기기를 사용하면서 달라진 일상이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글로 나눌 수 있는 2026 보조기기센터 이용수기 공모전 소식입니다. 첫 번째 사업부터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이 사업은 수동휠체어에 동력보조장치를 장착해서 이용자가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약간은 전동휠체어랑 비슷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 예, 어떤 분들이 동력보조장치 장기 대여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우선 서울시에 거주

0: 하는 등록 장애인 중에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심장 장애 또는 호흡기 장애로 등록되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청하는 장치에 맞는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정부 공적 급여를 통해서 혹시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았거나 혹은 받지 않으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면 내구 연한인 6년이 지난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연령 관련해서도 장치별로 지원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무브온이라는 제품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고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토도드라이브는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서 처방전의 보조기기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된 항목에 맞춰서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예. 수동 휠체어 동력 보조 장치는 일반 전동 휠체어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0: 네, 일반 전동 휠체어는 처음부터 모터와 배터리가 포함된 전동 이동기기라고 봐야 되고요. 또 이 동력보조장치는 사용자가 원래 이용하고 있는 수동 휠체어에 별도의 전동 구동 장치를 합쳐서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수동 휠체어의 이 편리한 익숙한 착석 환경 또 가벼운 무게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좀 중거리를 외출하거나 아니면 오르막길처럼 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일 때는 전동 휠체어에 가깝게 전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대여 품목이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는데요. 하나는 토도아이 수동 휠체어에 토도 드라이브를 장착한 형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키코리아의 U2라고 하는 수동 휠체어에 무브온이라고 하는 동력 보조 장치를 장착한 형태입니다. 공고문 사진 보시면은 토도 드라이브는 휠체어의 이 구동 바퀴 쪽에다가 동력 장치를 결합시키는 방식이고요. 무브온은 수동 휠체어 앞쪽에 약간 이렇게 바이크처럼 전동 구동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1: 예. 제품을 그냥 빌려주는 건가요? 대여 기간과 비용도 궁금한데요.
0: 네. 수동 휠체어와 결합된 동력 보조 장치를 최대 3년간 장기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1: 예.
0: 이용료는 무료고요. 다만 이제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청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제품 가격의 10%,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제품 가격의 5%를 보증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최종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각 센터에서 실시하는 이동보조기기 안전사용교육도 참여하셔야 하고요. 이 동력보조장치는 아무래도 일반 수동휠체어보다는 속도도 빠르고요. 또 조작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받고 충분히 연습하신 뒤에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신청 기간과 신청 절차도 알려주시죠.
0: 네, 신청 접수 기간 지난 7월 27일부터 시작됐고요. 8월 20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먼저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이후에 현장 평가까지 거쳐서 최종 선정자로 발표합니다.
1: 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장기 대여 신청서, 그리고 또 사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서,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조기기 처방전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은 해당 증명서도 필요하고요. 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분들은 재학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처럼 활동하고 계신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처방전은 장치별로 지정 항목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토도 드라이브는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다군 처방이 필요하고요. 19세 이상은 전동휠체어 가군으로, 그리고 무브온은 전동 스쿠터 항목으로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1: 네. 신청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어디로 하면 되는 건가요?
0: 네. 이게 거주하고 계신 자치구에 따라서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네 곳 중에 해당 권역별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우편, 이메일 방문 모두 가능한데요.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 동대문구는 동북센터, 전화번호는 02-6926-6952번이고요. 그 다음에 강동, 광진, 성동, 송파, 강남, 서초구는 동남센터, 02-440-5895번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 용산, 중구는 서북센터 02-6070-9264번에서 접수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구는 서남센터 070-4878-369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예. 자, 두 번째 소식은 보조기기센터 이용수기 공모전이라고요?
0: 네, 이번에는 보조기기를 사용하면서 달라진 경험을 글로 나누는 2026 보조기기센터 이용수기 공모전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가 진행하는 공모전인데요. 보조기기를 사용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가족 또

0: 활동 지원사 그리고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한 지역 보조기기 센터의 직원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조기기를 사용하면서 뭐 외출이나 학습, 식사, 의사소통, 뭐 직업생활 어떤 분야에서든 달라진 경험도 좋고요.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돌봄 부담이 줄었다거나 가족의 생활이 달라진 이야기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실무자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찾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뭐 시행착오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 또 이용자나 가족에게 변화를 만들었거나 또 보람을 느꼈던 내용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보조기기 공모전의 핵심적인 주제가 보조기기를 통해서 얻은 변화 그리고 희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뭐 문학적으로 화려한 글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경험으로 내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뭐 예를 들어서 보조기기 받아서 그냥 좋았다, 편해졌다 이렇다기보다는 사용 전에는 어떤 불편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뭘 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서비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기를 선택하게 됐는지, 또 그 기기에 적응하고 활용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경험들이나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또 사용 후에는 결과적으로 일상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기는 사진 포함해서 A4용지 3매 안팎으로 작성하시고요.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원고 양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예, 시상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총 수상자는 10명인데요. 전체 상금이 150만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대상인 동행상 한 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고요. 최우 수상인 변화상 한 명에는 국립재활원장상과 상금 30만 원, 우수상인 일상상 두 명에게는 국립재활원장상과 상금 20만 원, 그 외에도 상들이 있습니다.
1: 예, 응모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작성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원고 제안을 작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 사용하시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다른 공모전에 유사한 작품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시는 경우에도 수상이 취소되고 상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 상황을 솔직하게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예. 이용수기 공모전의 접수 기간,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신청 기간이 8월 17일까지고요. 이게 처음에 안내됐던 기간보다 좀 연장된 일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 작성하셔서 이메일 ksh0445@korea.kr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메일입니다. 이 보조기기 공모전 담당자 0290195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소라의 기억해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박준구의 세상 보기.
1: 땀이 뻘뻘 흐르는 여름날 복지코어를 신청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아 버스를 타고 어렵게 이동했습니다. 비가 와서 다급하게 일반 택시를 탔는데 건물 입구에 내려주는 바람에 출입문을 찾느라 비를 고스란히 맞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은 많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입니다.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한정돼 있고 이용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많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죠. 차량을 늘려달라고 하면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불편, 해법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최근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시소에서 시소타라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운전자가 시각장애인을 목적지 건물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뿐 아니라 원하면 건물 내부나 약속 장소까지 안내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수익 창출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기사로 활동하는 시스템이라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게 과제이긴 한데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런 온기 어린 시도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을 외출이 걱정보다 설렘이 앞서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듣습니다. 벌써 1년.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에스토니아에서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쪽 끝으로 떠나봅니다. 에스토니아 제3의 도시 나르바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중세에 두 요새가 마주하고 있는 독특한 풍경과 19세기부터 이름난 해변 휴양지가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1944년에 전쟁 당시 파괴된 시청사를 복원해서 예술가들의 레지던시로 활용하면서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나르바에서 음악여행 즐겨봅니다. 원미연의 노래 먼저 듣죠. 문득 떠오른 사람.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이제 여름휴가 다녀온 분들이 슬슬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시기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혹시 저런 휴가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휴가 이야기 들은 것 있으세요?
1: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이 가족끼리 풀빌라를 빌려서
0: 네.
1: 그 안에서 뭐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즐겁게 지내고 왔다고.
0: 뭐 수영도 하고.
1: 그렇죠. 자랑을 하더라고요.
0: 네.
1: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 저 수영장은 아마 목욕탕 크기.
1: 네, 맞죠.
0: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1: 네, 맞습니다.
0: 갑자기 저 포도 못 따먹는 포도 보고 아이고 저거 저 포도 시인 포도일 거야.
1: 네, 그렇죠.
0: 하는 여우 생각이 납니다.
1: 네.
0: 왜 심술이 날까요? 네. 아직 휴가를 못 갔다 왔기 때문이죠.
1: 네. 아, 그러셨구나.
0: 얼른 갔다 와서 네. 같이 그 즐거운 네, 네. 기분에
1: 네, 진행자님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길기철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초반이고 경로당에서 안마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 사고로 실명한 뒤 이혼을 하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면서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안마사로 일하며 동료들과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동료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도 놀랄 만큼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다른 남성 동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면 괜히 질투가 나고 어쩌다 제 마음을 표현해도 그녀는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그녀가 하는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함께 어울리고 있지만 솔직한 마음은 단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전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공감하고 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 보면 고민이 명확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 이분 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실명하고 이혼도 하고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잘 위기를 극복하시고 지금은 많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되신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자신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누군가 이제 이성이 보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정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의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우선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1: 아, 네.
0: 사실 이 시간 되면 제가 네. 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1: 아, 네,
0: 공감하고 음흠. 막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다 보면 음흠. 안타까울 때가 뭐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연은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1: 네, 맞습니다. 충분히 박수 쳐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요. 주변에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이렇게 응원 보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이때도 또 조금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될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너무 가볍지는 않게
1: 그렇죠. 맞습니다.
0: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1: 네, 네, 네.
0: 조금은 조심스럽게
1: 네.
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부인이 안 계신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나름대로 아픔이 있으셨는데 그럼 저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 한편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1: 호감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0: 아,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이성 간의 어떤 호감을 전혀 못 느낀다. 이거 굉장히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0: 네.
1: 그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 표현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다가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상당히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도 그렇지만 자신이 이혼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삶의 어떤 그런 회복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또 이성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상대방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한편으로는요.
1: 네.
0: 이 지금 호감이
1: 네.
0: 허전한 마음에서 생긴 단순한 감정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또 깊어지는 그런 단계인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1: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이신데요. 지금 단순한 내가 상대방을 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분의 말씀을 들어봐서는 그보다 조금 더한
0: 네.
1: 약간은 애착 으로 가는 이런 부분으로 진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은 다른 이성 그 남자분이 그 여성분에게 다가갈 때
0: 네.
1: 어떤 질투를 느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0: 사연 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1: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벌써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투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 감정이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지금 드러나고는 있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지게 하는 음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음흠. 이런 부분을 바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이분은 네. 이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나.
1: 그렇죠.
0: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런 감정이라도 음흠. 자칫 잘못해서 관계를 오히려 그르치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1: 네,
0: 되네요.
1: 맞습니다. 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8, 9 정도의 애정의 어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라고 다가가면 오히려 그것이 자칫
0: 네.
1: 내 마음과는 내 마음과 같지 않게 그것이 오히려 그르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러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저 약간 송구합니다만은 좀 웃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젊었을 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1: 아, 네.
0: 근데 이분이 지금 사랑 고백을 아예 안 하신 게 아니에요.
1: 네.
0: 네, 장난스럽게 좀 사람들 있는 데서 좀 가볍게 이걸 뭐라 그럴까? 밀당이라고 할까? 아니면 좀 간을 봤다고 할까? 살짝살짝 얘기를 하신 걸로 보여져요.
1: 네.
0: 그런데 여성이 그걸 장난으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살짝 그 마음을 비춰주셨거든요.
1: 네.
0: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1: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지금 그 이분과 그 여성분과의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분은 지금 80도 90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여성분은 지금 그냥 같은 일을 같이 하는 동료 이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0: 여자분은.
1: 네. 그렇죠. 여자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거기에서 오는 온도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이 남자분께서 그걸 바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0: 네. 젊은 시절 저를 좀 돌이켜보면요.
1: 네.
0: 이거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 여성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좋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내가 충분히 사인을 준 것 같은데 장난으로만 생각하네. 아, 저게 나에 대한 거절이구나. 이 양갈래에서 엄청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일단 사연에서 좀 둘이만 있고 싶고 이런 말씀도 해 주셨단 말이죠.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 지금 분명히 이분은 둘이만 있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0: 이미
1: 보거든요.
0: 저는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네. 보이십니다.
1: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0: 아, 애타죠.
1: 네. 네.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분명히 이거는 그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선뜻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자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그러면서 그 여성분과의 그런 관계 또 그리고 기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주 만들어 보시면서 그 여성분의 태도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서두르지 말고.
1: 그렇죠.
0: 너무 과격하게 말고.
1: 네, 맞습니다.
0: 그 여성분의 또 성향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1: 그럼요.
0: 생각도 들고요.
1: 물론이죠. 네. 그 여성분을 충분히 존중해 주고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다가가셔야 하거든요. 네.
0: 야, 이 부분 잘 적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남성분들이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0: 맞습니다.
1: 네, 이 자신의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여성분들 그럴 것이라고 착각해서
0: 아, 뜨거 이래 버리면 네, 안
1: 맞습니다.
0: 되니까.
1: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좀 조심스럽다라기보다는 이 부분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뜨거운 열정을 조금은

0: 뒤로 멀찌감치 네. 떨어지셔서 다른 동료들과 이렇게 함께 만남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이분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일 끝나고 같이 차 한잔 하시는 거 어때요? 또 아니면은 우리 오늘 저녁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시고 그분이 거절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아까 진행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아 나에 대한 거절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냥 아 이 식사에 대한 거절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분도 그 일 여성분도 자기 자신만의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아 그래서 아 자기 자신에 대한 일정 때문에 이 식사 거절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 대단한 멘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 나에 대한 거절이구나
1: 의기에 소심해집니다.
0: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1: 네.
0: 네, 바로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거절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어쨌든 지금 참 좋은 관계인데
0: 네.
1: 자칫 실수해서 지금의 관계까지 깨지면 안 되니까요.
0: 그렇죠.
1: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는데 저는 어쨌든요. 이런 감정이 생긴 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0: 네, 맞습니다.
1: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매사에 열심도 생기고 어떤 삶의 의욕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삶의 어떤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만큼 정말 좋은 활력소가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다라는 것.
1: 네.
0: 이것만큼 정말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그 에너지를 그대로 잘 간직하고 계시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온전하게 잘 쓰여져서 또 이 이성분과 그 관계도 원만하게 잘 맺어질 수 있도록
1: 네.
0: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이분이 활력 있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좀 발전되었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이 주의할 점 한 가지만 짧게 탁 짚어주신다면요.
0: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께서 거절을 하신다고 해서 나를 거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1: 네.
0: 또 그리고 한번 거절당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호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열 번이고 해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씀 있지 않나요? 네, 열 번 네. 찍어 안 넘어갈까?
1: 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네. 그렇게 응원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 네. 마음은 똑같군요.
0: 네, 네, 네. 네.
1: 응원의 말씀 거죠. 좀 구체적으로 네. 직설적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네, 정말 지금 이 마음도 많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그런 뜨거운 열정 가지시는 거 너무나 좋은 마음이시니까
1: 네.
0: 이런 마음 뜨거운 열정 이분에게 고스란히 온전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심조심 다가가셔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스윗소로의 노래 같이 듣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점자가 있다고 모든 불편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 보면 각 버튼에 점자가 붙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점자 표지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점자가 설치되어 있죠. 이건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표지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점자만 있으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층을 나타내는 숫자 버튼은 문 옆 가장자리에 세로로 길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옆쪽에 허리 위치 정도에도 버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키 작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죠. 며칠 전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먼저 탄 사람이 버튼 앞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겁니다. 주변에 여유 공간이 충분했는데도 말이죠. 비켜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옆면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려는데 버튼의 배열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점자를 만지며 확인하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제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별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내릴 층을 이미 지나쳤더라도 버튼을 찾아 누르면 되니까요. 버튼에 점자 표지가 되어 있고 음성 안내가 제대로 지원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다만 엘리베이터 이용 에티켓은 서로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김경남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 사랑은.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올여름은 에스토니아 여행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도 탈린과 타르투, 합살롬, 그리고 지난주에는 라크베레까지 다녀왔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오늘은 동쪽 끝으로 가본다고요?
1: 네, 우리나라로 이렇게 떠올려보면 서울에서 강릉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0: 네.
1: 되지 않을까.
0: 설렙니다.
1: 에스토니아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가장 동쪽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갔었던 라크베레는 수도 탈린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고요. 근데 여기서 동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에서는 한 2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라크베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뭐 한 110km 정도를 더 가게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자동차로 그 정도 걸려서 차로는 뭐 그곳 교통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곳이 이제 발트해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달리는 길이라서요. 굉장히 창 밖으로도 펼쳐지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는 왜 동해안 도로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보는 풍경이 더 아름답잖아요.
0: 너무 좋죠. 그냥 네. 가슴 뻥 뚫리고요.
1: 그렇습니다. 이 나르바라는 이 도시가 특별한 이유가 이제 그 바로 위치. 그곳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흐르고 있는 나르바 강이 그대로 이제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릉은 사실은 이제 해안이지만
0: 네.
1: 이곳은 이제 그보다는 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강의 이쪽은 에스토니아, 저쪽은 러시아입니다.
0: 오호.
1: 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나르바라는 도시가 되겠고
0: 예.
1: 이곳에 가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그런 풍경 때문에 좀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중세 요새 두 개가 강을 사이에 보고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쪽에 헤르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르만 탑이 이곳은 탑이 한 51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탑이 하나 있고요. 이게 1256년에 덴마크인들이 세우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리보니아 기사단이 이곳에서 계속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쭉 이어서 계속 개축하고 증축을 했나 봐요. 그래서
0: 네.
1: 16세기경에 완성이 된 그런 성입니다.
0: 아니 그럼 그 시절부터 이미 그 강이 국경 역할을 해왔던 겁니까?
1: 국경은 국경인데 사실은 러시아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은 적이 뭐 있고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엄밀하게 국경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어쨌든 강이 경계가 됐던 건 분명한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 건너편 러시아 쪽에는 이반고르드 요새라는 게 또 있습니다. 1492년에 러시아 이반 3세가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쪽 에스토니아에 헤르만 성이 딱 서니까 그걸 보고 이제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0: 네.
1: 늦게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500년 넘게 이 두 곳의 요새가 서로 강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풍경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MZ 쪽에 가면 이쪽 저쪽에 왜 남북한 초소들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곳이 이제 또 강변의 산책로를 따라 쭉 걸으면서 이런 광경들을 보는 게 나름 관광 코스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 그러고
0: 네.
1: 헤르만 성 안에 나르바 박물관이 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아치형의 천장에 있는 연회장에서는 음악회도 펼쳐져서
0: 이야.
1: 현지인들 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0: 성 안에 네. 지금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다니
1: 굉장히 낭만적이죠.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우리도 뭐 산사 음악회도 하고 뭐 고궁 음악회도 요즘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펼쳐지는 음악회는 또 나름대로의 운치가 느낌이
0: 있는 다릅니다.
1: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나르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1: 아까 뭐 이제 강 건너편의 도시를 마주보는 느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이 좀 넓다면 바다의 느낌도 나겠죠. 그래서 그럼 바다 건너를 노래한 그런 곡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Beyond the Sea라는 네, Beyond the Sea라는 이 노래 바비 달린이 원래 불렀고 많은 가수들이 부른 그 팝송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곡은 프랑스 샹송입니다. 원곡이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럽 여행이니까 프랑스어 원곡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샬 트레네라는 프랑스 가수가 부른 라메르라는 원래 라메르 이러는데 제가 약간 프랑스 가깝게해보겠다고 네, 좀 굴려봤는데 네. 어설프지만 누가 맞추시고.
0: 라는 정관사고요. 네. 여성.
1: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네, 바다 저편에 있는 누군가를 그리는 네,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휴가철인데 이때 가면 바다로들 굉장히 많이들 가시잖아요. 여름에 찾는 게 이제 바다가 아무래도 여름에는 제철일 것 같은데 바로 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저편에 있을 누군가를 네,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방송 마치고 바로 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샤를 트레네가 부릅니다. 라메르.

0: a bercé mon cœur pour la vie.
1: 샤를 트레네 라메를 듣고 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동쪽 끝의 국경도시 나르바 여행 계속 이어가 볼까요?
2: 네, 이 나르바 강이 꽤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아, 이곳에 그 크란홀름 방직 공장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네. 1857년에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경에는 유럽에서 북유럽 쪽에서는 가장 큰 방직 공장으로 굉장히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쭉 늘어진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냥 공장이라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보이는 이런 곳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약간 두서없이 많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갑자기 방직 공장 그러니까 우리 조선 방직이라고 혹시 아세요? 부산에. 그래서 우리 왜 조방낙지라는 거 음식이 있는데 바로 조방낙지 조방이 부산에 있는 조선 방직을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 그렇군요.
2: 방직 공장이라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먹거리가 생각이 나면서 배가 고파지네요.
1: 아, 저도 좀 그 새는 이야기 한번 하자면 네. 네. 저기 어디 가면 조양 방직이라고 방직 공장 큰 게 있었는데 지금 네. 카페가 돼 있어요.
2: 아, 그렇죠. 지금 네. 성수동 쪽도 서울의 성수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뭐 구두 재화 공장 뭐
1: 맞아요.
2: 이런 것들 새로 개조해서 카페도 들어차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린 시절을 성수동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동인데
1: 그러시군요.
2: 네,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1: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낭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 지금 이렇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1: 그러니까 말이죠.
2: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곳도 그 지금은 이제 가동을 멈췄는데 당연히 뭐 방직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업 유산으로 보존이 돼서 굉장히 견학 프로그램도 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근처에 이제 뭐 여행할 수 있는 코스들이 꽤 뭐 가볼 만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르바 여행 시에 좀 주지해야 할 만한 사항. 뭐 유의사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곳에 이제 그 굉장히 아름다운 구시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2: 뭐 북방의 진주, 뭐 바로 북방의 바로크식의 진주 뭐 이런 식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거의 다 파괴가 됐고요. 그래서 그 전쟁 전에 지어진 건물 가운데 살아남은 게 거의 이제 그 손꼽을 정도라 그럽니다. 괜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살아남은 것 중에 하나가 17세기에 세워진 시청사입니다. 지금 시청사로 쓰이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고요. 오. 이게 이제 최근에 복원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건축미가 아름다운 네, 건축 양식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1: 네.
2: 이곳에 이제 그 보면 화약 고 건물이 예전 뭐 18세기 무렵에 쓰이던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곳이 개조가 돼서요. 예술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찾아와서 작업방장으로 쓰이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런 예술 공간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1: 화약고가
2: 그렇습니다.
1: 예술 공간이 됐어요.
2: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지만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예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작업이니까 그런 공간이 새로 바로 이곳에 생겼다라는 게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마 네. 이곳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같은 발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닐까 뭐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2: 네, 요즘 같은 여름에 나르바를 찾는다 그러면 그 백사장이 쭉 이어져 있는 그 해변 마을이 있습니다. 나르바 요에수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백사장이 무려 한 7.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긴 거리죠. 그래서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긴 해변으로 꼽히고 뭐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정도 되는 긴 해변이 있는 곳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이곳에 반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도 이제 뒤로 가면은 소나무숲이 쭉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데 이거 떠올려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안도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소나무숲이라는 게 상당히
2: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19세기부터 굉장히 이름난 해변 휴양지였다고 하고요.
1: 네.
2: 이곳 아까 뭐 약간 제가 배고픈 얘기 좀 했었는데 나르바의 먹거리도 좀 이렇게 특별하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 대부분이 아무래도 러시아 쪽하고 아까 강 하나 건너 있다 그랬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당연히 많이 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주민 대부분들이 러시아를 또 쓰고 있다 그래요.
1: 아.
2: 네, 그래서 그 식탁에도 바로 그 러시아식 색채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만두 비슷한 건데 그것을 삶아서 사워크림을 위에 얹어 먹는 펠메니라는 또 그런 음식이 있고
1: 만두 비슷한 음식이 러시아에 있고
2: 네. 네. 완전 우리 형태의 만두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모양 안에다 소를 넣어서 빚은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솔리안카라는 수프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솔리안카라고 해서 약간 새콤한 맛이 나면서도 얼큰하기도 한 그런 수프 그리고 파이 종류 중에 피르카드라는 또 작은 파이가 있는데요 양배추나 고기를 다져서 넣고 구워낸 그런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곳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 에스토니아에는 또 이제 냉 수프가 빠지질 않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비트를 넣어서 색깔이 약간 붉은빛이 도는 그런 수프가 되겠고요. 뭐 요 정도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1: 네.
2: 마무리곡 또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0: 80년대 초반에 조지 윈스턴의 그 카스테이프 하나 없는 집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계절 연작을 뭐 디셈버부터 해도 많이 냈었는데 그중에 써머라는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아, Living in the Country, 시골에 사는 느낌은 어떨 것지 한적한 전원마을에 사는 그런 풍경을 떠올려 보면서 연주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또 음식 이야기도 살짝살짝 곁들여 주시고 하니까 아, 정말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지 윈스턴의 Living in the Country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호기심으로 떠날 나의 항구는 어디에 있는가? 아웃사이더는 자기가 무엇이

0: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나의 자아를 발견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콜린 윌슨, 아웃사이더. 생각 없이, 실속 없이 겉으로만 멋을 부리던 20살에 만난 단어, 아웃사이더. 구괴자를 뜻하는 이 단어의 울림이 너무도 쿨하고 힙하게 들려서 그때는 개념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상태로 무조건 아웃사이더처럼 보이고 싶어 했었다. 그전까지 내가 좋아했던 단어는 이방인, 영어로는 스트레인저, 불어로는 에트랑제였다. 영어의 스트레인저보다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프랑스어의 에트랑제라는 발음이 좀 더 나의 허영심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았다. 한동안은 내가 사들였던 책들의 속표지에 이름 대신 프랑스어로 에트랑제를 적어 넣어 장서인을 대신하기도 했다. R 발음을 원어민처럼 해보겠다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그리고 이방인인 듯 아웃사이더인 듯 턱을 살짝 들어올리고 친구들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 모두 헛되고 부질없는 제스처였지만 그런 추억의 한 자락쯤은 누구나 붙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트레인저와 에트랑제는 인터넷 문화 초기에 닉네임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 빛을 발했다. 스트레인저님, 에트랑제님 등등. 아웃사이더와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비서인 유능한 AI 에이전트에게 답을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두 단어 모두 주류와 다른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뉘앙스와 사용 맥락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대답을 들고 왔다. 아웃사이더는 특정 집단, 분야, 사회 규범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 또는 문외한의 느낌이 강하고 이방인은 타자, 낯선 사람, 소외된 존재로 더 넓게 쓰인다는 설명. 나의 영어 사전에서 아웃사이더를 검색하면 아웃사이더, 이방인을 검색하면 스트레인저, 에일리언, 폴리너라는 단어들을 보여준다. 아웃사이더와 이방인. 두 단어를 모두 사랑하는 나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두 단어 사이를 공평하게 오가는 편. 아웃사이더는 영국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공업학교를 다니다 16세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독서를 하고 문학 공부를 하던 콜린 윌슨이 25살에 출간한 데뷔 평론집이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비평가들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콜린 윌슨은 그가 읽은 책의 등장인물들을 분류 분석하고는 아웃사이더적 인간은 자연히 방황하게 되며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끝없는 순례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책을 읽었던 20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가며 다시 읽은 콜린 윌슨의 책에서 비로소 나는 아웃사이더의 정의를 확인했다. 아웃사이더는 본질적으로 고독하며 통속적인 사회생활이 헛되다고 느끼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콜린 윌슨이 만약 내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면? 결정장애로 인해 아직 방황 중이라는 답을 제출하려고 한다.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어 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왔으니 이제 인사이더 탐구 생활을 시작할 때인가? 콜린 윌슨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야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마침내 진지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어린 시절에 지속적이고 엉망진창인 세월을 보내고 자의식으로 가득 찬 10대의 번민을 겪은 후 마침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결국 자신이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때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새롭게 시작하기가 수월하며 시작을 해야 무엇이든 시작된다. 그러니 시간 낭비를 멈추고 항구를 떠나는 느낌을 맞이하려면 화수분처럼 흘러넘치는 나의 호기심으로 떠날 항구부터 찾아야겠다는 것이 결론.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헛물을 켜고 그로 인해 현타가 오더라도 호기심은 나의 시작이요 끝이므로. 헛물 원샷 때리기 요법도 생의 활력을 가져올 때가 있으니 가끔 치료제로 사용하면 좋다. 물론 오남용은 금물.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해외 문화의 적셔지기 프로젝트.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몸뿐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외에서 이국의 문화에 푹 젖어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와 관심 분야를 넓히고 새로운 취미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와카야마 마사코.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평생 근무하던 미쓰비시 은행에서 60세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마사코 할머니. 마사코 할머니는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기에 외출이 어려울 것 같아 소일거리로 디지털 세상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폰용 게임 앱까지 개발해버리다니 스고이, 스바라시. 마사코 할머니는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 초청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의 롤 모델상을 수상하기도. 작년에 나는 그녀의 테드 도쿄 강연 영상을 봤다. 그리고 며칠 후 신주쿠 애플 매장에 갔다가 그녀의 쇼트커트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의 나이든 여성 직원을 발견했다. 혹시 마사코 할머니가 아닌가 싶어 말을 걸어 확인해보기도 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 마사코 할머니는 이미 80을 넘긴 나이이므로 애플 매장에 그것도 신주쿠점에서 일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 직원은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까지 마사코 할머니와 완전 비슷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 반가운 포즈의 사진도 몇 장 남겼다.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인 마사코 할머니가 권하는 대로 해외 문화에 딱딱해지는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길을 나서볼까? 아, 그런데 어쩌나. 그녀의 책을 읽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해외 문화의 적셔지기 프로젝트의 최초 거점 도시인 도쿄에 살고 있었으니 게다가 초급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20세에서 30세까지의 동급생들과 하루 반나절을 함께 지내고 있다. 총기 있는 그들 사이에 끼어 총기를 허가받지 못한 머리로 머리 싸매지 않는 공부를 하랴 새로운 공간을 찾아다니며 나와바리 세력권을 넓히랴 하루를 48시간도 아닌 72시간처럼 보내며 정신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걸. 너무 즐거워서 그랬는지 써야 할 원고는 안 쓰고 돈만 썼다. 주어진 삶이 한 번뿐이라는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 곡 히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원히트 원더 아티스트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 곡 열심히 불러 히트시키고 한 방에 가버리는 것. 한 번도 불행의 간섭 없이 마냥 행복하게 어른의 시간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건 이제 알겠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믿고 싶지만 믿는다고 해서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이듦 혹은 늙음 속에서 비참과 실망의 경지를 오가며 젊음에게 플러팅하다가 까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상 최고의 사랑을 나의 삶에 퍼부으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세상이 나를 빅박치게 할 때는 여든이 넘어서도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라는 마사코 할머니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세상의 끝, 영원의 벼랑까지 되는 대로 가버리라. 어차피 우리가 타고 가는 삶이라는 자동차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후진 기어가 없었다.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1: KBS 오디오.
2: 야.
0: 회의론자는 회의에서 빠져나와 철학책을 손에 들기. 나이 듦은 비굴해지는 일도 자신을 부정하는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자신이란 이미 사라진 자신의 환영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다.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맞추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노년을 즐기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가와 히토시, 조윤주 옮김.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서점 신간 코너에서 노화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포스터에 적힌 어떤 글. 지나치게 건강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이 한 줄 카피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놔주지 않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뭘 읽은 건가 싶은 글을 발견하면 눈 크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치게 긴장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내용이었다. 예전에도 글자를 잘못 보고 엉뚱하게 읽어서 친구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했던 일이 많다. 가령 효미역이란 식당 간판을 효대역이라고 읽고는 나 모르게 새로 생긴 대학, 효대학 근처? 지하철역 이름인 줄 알았다거나 미역국 전문 식당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저 재미있다며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고속 노화로 가는 특급 열차에 탑승한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 모골 송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해피하지 않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는데 독서 탐식증이 줄어들지 않으니 나의 고뇌 또한 늘어날 밖에.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눈 밟지 못한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이 들어가는 나와 친해지는 법을 알지 못해 나와 헤어지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 it's so sad, so sad. 본질은 그냥 놔두고 살아가는 방식만, 생활하는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걸까? 어떻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 그렇게 변환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듯. 본질이 사라지는 건 사양하고 싶다. 비굴해지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심혜경 작가는 27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저자 특유의 명랑함 덕분에 전작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심혜경 작가의 팬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닮고 싶은 왕언니, 여성 작가들의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혜경 작가의 삶을 이토록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속 문장들입니다. 저자는 사서에서 번역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읽고 쓰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는 바로 심혜경 작가가 지금껏 만난 쉬운 8권의 책 속 멋진 문장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독서 노트입니다. 대용량의 문장 수집가이자 호기심 대마왕인 저자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힙한 책 읽는 할머니이자 17년차 번역가 심혜경의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위한 58권의 독서 플레이리스트.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제1532편 청나라 정벌 대신에 나선 정벌에 나서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0: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효종이 송시열과 단둘이 만나서 북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죠. 사실은 둘이서 의견을 나누었다기보다는 효종이 옛 대군 시절의 스승인 송시열을 앉혀놓고서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북벌을 하겠다고, 즉 청나라로 쳐들어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편이 옳겠죠. 효종 제위 10년째 되던 해인 1659년 기해년 3월에 이루어진 두 사람 간의 대화, 즉 기해 독대의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못다 살핀 북벌에 관한 내용 일부를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1: 하옵시는 주상 전하, 군사를 움직여 북쪽으로 나아갈 계책을 세우셨다고 하셨사온데 언제쯤 그 일을 시행하시겠사옵니까?
0: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효종의 목소리가 잠겨듭니다.

0: 그런데 이 일을 함께 추진해 나갈 만한 신하들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구려. 또한 자꾸만 세월이 흘러서 과인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돌아보니 나의 생애가 즐겁지 못하여서. 그러던 차에 경이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활력이 생기고 점점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으나 경 또한 늙고 외로운 처지이니 그 점이 매우 걱정이 되어. 허나 과인과 경은 고륙의 형제와 같은 사이가 아니오. 우리가 함께 한다면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필히 있을 것이오.
1: 전하, 신은 다만 북쪽으로 군사를 움직여서 거사를 도모하려면 전하께서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0: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10년을 기한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면 내 나이 50이 되어 10년 안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나의 의지와 기력이 점점 쇠하여질 것이니 다시는 가망이 없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나도 경이 과인의 곁에서 물러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오.
2: 이때가 효종 재위 10년째이던 1659년 음력 3월 11일이었는데요. 효종은 이때로부터 석 달이 채 되기도 전인 5월 4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의 재위기간 내내 효종의 대외정책의 상징처럼 따라다녔던 북벌의 구상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애당초 효종이나 송시열 등이 북벌을 구상하게 된 데에는 만주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특별한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 청나라의 특수성 중에 하나인데요.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 대부분의 만주족들을 만주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산해관을 넘어서 이제 중국 안쪽으로 입성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역을 이제 봉금 정책이라 그래서 성역화를 합니다. 그 유조변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쫙 싸가지고 여기는 만주의 그 본고장이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비우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수많은 만주족들이 이제 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 청나라인들의 근거지인 만주가 효종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2: 남호연 교수의 얘기 중에 유조변이라는 말이 나오죠. 버들유자에 이 유조변은 버드나무 울타리를 말합니다.
4: 유조변이란 청나라가 만주족의 발상지이자 성역인 동북지방을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치했던 버드나무 울타리를 일컫는다. 만주에 거주하던 청나라 사람들을 산해관 안쪽의 옛 명나라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 대신에 청나라 황실의 발상지였던 흑룡강성 등의 동북지방은 외부 세력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흙으로 둑을 쌓고 그 위에 버드나무를 촘촘히 심은 뒤에 바깥쪽에 깊은 도랑을 파서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했다. 청나라가 그곳을 성역으로 여겨서 보호 조치를 한 것이다.
2: 이렇듯 봉금 정책을 펴서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했는데 북경을 왕래하는 조선 사신이 보기에는 일단 그 일대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군대를 몰고 쳐들어가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무인 지경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한술 더 떠서 효종 시기에 북벌 운운했던 것은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망상에 가까운 레토릭, 즉 허황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5: 이때 북벌을 했으면 고구려의 고토를 다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요. 일반 대중은 그렇고 연구자들도 그런 태도가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벌을 띄우는 거고요.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아, 성시열을 비롯한 살림은 북벌을 레토릭으로 사용했지 정말 하고 싶진 않았어. 이런 이제 논문들이 일부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효종이 순수했다. 효종은 정말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거기다가 또 사회경제사 하시는 분들은 대동법을 이때 좀 확장한 게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2: 심지어는 그 시기에 대동법을 확대 시행한 것 역시 북벌을 위한 군자금 마련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효종 제위 말년에 효종이 송시열과의 독대에서 북벌 의지를 표명했으나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북벌 계획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요. 그보다 5년 전인 1654년 2월.
6: 조선의 병사들은 잘 들으라. 나는 함경도 병마우이자 너희들을 이끌고 북벌에 나서게 된 장수 변급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북벌을 위한 멀고 긴 행군에 나설 것이다. 1차적인 목적지는 두만강 건너에 있는 영고탑이다. 자, 각자 무기와 군수품을 챙겼으면 북쪽을 향하여 출정하라!

0: 조선의 정예 조총수 100여 명을 위시하여 무기와 군수품을 실은 마차가 북방을 향해 진군합니다. 북벌에 나선 것이죠. 아니, 북벌 계획은 효종 10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가 효종이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고 했었는데, 그보다 5년 전에 북벌을 위하여 군대가 출동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효종 5년 2월 2일 청나라 사신 한고원 일행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임금인 효종이 편전에 나가서 대신들과 함께 사신을 접견하는데요.
1: 조선 국왕 전하, 우리 청나라 예부에서 보낸 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 알겠소. 승진은 청나라 예부에서 보낸 자문을 수령하여 과인에게 가져오라.
0: 황제 명의로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문서는 칙서라고 하고요, 조선 국왕과 등급이 같은 예부 상서가 보낸 외교 문서를 자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문의 전체 내용은 실록에 실려있지 않고 간단하게 요점만 올라있습니다. 청나라 예부의 수장인 예부 상서가 효종에게 보낸 자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3: 대청국 예부상서가 조선 국왕에게 아뢰오. 조선에서 조총을 잘 쏘는 사람 100명을 조속히 선...

0: 반발하여서 함경도 회령부를 경유하여 영고탑으로 보내시오. 영고탑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는 우리 청나라 앙방장의 통솔을 받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앙방장이 조선군과 청나라군을 이끌고 나선을 정벌하기 위하여 출정을 할 것이오. 군사와 무기는 3월 10일에 영고탑에 도착하도록 하시오.
1: 청나라 예부에서 보낸 자문에 따르면 총 잘 쏘는 조총수 100명을 뽑아서 함경도 회령 넘어 영고탑으로 보내라. 그러면 청나라군과 합류하여 나선을 정벌하러 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고탑은 무슨 조형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두만강 건너 흑룡강성 연안시 일대를 일컫는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군대를 보내라고 하였느냐? 나선을 정벌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나선은 어떤 세력일까요? 효종도 그 점이 궁금했던지 청나라 사신 한거원에게 묻습니다.
2: 청나라 사신에게 묻겠소. 나선은 어떤 나라요?
3: 영고탑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별종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나선이라고 합니다.
1: 영고탑 인근에 있는 별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나선이라고 했는데요. 한자로 비단 라자에다 참선을 한다고 할 때 쓰는 그 선자를 씁니다. 나선은요, 다름 아닌 러시아를 일컫는 한자식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나라에서 러시아 세력을 처약했으니 조선도 군대를 보내서 정벌에 참여하라, 이런 얘기죠. 영의정 정태화가 청나라 사신에게 질문합니다.
4: 저 총을 잘 쏘는 총수 100명을 선발해서 보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군사를 인솔할 장수는 어떤 관원으로 선정해서 보내야 하겠소이까?
3: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의 변방 장수나 혹은 수령을 차출해서 보내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1: 청나라 사신 한고원이 변전에서 나가자 영의정 정태화가 효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 주상 전하, 우리 군사가 두만강을 건너서 청나라 영토에 들어섰는데도 저들이 만일 군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우 군색한 걱정거리가 있을 터이옵니다. 하오니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하여서 미리 군량을 챙겨보내는 것이 타당하겠사옵니다.
2: 그렇게 하라. 헌데 100명의 조총수를 인솔하여 정벌에 나설 장수로 누구를 뽑아보내야 하겠는가?
4: 예, 전하. 나선 정벌군을 지휘할 장수로는 부구후 변급을 보내는 것이 적합하다 여기옵니다.
2: 그럼 그렇게 하라.
1: 러시아는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나라죠. 비록 국토의 4분의 3이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다고는 해도 정치, 문화적 중심지인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와 인구의 대부분이 유럽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럽 국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런 러시아가 어떻게 하다가 청나라와 분쟁이 생긴 것일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5: 1580년대 후반에 우랄산맥을 넘어서 처음으로 식민 도시를 건설합니다. 근데 그 동쪽으로는 거의 지금 무인지경이니까 중앙아시아 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거의 뭐 부족 단계니까 계속 가서 계속해서 그 중간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면서 동쪽으로 계속 가요.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칼호까지 오고요. 거기서 또 현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계속 동쪽으로 가가지고 얘네들이 벌써 그 1643년 그러니까 청나라가 산해관을 돌파해서 북경을 들어가기 1년 전입니다. 그때 얘네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흑룡강, 걔네들은 아무르강이라 부르는데 흑룡강하고 지금의 오츠크까지 와요.
6: 모스크바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러시아 세력은 동쪽으로 진출하여 흑룡강 하구 바닷가에 도시를 세우고서 그 도시를 오호츠크라고 명명하였다. 그래서 그 앞바다의 이름이 오호츠크 해가 된 것이다. 그때가 조선이 병자호란에 패하여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하기 1년쯤 전이었다. 그런 다음에 러시아 세력은
5: 오호츠크 거기다가 요새를 세우고 근데

0: 겨울엔 다 얼잖아요. 흑룡강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한 겨울 동안에 사냥해서 포획한 모피, 또 그리고 흑룡강 주변에 원주민들한테 또 강탈하고, 이렇게 이제 흑룡강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청나라는 지금 중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신경이 쓰이죠. 아니, 저 만주는 우리의 고향인 홈랜드, 우리의 고토, 우리의 본토인데 별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출현하네.
1: 청나라에서는 그들을 물리쳐서 다시 서쪽으로 쫓아보내야 했으나 당시 청나라의 주력 군대는 명나라의 잔여 세력, 즉 남명을 치기 위해 중국 남부 지역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출병 요청을 한 것이다.
2: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선, 즉 러시아와 청나라가 부딪히게 된 요인은 모피 때문이었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3: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굉장히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국경선이 확정된 것이 1689년에 그 흔히 얘기하는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데서 국경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 그 양국 간의 긴 경계가 전반적으로 모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 지역에서의 충돌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러시아는 뭐 때문에 동진을 했느냐면 모피 때문에 동진을 하게 됩니다. 그 유럽에서 모피가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데 단비 가죽 이런 걸로 이제 모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시베리아입니다. 근데 모피가 워낙에 상업성이 좋다 보니까 러시아군도 이제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서 거점 지역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주해서 모피를 생산하고 또 동쪽으로 거점 지역을 만들면 또 상인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2: 그렇게 동진을 거듭하다가 청나라 영역까지 들어와서 맞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0: 청나라 사신단이 조선의 출병을 독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효종은 비변사 대신들을 편전으로 불러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1: 청나라 사신단은 우리 군사의 출발 기한이 촉박하다고 재촉을 하는 모양인데 준비 상황이 어찌 되가는가?
2: 예, 전하. 어차피 나선 정벌에 나설 조총수는 함경북도에서 선발하여 영고탑으로 보내야 하옵니다. 조정에서 함경도 관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선전관을 파견하여 보내되 어떤 군병을 선발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기를 비롯한 군량과 기타 준비물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절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가져가게 하시옵소서.
3: 주상 전하, 함경도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조총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체구가 건장한 포수 100명을 뽑아 보내되 그들에게 면포를 경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리고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32편 청나라 정벌 대신에 나선 정벌에 나서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8번째

0: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그거 더 벌겠다고 사람도 죽였어요.
1: 자조적인 마지막 말에 승범은 씁쓸히 웃었다. 가만히 그를 보던 수정이 아픈 발목을 꾹 눌렀다. 그가 비명을 내질렀다.
2: 돈 많으면 행복하고 화목하다고. 자네 눈엔 내가 그리 보여? 정미 씨를 좋아한다면 눈앞에 있는 행복을 위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슬그머니 티만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보여. 마음 같아서는 정미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 저런 처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뭐 정 못하겠으면 내가 대신 말해줘.
3: 아니 그걸 왜 사장님이 말해요? 해요, 할 거예요 제대로.
2: 그럼 어여 일어서.
3: 왜요?
2: 다음 귀신 환자

0: 16. 엄마와 아들.
1: 결혼식?
0: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 문이 닫혀있다. 천막천으로 밖에 진열해놓은 철물들을 꽁꽁 덮어놓고 그 앞에 안내문을 걸었다. 집안 결혼식으로 하루 문을 닫는다고. 덩치 크고 고집스러운 철물점 사장은 연중 무휴로 가게를 운영했다. 버스도 제때 있지 않은 곳에서 혹시나 올 손님들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꿋꿋이.
1: 그래도 가족 잔치는 참석하는구나.
0: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다.
1: 쌓일 눈인가? 아, 그러면 이 앞을 내가 쓸어야 하나? 아, 귀찮은데.
0: 그런 생각이 들 때쯤 계단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바람이 빠진 빨간 풍선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마주했다. 승범을 발견한 아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1: 버릇인가?
0: 춥다고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승범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주위를 휙휙 둘러봤다. 꽁꽁 닫힌 철물점 문과 아이를 번갈아 봤다.
1: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왔나? 어린아이만 두고 결혼식에 갈 사람이 아닌데. 야, 엄마 어디 있어?
0: 승범의 질문에 아이는 손을 내렸다. 그리고 대답도 하지 않고 빤히 승범을 봤다. 여기에서 놀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 듯 했다. 주눅이 들어 말도 못했다. 아무리 눈발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차가운 공기가 머무는 곳이었다. 옷도 얇게 입고서는. 그런데 아이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사계절 내내. 갑자기 철물점 사장이 어린 시절 자신을 방임했던 아버지와 겹쳐 보였다. 승범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그 앞에 같이 쪼그려 앉아 눈을 마주쳤다.
1: 왜 혼자 여기 있어? 응? 아저씨 알잖아. 여기 위에, 응? 한의원에서 일하는 사람.
0: 아이는 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1: 나랑 말하기 싫어?
0: 아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외관상 영양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물어본 다음에 확신이 들면 바로 신고를 할 요량으로 핸드폰을 찾았다. 양쪽 잠바 주머니와 안주머니 그 어디에도 핸드폰이 없었다. 바지 뒷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아이에게 물었다.
1: 너네 엄마 어디 있어?
0: 아이가 한약방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러자 아이의 입속에서 또르륵 말려있던 혀가 길게 굴러나왔다.

0: 승범은 원장실 바로 옆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수정을 위한 입원실로 만들었다. 수정의 병을 알게 된 승범이 손수 그녀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승범도 집이 아닌 원장실에서 생활했다. 수정은 한의원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게 불편했지만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참기로 했다. 책을 보고 있던 수정은 입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벌써 저녁 마실 나갈 시간인가 싶어서 창문 너머를 봤다. 짙은 회색빛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렸다. 알이 굵은 눈이 툭툭 유리창을 두드렸다. 첫눈이다. 코웃음이 났다.
1: 눈은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신락 같은 목숨줄을 재주껏 붙잡고 있구나.
0: 눈에 정신이 팔려있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1: 알았네.
0: 책을 옆에 놓고 돋보기 안경에 손을 대는데 문이 열렸다. 빼꼼히 승범의 머리통이 들어왔다.
2: 주무셨어요?
1: 아니.
0: 침대에서 내려왔다. 두 다리가 바닥에 닿자 후들후들 떨렸다. 잠시 멈춰 괜히 허리를 두드렸다.
1: 아유, 너무 누워만 있었더니 허리가 다 아프네.
0: 너스레를 떨며 슬리퍼에 발을 꿰었다.
1: 니놈 발 바닥에 딱 붙어 있어라.
0: 허공에 몇 번 헛돌던 발이 겨우 말을 들었다.
2: 그냥 앉아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1: 아니야. 일어나서 걷기도 해야지. 아이, 먹고 자고 소된 니분이야.
2: 아니, 근데 목청 좋으신 거 보니까 막 태어난 송아지라고 하시죠?
0: 침대에 짚었던 손을 떼던 수정은 승범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1: 그걸 지금 개그라고 치는 건가?
2: 안 웃겼습니까?
1: 웃어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2: 아니, 그치.
0: 여전히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승범이 이상했다.
1: 뭐야? 아, 왜 그래? 또 무슨 사고를 쳤어?
2: 에이.
1: 나만 없다 하면 사고를 쳐대니 내가 실수가 있겠네.
2: 아닌데요, 그런 거. 얼굴에 침 흘린 자국이 있어요.
1: 아니, 뭐.
0: 당황해서 손으로 입가를 닦았다.
2: 머리도 뻗쳤는데?
0: 수정은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 침자국은 고사하고 잿빛 머리카락은 조금 단정치 못해도 뻗치진 않았다. 불만스럽게 그를 돌아보자 승범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쭉 뻗었다.
2: 입술도 텄는데 이거 선물이요.
1: 아유, 들어와서 줄 것이지. 아유, 대가리만 삐쭉 내밀고 뭐하는 거야. 아유.
0: 그 손에서 낚아채니 립스틱이다. 기가 찼다. 뚜껑을 열어보니 봄꽃 같은 분홍색이었다.
1: 아이고야, 매사에 돈돈거리더니 이런 건 어디서 샀대. 정말 놔주려고 산 거야? 다 늙고 내일 모레면 죽을 날 잡은 노인부군. 민망하게 이런 걸 팔으라고.
0: 그렇게

0: 말하면서도 수정은 세수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묶고 봄날의 꽃잎 같은 색을 입술에 발랐다.
1: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쓰라고.
0: 생전 이런 걸 바른 일이라곤 병으로 죽은 남편과 결혼할 때뿐이었다. 너무 아까워서 핏기라곤 없는 허연 입술에 바르는 손이 떨렸다.
1: 고왔던 그때 좀 더 꾸며볼걸. 아까워서 어떡하나.
0: 입술을 몇 번 손끝으로 문지르자 은은한 빛이 났다. 창백한 얼굴이 조금은 화사해 보였다. 수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승범을 돌아봤다.
1: 아이 됐냐?
2: 뭐?
0: 괜히 민망해 불퉁스럽게 말이 튀어나왔으나 웬일로 승범이 빙긋 웃었다. 엄지까지 척 들어올리며.
2: 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네.
0: 농담까지 했다.
1: 그래, 그래. 내가 그 선녀다. 응? 지금 나가면 아주 동네 귀신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아이고, 선녀님,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0: 선물도 적겠다. 눙치며 느물거리려는데 승범의 머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좁은 문틈으로 작은 머리통이 삐죽 나왔다. 푸르딩딩한 얼굴에 큰 두 눈망울이 조심히 안을 보다가 수정과 마주치자 주춤 물러났다. 뒤를 한번 보고 다시 수정을 보더니 아이가 웃었다. 길게 빠지는 혀에 앞니 두 개가 없는 자그마한 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3: 엄마.
0: 엄마. 엄마라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던가. 수정에 딱 붙어있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다. 수정은 두 팔을 벌리며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4: 기현아, 말기현아.
3: 미안해요, 엄마.
0: 달려오는 아이를 붙들어 끌어안았다. 냉기에 몸이 부르르 떨렸어도 수정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아들을 더욱 품에 꽉 안았다. 기훈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4: 아이, 그동안 혼자 어디에 있었어? 아유,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왜 엄마한테 바로 오지 않았어? 어? 엄마가 얼마나 기운이 네가 보고 싶었는 줄 알아?
3: 죄송해요.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혼날까봐 무서워서 숨어있었어요.
4: 혼날까봐 숨어있었다고? 어디서 그렇게 오래도록 혼자서?
0: 아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3: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아무도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라고 빌면 아무도 못 봐요. 근데 한의사 선생님은 계속 봤어.
0: 아이의 소원이 그런 식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너무나 허무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혼나는 게 무서웠던 아이가 안쓰러워서 수정은 고개를 계속 흔들었다.
4: 아유, 그랬어. 안 그래. 엄마 이제 안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오래도록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쓸쓸했을고. 미안해. 미안해, 기훈아.
0: 아이의 얼굴을 보고 젖은 머리를 쓸어 올려주고 얼굴을 마주대고 수정은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4: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서

0: 내 아들. 이제라도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있자.
1: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승범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들을 만난 수정은 더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에 승범은 무어라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이내 그 말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범은 수정과 공실 그리고 기훈을 데리고 백화점에서 선물들을 잔뜩 샀다. 수정은 그동안 기훈이가 못 먹은 것들을 먹게 했고 못 입은 옷들을 사줬으며 장난감도 사줬다. 한약방으로 돌아온 수정은 대기실에서 기훈이를 끌어안고 트로트를 들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공실이 뻥튀기를 건넸다. 수정은 한 줌 쥐어 아들의 입에 넣어주고 자신의 입에도 넣는다. 몸이 둥실둥실 한없이 가볍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이미 휴가를 다녀온 분들은 사진을 정리하고 또 떠날 계획인 분들은 여행 가방을 다시 꺼내는 요즘입니다. 근데 여행은 참 묘한 힘이 있어서요. 끝나는 순간 아쉬움은 찾아오지만 추억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여운은 길게 이어지면서 또 다른 여행을 꿈꾸게 합니다. 사진 속 풍경을 보면서 그날의 시원했던 바람을 떠올리고 또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8월은 지나가는 계절이라기보다는 추억을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어제가 절기상으로 입추여서일까요? 아직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지만 왠지 남은 여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남은 여름 아쉬움 없이 예쁜 추억들로 가득 채워보시죠. 오늘 첫 곡 황치훈입니다. 추억 속의 그대.

어제가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추였다고 해서 당장 시원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은 좀 달라지죠. 아직도 한여름의 열기는 여전합니다. 마음만큼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을이 오는 걸 준비하면 어떨까요? 여름을 제대로 보내야 가을의 풍성함도 더할 겁니다. 남은 여름 알뜰하게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매주 토요일에는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에 만난 팝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Jukebox. Pop과 낭만이 흐르는 시간,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앞서 그 오프닝에서 입추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0: 네.
1: 예, 그래가지고 가을 체험전. 팝으로 먼저 만나는 가을. 아직은 물론

0: 없죠. 네. 하지만 그냥 음악으로 가을 체험존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서 가을 노래 조금 들으시면서 마음의 열기를 조금 누그러뜨리면 어떨까 싶어서
1: 그래요.
0: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완전한 가을은 아니고 지금 뭐 한여름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냥 가을 체험존 해가지고 좀 평안한 음악들 들으면서 마음의 힐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그래요. 아, 8월을 한창 넣을 텐데 네. 또 입추라는 절기 때문에 야 이도 여름을 또 좋아하는 분들은 여름에 가서 좀 아쉽고
0: 저는 좀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또 가을을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0: 가을이다 이러면서 또 이제
1: 자 오늘은 와 가을이다라는 느낌으로 가을 체험존 팝으로 만나는 가을 팝으로 먼저 만나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을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가을을 주제로 할 수 있는 노래일 텐데 첫 번째로 만나볼 팝송 어떤 곡입니까?
0: 네, 콜드플레이 옐로우 준비했습니다. 일단 야. 노래 제목 자체가 이제 은행나무 노란 또 그런 옐로우네. 것들도 연상을 시키기도 하고요. 사실 옐로우는 뭐 사계절 송이기도 하죠. 봄이면 또 야 개나리 꽃 폈다 하면서 옐로우 듣고 가을이면 아유 은행나무 떨어진다 옐로우 또 듣고 하여튼 뭐 옐로우는 콜드플레이 데뷔 앨범에 담겨있는 뭐 빅히트곡이죠.
1: 봄에도 어울리고 가을에도 어울리는 곡이네요.
0: 뭐 겨울 여름도 사실 좋습니다. 네, 들으면은 근데 특히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 가을이 특히 옐로우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공연에서도 이제 콜드플레이 옐로우 나올 때는 또 굉장히 또 그 황금빛으로 물들어요 스타디움이 그 이제 LED 조명 같은 거를 손목에 팔찌를 딱 채웠을 때
1: 네.
0: 동시에 그냥 노란색으로 쫙 스타디움을 다 메우는데 장관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옐로우라는 곡은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감정을 이제 좀 고백을 하는 그런 음악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떤 특정한 서사를 담기보다는 네. 소소하지만 작은 그런 감정의 색깔을 옐로우로 좀 표현했던 그런 음악이에요. 이 옐로우가 또 재밌는 것이 그 이 노래를 녹음하다 당시 스튜디오 주변에 노란 빛에서 좀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크리스 마틴 보컬이죠.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 감정이 투여될 수 있는 빈 색채를 원했다.
1: 아.
0: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콜드플레이의 특유의 열린 가사형 스타일로 이제 노래가 이어지게 되는데 빌보드 차트에서 인기를 끌었고요. 당시 이제 굉장히 콜드플레이는 처음 나왔을 때 좀 신선했습니다.
1: 네.
0: 굉장히 풋풋하고 뭐 완전히 이제 인디밴드의 티가 아직 벗어나진 않았는데 음악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유행했던 브리팝의 계보를 잘 이어받으면서 오늘날까지 뭐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 쇼에도 올랐으니까요.
1: 네.
0: 세계적인 밴드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래요. 콜드플레이 옐로우. 가을과 잘 어울리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예, 에릭 클랩튼의 또 아주 어쿠스틱한 아주 매력적인 곡이죠. Change the World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만약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소망에서 출발했는데 그 예전에 존 트러블타 나왔던 그 영화 있죠. 페노메논.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도 이제 사용이 됐어요.
1: 네.
0: 그 영화하고 연결되면서 평범한 삶 속에서 변화와 사랑을 동시에 고민하는 어떤 서사를 좀 담아낸 음악인데 이게 원래 원곡이 따로 있었습니다. 원곡은 싱어송라이터 타미 심스의 데모 테이프였는데 이거를 이제 베이비 페이스라는 90년대 최고의 또 프로듀서가 아 이걸 듣고 에릭 클랩튼에게 딱 넘겨주면서 에릭 클랩튼에게 R&B적인 요소와 에릭 클랩튼의 그 어쿠스틱하고 또 블루지한 면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97년도에 그래미에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서 3관왕을 수상을 하게 되었죠. 정말 베이비페이스가 대단한 프로듀서였습니다. 90년대 진짜.
1: 근데 그 베이비페이스의 인터뷰를 예전에 한번 봤는데
0: 네.
1: 그 마이클 잭슨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서
0: 그죠.
1: 마이클 잭슨과 함께 좀 협업을 하고 싶다 해서 잭슨스와 함께 했는데 그 노래는 그다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0: 그게 이제 80년대 뭐 중반 아마 네. 그쯤에 그때는 신인이었고 베이비페이스 데뷔한 게 이제 80년대 초반 이제 그때 조금 신인 아티스트로서 이제 음반 내고 잘 안 됐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프로듀서로서 먼저 주가를 알리게 되면서 그리고 베이비페이스가 다른 R&B 아티스트하고 다르게 그 당시 이제 R&B 아티스트 루서 반데로스를 예를 들면은 굉장히 깊고 진한 소울풀한 느낌을 내잖아요.
1: 네.
0: 근데 베이비페이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얕죠. 느낌이 좀 라이트하잖아요. 네. 근데 그 라이트한 자신의 어떤 감성을 어쿠스틱한 그런 분위기하고 잘 매치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뭐 When Can I See You Again 뭐 이런 곡들이 히트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뭐라 할까 백인 아티스트들도 약간 이런 거는 흑인 계층뿐만 아니라 백인 리스너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머라이 캐리하고도 작업을 하기도 하고 에릭 클랩튼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장르를 안 가리고 다양한 아티스트와 작업 협업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는 거죠.
1: 그래요. 자, 가을과 잘 어울리는 팝으로 먼저 만나는 가을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예, 콜드플레이의 옐로우하고요. 에릭 클랩튼의 체인지 더 월드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팝주 쿡박스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 체험존 팝으로 먼저 만나는 가을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가을과 잘 어울린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이번엔 시계추를 조금 좀 뒤로 좀 돌려볼게요. 7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70년대 포크 듀오죠. 실즈 앤 크로포츠의 썸머 브리즈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요. 이 노래는 예전에 그 음악다방 시절에 그 DJ들이 또 많이 틀어가지고 또 국내에서 사랑받은 노래 가운데 하나예요. 썸머 브리즈, 그러니까 여름날의 미풍이라는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름날 집 안으로 스며드는 바람과 그 순간의 평온함을 그린.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더워도 좀 앞에 베란다 창문 열고 문 좀 열어놓으면
0: 안 그래요.
1: 안 그래요? 덥습니까? 아. 저희 집은 시원하던데.
0: 예. 저는 예.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예.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예. 야 우리 어렸을 때는 안 덥지 않았냐 그러는데 예. 그때는 바람이 좀 시원했었는데 예. 글쎄 뭐 그때 시절로 제가 돌아가 볼 수는 없지만 예. 요즘은 좀 아, 덥다.
1: 너무 고층에 사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참, 열면 예. 이 바람이
1: 뜨거운 그, 바람 들어옵니까?
0: 그 뭐랄까 이렇게 실내가 덥잖아요. 예. 그럼 실외나 실내나 별 차이가 없는.
1: 저희 집은 열어놓으면은 네. 그래도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서 아, 괜찮긴
0: 그 느낌은 알겠어요. 그 느낌은.
1: 그 느낌 어쨌든 아시죠? 그 네. 느낌. 여름철에 그래도 가만히 창문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은 확실히 여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덜 덥다.
0: 맞아요.
1: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어떤 순간의 평온함을 그린 노래가 바로 이 Summer Breeze라는 음악이라고 할 그러니까 수가
0: 어느 순간
1: 있겠어요.
0: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람이 좀 약간 시원해지면 오
1: 선선한데
0: 이런 예. 느낌
1: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아. 딱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제 열어놨던 바람하고 창문 열고 느꼈던 바람하고 오늘 바람이 좀 달라. 어 이건 뭐야? 이러면 이제 계절이 바뀌려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음악인데
0: 그래요.
1: 이 노래가 참 계절감 있는 그 소프트 팝 70년대 소프트 팝의 대표 사례로 꼽혔고요. 72년에 나왔던 음악인데 차트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면서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 사이의 공기를 아주 잘 이렇게 표현했던 노래가 바로 Seals and Crawfords의 Summer Breeze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팝송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진짜 금수저죠. 금수저. 아버지가 프랭크 시나트라. 그의 딸인 낸시 시나트라.
0: 네.
1: 낸시 시나트라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리 헤이즐 우드와 함께한 듀엣곡 Summer Wine. 이 노래도 참 뭐 올드 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음악이고 이 노래도 역시 음악다방에서 또 DJ들이 많이 틀어줘가지고 또 네. 히트를 했던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유혹과 낯선 매력 그리고 그 순간에 빠져드는 뭐 그런 이야기를 아주 몽환적으로 그려냈던 듀엣곡인데 뭔가 이 썸머 와인 한 잔 딱 마시고 점점 현실에서 환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순간 같은 것들을 좀 감각적으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 우드의 분위기가 좀 약간 끈적한 듯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분위기로 좀 만들어냈고요.
0: 네.
1: 사실 이게 원래는 그 듀엣곡으로 이제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제 딸 낸시 시나트라를 두고서 리 헤이즐 우드하고도 이제 잘 아니까 워낙 또 프랭크 시나트라가 거장이잖아요.
0: 네.
1: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0: 우리 딸이 요즘 이렇게 좀
1: 그래
0: 곡 한 곡 써줘 이런
1: 그러니까
0: 느낌
1: 좀 그런데 가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리 헤이즐우드 자네가 한번 좀 데려가서 좀 만들어 보지 않겠어? 내가 보기엔 재능이 아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좀 MSG 많이 첨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해가지고 리 헤이즐우드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곡 작업도 하게 되고 뭐 썸머 와인이라든가 These Are Made of Butch Walking 같은 These Are Made for Butch Walking 같은 이런 메가 히트곡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미국 내에서 낸시 시나트라의 이미지가 굉장히 참 굳어지게 되고요. 특히 These Boots Are Made for Walking 같은 곡은 그 당시 60년대 후반에 여성 인권인 이런 게 지금하고 달랐던 때고
0: 네.
1: 음악계에서도 여자 가수는 뭐 그냥 뭐 지고지순한 사랑 노래, 남자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막 노래했던 그 시기에 These Boots Are Made for Walking 나 이심 너 나한테 잘 안 해? 나 그럼 나 부처 신고 나간 간다. 까불지 마. 약간 이런 걸로 이제 했기 때문에
0: 그 우리 군대용으로 지금 공무신 거꾸로
1: 꼭 맞습니다.
0: 예, 아.
1: 너 그러면 나 부추 거꾸로 신어. 나 갈 거야. 약간 그런 걸 만들어내면서
0: 네.
1: 낸시 시나트라의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참 성공하는데 리 헤이즐 우드의 역할이 굉장했었다. 이런 말씀도 그냥 드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노래가 오늘 준비한 썸머 와인입니다.
0: 그래요.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팝으로 먼저 만나보는 가을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예, 실즈 앤 크로포츠의 썸머 브리즈 하고요.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 우드의 썸머 와인입니다.

0: 토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난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 체험존, 팝으로 먼저 만나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번엔 포크송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을 하면 또 포크 음악들이 또 참 잘 어울리는데 포크의 여신으로 불렸던 60년대 또 포크 가수죠. 주디 콜린스. 참 정말 활동하던 당시에 그 금발의 푸른 눈동자의 아주 매력적인 또 외모로 포크의 여신이라고 불렸고 네. 조니 미첼이라는 또 캐나다의 송라이터로부터 Both Sides Now라는 곡을 받아가지고 또 차트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조안 바이즈와는 또 다른 어떤 길을 걸었던 조디 콜린스인데 그녀의 곡 가운데서 Cook with Honey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사실 이 노래는 그렇게 알려진 곡은 아닙니다. 이 노래는 그렇게 알려진 곡은 아니지만 그 좀 뭐라 그럴까 사랑과 어떤 공동체의 따뜻함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로 그 조화로운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포근하게 노래를 하고 있는 주디 콜린스의 숨은 명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앨범 노래 제목이 Cook with Honey 꿀로 요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처럼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곡 전체가 굉장히 포근한 포크팝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고 주디 콜린스 목소리가 또 워낙 청아하고 네. 소프라노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더 맑고 깨끗하게 들리는데 사실 이게 이제 73년도에 나왔던 그런 음악인데 주디 콜린스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60년대 포크 음악의 전성기 시대를 수놓았던 가수로 그 당시 이제 음악계에서는 각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대가 넘어들면서부터 주디 콜린스도 뭔가 음악적인 좀 변환점이 필요했는데 그때 좀 약간 팝적인 요소도 좀 받아들이면서 뭐 뮤지컬 넘버를 좀 다시 부른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주디스라는 앨범이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인기를 끌게 되고 70년대 자신만의 또 새로운 음악적인 스타일을 개척하는데 또 일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오늘 준비한 Cook with Honey는 차트에서는 아주 인기를 끌었던 곡은 아니지만 네. 포크 감성의 어떤 숨은 명곡으로 꼽히면서 주디 콜린스의 대표 힐링 트랙 가운데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을 초입에 아주 따뜻한 공기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시면서 Cook with Honey 한번 들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진짜 말씀처럼 포크 음악이 가을에 참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느낌. 뭔가 예. 시원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통기타 치면서 누군가가 네. 불러준다면 예. 아 아우, 시원하다.
1: 아우 주디 콜린스 선생님께서 불러주신다면요. 뭐 지금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지금도 투어를 하고 다니십니다. 거의. 그래요? 요즘 80대 후반 그 정도 되시는데 여전히 긴 생머리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게 음악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포크곡 이 노래 역시 또 선생님
1: 아 선생님이시죠.
0: 얘기 예. 들어야 되는 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폴 사이먼 선생님이십니다.
0: 폴 사이먼 예.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예. 사이먼
1: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의 70년대 솔로곡인데 그 가운데서 던컨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네. 이 음악도 사실 폴 사이먼의 솔로곡들을 보기에는 물론 포크가 중심에 깔려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또 월드뮤직적인 요소가 또 깔려있기도 하고 다양한 요소들의 음악들을 많이 했던 폴 사이먼인데 이 던컨이란 곡은 진짜 말 그대로 폴 사이먼의 그 포크 감성이 잘 살아있는 그런 음악 되겠습니다. 낯선 세계로 떠나는 한 청년의 성장과 정체성을 따라가는 그런 포크 음악인데 그러니까 시골을 떠나서 도시와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이주를 한 뒤에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던컨이라는 인물과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점점 변화해가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좀 담아낸
0: 그럼 던컨이 변하는 겁니까? 폴 사이먼이
1: 변하는가? 노래 속 주인공이 변하는 거죠. 예, 던컨을 만나서 나 시골에서 이제 막 상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뭐 저기 그 경북 어디 무슨 뭐 아 경북을 또
0: 포항에 가 가지고 원래를 만났는데
1: 그러니까 저 마라도에서 이제 있다가 서울로 왔어. 근데 왔는데 어이 원래 형을 만났네?

0: 원래 형이 너무 시티적인 느낌이 나고, 네. 야, 이 형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멋져. 그러면서 이제 슬슬 변화해가는 자신의 뭐 그런 이야기를 던컨이라는 곡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곡인데, 이 노래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사이먼 앤 가펑클이 1970년에 해체하고 나서 폴 사이먼이 첫 번째 발매한 솔로 앨범에 담겨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의미도 있고, 사실 폴 사이먼은 사이먼 앤 가펑클 시절에 음악적 주도권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아트 가펑클은 노래만 하고, 아트 가펑클은 그게 싫어가지고 그룹을 나가버린 거이긴 했는데, 오히려 폴 사이먼은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 해체되고 나서 오히려 더 음악적으로 더 만개를 할 수가 있었고, 네. 여담이지만 아트 가펑클은 나도 뭐 폴이 만들어주는 거 부르는 거 말고 좋은 작곡가들, 그리고 그때 이제 아트 가펑클이 지금은 약간 머리도 좀 벗겨지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약간 미모가.
1: 그렇죠. 그리고 사이먼 가펑클에서 비주얼을 담당했었죠. 그렇죠.
0: 폴 사이먼보다 좀 낮고, 네. 키도 좀 컸고, 그래서 배우 활동도 좀 하고, 좀 그랬단 말이죠. 잘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트 가펑클은 또 70년대 좀 약간 힘겨운 시기를 조금 겪었는데, 폴 사이먼은 그런 거 없이 쭉 오늘날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1: 그래요. 자, 가을과 잘 어울리는 팝으로 먼저 만나는 가을 포크곡이죠. 두 곡 소개해 주시죠.
0: 예, 주디 콜린스의 쿡 위드 허니 하고요. 폴 사이먼의 던컨 준비했습니다.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팝 주크박스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 체험존 팝으로 먼저 만나는 가을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뭐 진짜 이 노래는 가을 이것도 사계절용이에요 사실.
0: 네.
1: When Careless Whisper. 진짜 뭐 캬가 저절로 나오죠. 그 그냥 색소폰 소리 빠바바바바. 그 앤드류 리즐리와 함께 이제 완성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이 그 웸의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지 마이클의 솔로곡이라고 해도 좋아요.
0: 네.
1: 사실 근데 보면은 그 앨범 자켓 웸 그 Make It Beat 앨범 뒤를 보게 되면은 Careless Whisper라는 제목에 웸 피처링 조지 마이클

0: 되어 있습니다. 네. 피처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앨범 크레딧에 명시했던 게 Make It Big에 있는 Careless Whisper였었어요.
1: 그러니까 그 웨임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앤드류 리즐리하고 그죠. 조지 마이클하고 듀엣인데
0: 그죠.
1: 그냥 웨임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조지 마이클 이름을 넣었을까?
0: 왜냐? 조지 마이클이 솔로 활동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네. 앤드류 리즐리도 이 노래만큼은 조지 마이클이 온전하게 만든 곡이고 조지 마이클이 이제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이기 때문에 조지 마이클을 앞세운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처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이제 그 앨범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후부터는 뭐 피처링이란 말이 많이 쓰이게 되죠. 네. 그리고 조지 마이클은 포석을 좀 깔아놨던 거예요. 그때 이미 솔로로.
1: 웨임과 관련된 그 다큐 영화가 있더라고요.
0: 그죠, 있죠.
1: 살펴보니까 조지 마이클이 굉장히 좀 심적으로
0: 많이 힘든 때였고
1: 혼자 하고 싶다, 좀 다른 걸 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혼자 하고 싶다도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내적으로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웨임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힘들었던 거예요.
1: 근데 막상 앤드류 리즐리는 힘들었어? 그럼 그냥 해 이런 기분이더라고요.
0: 그거를 이제 앤드류 리즐리가 어떻게 보면 웸에서 네. 우리 원래 형님 같은 앞에 나가가지고 와 그래서 조지 마이클의 그 어떤 그런 성 정체성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어쨌든 뭐 이 Careless Whisper는 정말 뭐 한때 나이트 클럽에서도
1: 아유 우리
0: 뭐
1: 때는
0: 이제 쉬는 시간에
1: 브루스 타임이라고
0: 그죠 쉬는 시간에 이제 참 정말 또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참 좋은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던 발라드 넘버인데 일단 뭐 어떤 그 Careless Whisper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친구의 여자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상대방의 다른 여자를 내가 이렇게 뺏는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1: 왜 깊이 안 알아도 멜로디만 들어도 그런 느낌이 확 납니다.
0: 예. 멜로디만 들어도 약간은 좀 그런 느낌 사랑과 전쟁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지만 네. 근데 일단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왠지 진짜 낙엽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서 오늘 가을 체험존으로 팝으로 먼저 만나는 가을 이 뜨거운 여름에 한번 조지 마이클
1: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듣다 보면은 예. 그래요. 마음에 낙엽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마음, 그냥 귀도 시원해지고 몸도 시원해지는 예. 느낌이 아닐까 하는데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거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스콜피언스입니다. 윈드 오브 체인지. 명곡이죠.
1: 네. 이 노래가 뭐 세상을 바꿨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0: 그렇죠. 그 뭐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독일 하면은 독일로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1: 독일 때는 서독
0: 동독 맞아요. 냉전 시대
1: 베를린 장벽 막 이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0: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서독과 동독의 어떤 그 사상과 진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계속 무너뜨리는데 작게나마라도 역할을 했던 팀이 또 스콜피언스고 역사의 어떤 변화 속에서 느끼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담았던 그러니까 노래 속에서 그러죠. 변화의 바람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80년대 후반 스콜피언스가 직접 독일 이제 뭐 공연을 다니면서 느꼈어요. 스콜피언스 같은 팀은 그 당시 냉전 시대에도 공산권 국가들에서도 공연도 좀 하고 그리고 네. 이미 공산권 국가에서도 스콜피언스의 음악들은 다 이미 뭐 암암리에 다 듣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그 진영 간의 어떤 그 냉전의 어떤 그 무너짐 붕괴는 대중음악이 크게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팝 음악이라든가 뭐 서방의 음악들을 듣게 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1: 아까 박현준 씨가 뭐 월드컵 얘기도 했지만
0: 네.
1: 그런 스포츠 게임이라든가 이런 노래 한 곡이
0: 그죠.
1: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라든가 뭐 군인들이 해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노래로서 만들어낸다는
0: 거죠.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만드는
1: 바람을
0: 노래가.
1: 또 불어낸다는
0: 네.
1: 거. 또 윈드라는 단어가
0: 들어갔죠. 또.
1: 근데 또 네. 인트로가 또 바람이 불어요.
0: 인트로 휘파람이 불죠. 휘파람이 불죠.
1: 그것도 역시 바람이죠.
0: 바람이긴 바람이죠. 휘파람이 불면서 진짜 이 노래 나왔을 때 저도 참 너무나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공산주의 뭐 학교에서 이제 무슨 뭐 방공 포스터 만들어라고 저도 맨날 그리고 삐라 주시면은 경찰서 갖다 주면은 연필 준다 그래서
1: 맞아,
0: 삐라
1: 맞아.
0: 찾으러 산에 다니고 막 이랬던 그 학창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쯤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게 뭔가 뭉클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 큰 감동을 주는 곡입니다. 자, 토요일에 만나는 팝 주크박스 오늘은 가을 체험존 팝으로 먼저 만나는 가을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두 곡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소개해 주시죠.
0: 자, Wham! 피처링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하고요.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입니다.
1: 그리고 두 곡 전해드리면서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기업 동향 조사 결과 6월 경기 체감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고요. 7월 경기 전망지수도 경기 호전 기준선을 상회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실사지수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의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인데요. 6월의 체감지수는 도소매와 서비스, 건설, 제조 모든 업종에서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서 체감지수가 높았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채 부담과 지역별 사업 환경 격차가 커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경기 체감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장애인 기업의 여건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만큼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화사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마리아.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화사의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올해 두 번의 개편으로 크게 달라진 주택연금의 내용 살펴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특수교육과를 손난로 교육과로 바꾸자는 경기도 교육청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공무원 양주혜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김범용이 부릅니다. 바람 바람 바람.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올해 주택연금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네. 먼저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보죠.
2: 주택연금은 한마디로 집을 팔지 않고도 내 집을 연금으로 바꾸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은 집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택연금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집값은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의 자산을 생활비로 바꾸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주택연금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 올해는 주택연금 제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그런 한 해입니다.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주택연금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네. 올해는 크게 두 번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3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월 지급금을 인상하고 초기 보증률을 낮춰 가입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저가주택 가입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했고요. 세대이음 주택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예전보다 가입은 쉬워지고 혜택은 커지고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3월 개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걸까요?
2: 그래도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니까 월 지급금이 올라가야 좋잖아요.
1: 아, 그렇죠.
2: 3월이 바로 월 지급금이 올라간 그런 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인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 종신 지급 방식의 평균 가입자인 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으로 보면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약 3.13%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초기 보증료인데요.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1.5%였던 초기 보증료가 1.0%대로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이라면 가입 초기 부담이 7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다만 이 혜택은 2026년 3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0: 나서는 아니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그리고 6월에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0: 우대형 주택연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을 가진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 혜택이 아주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평균 14.8% 정도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개편 이후에는 평균 20.5% 수준까지 우대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같은 집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1: 네.
0: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누구나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는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실거주 요건 완화인데요.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제가 은퇴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게 왜 안 되나라고 했는데 이게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1: 예, 예.
0: 예전에 주택연금 가입했을 때는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1: 그렇죠. 예,
0: 주택연금이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그렇죠. 예.
0: 자녀의 돌봄을 받기 위해 잠시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입 시에 실거주 의무의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1: 네.
0: 즉 입원이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주택연금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1: 그렇죠.
0: 이번 제도 개선은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반영한 변화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세대 이음 주택연금인데요. 이름부터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거 어떤 제도입니까?
0: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연금을 받았던 채무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유권이
1: 예.
0: 이전되는 거니까요.
1: 예.
0: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5세 이상인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아 기존 주택연금을 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세대 이음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1: 음흠.
0: 쉽게 말하면 부모 세대에서 시작한 주택연금을 자녀 세대까지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겁니다.
1: 예.
0: 사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기간도 길어지고 있죠.
1: 그러게요, 예.
0: 이번 제도는 단순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함께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노후 보장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모든 경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상속 관계와 연령 등 세부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은 집을 국가에 뺏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0: 네,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아직까지 연금을 예. 가입 안 하셨는데
1: 예.
0: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넘기는 제도가 아니에요. 집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1: 예.
0: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 연금을 많이 받았더라도 집값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반대로 가입자가 돌아가신 후 주택을 처분했는데 집값이 연금 채무보다 많이 남으면 남아있는 금액은 자연스럽게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연금은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집의 가치를 생활비로 활용하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 이 주택연금을 추천하시겠습니까?
0: 네, 세 가지 유형의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에게 제가 특히 권해드립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자입니다.
1: 대다수가 그렇죠. 근데.
0: 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있죠.
1: 예.
0: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병원비와 생활비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커질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예.
0: 두 번째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자산으로 내 생활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더해지면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0: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규모,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반대로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닐 텐데요.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일 안에 집을 팔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계획이 확실하다면 지금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아하.
0: 무엇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 가격, 지급 방식에 따라 월 지급금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막연하게 추측하기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 연금조회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예.
0: 제가 가봤는데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한국주택금융공사요.
1: 예.
0: 그리고 부부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을 연결해서 평생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가장 큰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은퇴 설계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집값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현금 흐름은 삶의 질이 될 수 있다.
1: 예.
0: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집이 얼마짜리인가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주택연금 많이 달라졌으니까 잘 활용하신다면 평생 살아온 내 집이 노후에 가장 든든한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 뭐 휴대전화 다 사용하시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이렇게 쓰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오태호의 노래 이어드리죠. 기억 속의 멜로디.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손난로 교육과 그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특수교육과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 교육청이 안민석 교육감직 인수위 제안에 따라서 특수교육과를 손난로 교육과로 바꾸는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예. 이제 최근 발표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 직제표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직제표에 의하면 특수교육과가 손난로 교육과 또는 포용교육과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네네. 기존에 초등교육과 인성기초학력 담당 장학사가 맡았던 느린 학습자 지원 업무가 있었거든요.
0: 있었죠. 예.
1: 네, 이게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부서로 이관하게 되기도 하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조직 개편안을 완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사실 뭐 경계선 지능인도 저희가 이제 느린 학습자로 이제는 명칭이 많이 바뀌어서 하거든요. 네. 이 손난로 교육과라는 명칭이 나온 배경도 궁금합니다.
1: 네. 안민석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시절에 내세웠던 선거 구호를 따라한 것이래요. 교육감 선거 때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 안정망을 구축하는 손난로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0: 예.
1: 취지는 좋죠.
0: 네.
1: 예. 그리고 명칭도 따뜻한 느낌이어서
0: 그렇죠.
1: 예, 좀 소외되어 있는 학생을 좀 더 포용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의 특수교육과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예, 경계성 지능의 느린 학습자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이나 또 ADHD 학생을 비롯해서 뭐 이주 배경의 학생 또 아동 당뇨 중증 알레르기 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학생들에게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니까 이제 공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특별 케어하겠다. 원래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0: 그런데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은 손난로 교육이라는 명칭을 반대한다면서요?
1: 네,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0: 네.
1: 보통 사람들도 사실 손난로 교육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0: 네.
1: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조차도 이 부서에서 무얼 하는

0: 것인지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물론 생소한 것도 사실이고요.
1: 예.
0: 그리고 특히 특수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비판의 논점인데요. 특수교사 노조의 대변인은 한 인터넷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특수교육이란 이름 대신에 손난로 교육을 쓰겠다니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요. 뭐 손난로 교육과 그럼 절절 끊는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필요 없는 부서냐? 겨울에만 필요한 과인가? 이런 이제
1: 난로가 들어가니까
0: 네네 예.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명칭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특수교육을 진창에 처박는 일이다.
1: 예,
0: 정말로 이런 조직 개편을 감행한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특수교육을 버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그런데 저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한 방향과도 뭐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는요. 포용교육지원국과 같은 상위조직을 신설하는 게 이제 그 초점이었대요. 그리고 그 밑에 특수교육과는 그대로 두고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는 별도 부서를 만드는 방향이 제안됐다는 거예요.
1: 예.
0: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특수교육과 자체를 손난로 교육과나 포용교육과로 변경하라는 의견은 나온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당시 논의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연결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확대하자는 게 취지였어요. 사실 꼭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1: 그럼요. 예.
0: 그리고 느린 학습자를 비롯해서 이주배경 학생, 난독 같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함께 확충하는 방안을 전제로 해서 예, 포용교육지원국을 만들자라는 게 원래의 구상이었다고 합니다.
1: 그랬군요. 예. 그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렇게 느린 학습자 지원을 포함하는 것도 상당한 또 비판이 있다면서요?
0: 네. 사실은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 대목으로 보여요. 특수교육의 역할과 대상에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1: 예.
0: 현재 특수교육 현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어서
1: 예.
0: 현장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심지어 그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목숨을 버린 특수교사도 있을 정도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기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도 어려운 형편인데 여기에 느린 학습자 지원까지 특수교육 조직으로 포함되면 현장의 부담은 사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죠. 예.
0: 그렇다고 해서 느린 학습자 지원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1: 네네네.
0: 예. 그런데 학교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들은 일반 교육에서 담당해야 될 기초학력이나 특수학습자 지원 업무까지 오히려 가중되니까 특수교사는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더더욱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예.
0: 결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느린 학습자 모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1: 예.
0: 점에서 사실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이제 단순히 특수교육을 손난로 교육으로 이렇게 명칭만 바꾸는 문제는 아니었군요.
0: 그렇죠. 먼저 교육 전문가들조차도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두루뭉실한 명칭으로 바꾸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1: 예.
0: 사실은 이 두리뭉실한 표현은 취지 자체는 좀 더 따뜻하고 많은 그 소외된 학생들을 포용하겠다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거든요.
1: 아.
0: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애인 당사자들도 SNS를 통해서 제발 기본이나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특수교육과 업무도 좀 제대로 해서 네. 특수교육 학생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그렇지. 하는데 네.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다른 업무

0: 까지 얻는 것은 네. 뭔가 자꾸 그냥 후지르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반응이 있고요. 네. 제목으로만 봐서 무슨 학교 안에 수족냉증 클리닉 설치하는 줄 알았다 이런 아주 시니컬한 반응까지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은데요. 더욱 근본적으로는 느린 학습자 등을 지원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꿔서 거기에 이제 특수교육과와 또 그 느린 학습자 등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얻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느린 학습자도 지원받을 수 없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지원받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 반대 의견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경기교육청에서는 뭐 아이디어일 뿐이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제 그 개편안까지 발표했는데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요. 네. 애초 취지대로 느린 학습자를 비롯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제대로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함께 확충해서요.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연결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 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 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 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공무원인 양주혜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현식이 부르는 내 사랑 내 곁에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청년 DJ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 양주혜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내가 나이기 위해 혹은 조금 더 멋진 나로 보이기 위해 연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답기 위해 연기를 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싶으실 텐데요. 나의 솔직한 본 모습을 100% 다 보여주는 대신에 이 괜히 조금 더 당당한 척이나 완벽한 척 마음의 포장지를 둘러본 적이 있는지 오늘 그 흥미롭고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50/50의 푸키.

요즘 저는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데요.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깊이 있는 수다를 떠는 게 좋아서 얼마 전부터는 북클럽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임에서 다룬 책 한 권이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 책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완벽해 보이고 싶어서 이 진짜 내 모습 대신 살짝 연기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오는 심리 미스터리 소설이었는데요. 뭐 책 속 이야기야 스릴 넘치는 연출이 들어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순간들을 종종 맞닥뜨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 모든 걸 다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약간의 연기력을 발휘할 때가 있으니까요. 서툴러도 능숙한 척하거나 이 속으로는 불안해도 겉으로는 당당하게 행동했던 경험처럼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문득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어떤 모습으로 무슨 연기를 해본 걸까요? 저의 솔직한 고백을 들려드리기 전에 이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여행을 떠나듯 내 마음속 옛 기억으로도 살짝 시간을 돌려볼까 합니다. 돌아보면 어릴 적에 저는 생각보다 완벽주의가 정말 심한 사람이었는데요. 시각장애가 있지만 남들과 똑같이 잘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내 장애 때문에 생기는 한계나 부딪히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내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다 괜찮고 뭐든 잘해낼 수 있다는 당당한 모습을 간혹 연기하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당당하지 못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애를 쓰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완벽하고 씩씩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죠. 북클럽 책 속 주인공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연기를 했지만 현실 속 우리들의 연기는 사실 그 목적부터가 조금 다르잖아요. 단지 내 부족한 면을 조금 가려보고 싶어서 혹은 타인에게 더 멋지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저 역시 그렇게 당당한 척 애썼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감추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나름의 열정이었던 셈인 거죠.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곡 하나 더 듣고 올까요? 정인의 오르막길.

우리가 때때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나 나를 예쁘게 포장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조금 누르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나 상대방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다고 건네는 활기찬 인사처럼 이 과하지 않은 선의의 연기는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가장 다정한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노력과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편안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태희의 같은 베개. 지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들려주고 싶은 DJ 주혜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요즘 해외 여행객들한테 가보고 싶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많이 꼽히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문화에 담긴 정서라고 하죠. 예를 들어 친절도 두 가지 친절이 있잖아요.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베푸는 친절과 정으로 베푸는 친절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후자 쪽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서 베푸는 마음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예전에는 우리 사회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정이 넘쳤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 좌석에 앉아서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들어주고 비 맞고 가는 사람 보면 우산 같이 쓰자고 하고 그랬잖아요. 아마 지금 그러면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는 거야? 그럴 텐데 어쨌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친절을 베풀고 그냥 내가 좋아서 봉사와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절대 삭막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인녀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리상자예요. 아름다운 세상.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입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남도 정자기행이라는 주제로 여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 네.
2: 제가 오늘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분홍색 배롱나무 꽃들을 많이 봤는데요.
1: 네, 네.
2: 지금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서는 배롱나무 꽃들이 한창이고요.
1: 네.
2: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 사이에 배롱나무 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2: 특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담양군, 장성군, 화성군 등에서 배롱나무 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오늘은 이들 지역의 배롱나무 꽃이 아름다운 정자 가운데 담양 명옥헌, 장성 요월정, 그리고 화순 임대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네, 네. 배롱나무는 꽃도 예쁘지만 많은 얘기거리가 담긴 나무이기도 하잖아요.
2: 예, 그렇습니다. 배롱나무의 다른 이름은 목패기롱인데요.
1: 네.
2: 중국에서는 자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는 중앙관청인 중서성에다 배롱나무를 많이 심기도 했는데요.
1: 네.
2: 이것은 배롱나무 꽃의 색깔이 중국 황실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자주색과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2: 아울러 배롱나무를 많이 심은 후에는 중서성을 자미성으로 고쳐 부르게 했고요. 중서성에서 근무하는 관원인 중서사인을 가리켜서 자미랑이라는 낭만적인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1: 아.
2: 그런데 자미랑이라는 별칭이 얼마나 멋졌는지 중국 당나라의 대시인인 백거인은 직중서성이라는 한시에서 자신을 자미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네. 그런데 예로부터 배롱나무를 서원과 정자, 사찰에서 많이 심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죠?
2: 예, 그렇습니다. 이 배롱나무의 여린 가지에는 껍질이 있지만 나무가 자라면서 서서히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1: 네.
2: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배롱나무를 보면 나무의 옷이라 할 수 있는 껍질이 하나도 없이 맨질맨질한데요.
1: 네.
2: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예전에는 주로 사찰이나 서원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1: 네.
2: 이처럼 배롱나무를 많이 심은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훗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더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라는 교훈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무심코 지나쳤던 배롱나무에 정말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배롱나무 꽃을 찾아가 볼 텐데 어디부터 가볼까요?
2: 예,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배롱나무 꽃이 아름다운 정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담양군에 있는 명옥헌입니다.
1: 네.
2: 명옥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롱나무 꽃을 볼 수 있는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2: 아울러 명옥헌이라는 단어에는 구슬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처럼 맑은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1: 네.
2: 정자 옆을 흐르는 작은 계곡의 물소리가 막다른 데서 이 같은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1: 네. 배롱나무 꽃이 만개한 명옥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2: 네, 명옥헌은 제가 8월이 되면 빼놓지 않고 꼭 찾아가는 배롱나무 꽃 명소인데요. 날씨가 많이 덥기는 해도 올해는 다음 주 화요일에 명옥헌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1: 네.
2: 그만큼 배롱나무 꽃이 만개한 명옥헌은 그야말로 잘 그려진 그림과도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아담한 연못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요. 연못 안으로 드리워진 진분홍색 긴 가지들이 야트막한 산빛 아래에 있는 명옥헌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연못 안에 있는 작은 섬에도 배롱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는데요. 이 작은 섬은 신선이 사는 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중국 도교에서 얘기하는 선계, 즉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이 이 배롱나무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명옥헌에 이어 찾아갈 배롱나무 꽃이 아름다운 정자 어딘가요?
2: 네. 이번에 찾아갈 곳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성군에 있는 요월정입니다.
1: 네, 네.
2: 장성군 황룡면의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는 요월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달맞이를 하기에 좋은 정자이기도 한데요. 조선 명종 때인 1550년에 공조 좌랑을 지낸 김경우라는 사람이 처음 지었습니다.
1: 네.
2: 이후 요월정은 호남의 명사들인 하소 김인호, 고봉 기대승, 송천 양흥정 등이 수시로 시회를 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 네, 네.
2: 현재 요월정은 1925년에 중소한 것인데요. 다른 정자들과는 달리 두 개의 온돌방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2: 이 같은 형태로 보아 이 요월정은 정자를 겸한 별장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1: 네.
2: 예전에는 요월정 아래로 영산강의 지류인 황룡강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그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1: 네. 그 요월정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도 있다면서요.
2: 네. 조선시대 말기에 김경우의 후손인 김경찬이라는 사람은 조선 제일 황룡리라는 글귀가 들어간 글을 써서 요월정에 걸어놓았습니다.
1: 네.
2: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같은 사실이 한양에 있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임금님은 김경찬을 한양으로 오게 했고요. 자네가 사는 황룡리가 조선 제일이면 내가 사는 한양은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1: 네.
2: 그러자 질문을 받은 김경찬은 임금께서 사시는 한양은 천하 제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1: 네, 네.
2: 조선 제일 황룡리라고 자랑할 정도로 아름다운 요월정은 현재 요월정 원림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작은 정자와 주변의 오래된 배롱나무숲 그리고 울창한 소나무숲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요월정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입구에는 성룡 두 마리가 세워져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2: 네. 두 마리의 성룡 가운데 한 마리는 승천을 했고요. 한 마리는 황룡천으로 빨래를 하러 나온 안학내에게 꼬리를 밝히는 바람에 승천을 못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2: 그런데 어떤 용이 승천을 못했을까요? 저도 매번 요월정에 갈 때마다 성룡들을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용이 승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 네, 네.
2: 똑같이 생겼거든요.
1: 아, 네. 담양 명옥헌 그리고 장성 요월정 둘러봤으니까 이번에는 화순 임대정을 찾아가 봐야죠.
2: 네. 이 오래전부터 호남의 선비들은 근사한 곳에다 정자를 지어놓고 배롱나무를 심어서 한여름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1: 네.
2: 그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임대정입니다. 임대정은

0: 화순군 남면 사평리의 야트막한 동산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름철 임대정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배롱나무 꽃입니다.
1: 네네.
0: 그리고 임대정에는 각각 상지 그리고 하지라고 불리는 연못 두 개가 있는데요. 이처럼 비슷한 형태의 연못 두 개가 있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지형에 따라 임대정을 조성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1: 네.
0: 반달처럼 약간 휘어진 상지 안에는 둥근 섬 두 개가 조성되어 있고요. 하지 안에는 둥근 섬 한 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 아.
0: 그리고 이들 섬에는 멋진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연못 주변과 임대정 주변에도 배롱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1: 네, 네. 임대정은 풍수 지리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길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죠?
0: 예, 그렇습니다. 임대정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2년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되었고요.
1: 네, 네.
0: 임대정이 있는 곳은 조선시대의 예언서인 정감록에 일곱 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어 만인이 살만한 곳으로 소개되어 있는 길지이기도 합니다.
1: 네.
0: 아울러 임대정은 중국의 도현명, 이태백, 주돈이 등이 언급을 한 대산 임수의 지형에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1: 네, 네.
0: 대산 임수란 물을 가까이에 두고서 먼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형을 가리키는데요. 임대정 동쪽의 봉정상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인근의 사평천으로 흘러드는 형국이 대산 임수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재의 임대정은 조선 철종 때인 1862년 무렵 병조 참판을 지낸 민주현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1: 네. 그 임대정 바로 옆에도 볼거리들이 많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임대정 바로 옆에는 앞서 소개한 두 개의 연못과는 다른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연못과의 잘 다듬어진 바위에는 기임석, 피향지, 읍청당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1: 네, 네.
0: 기임석은 걸터 앉아서 연못을 감상하는 도를 의미하고요. 피향지는 향기가 멀리 퍼지는 연못, 그리고 읍청당은 맑은 향기를 끌어들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임대정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임대정을 대표하는 배롱나무 말고도 살구나무, 매화나무, 석류나무, 은행나무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남도 정자 기행이라는 주제로 배롱나무 꽃이 아름다운 정자 가운데 담양 명옥헌, 장성 요월정 그리고 화순의 임대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종환, 리아 김이에요. 가족을 위한 노래.

0: 내가 사랑한 한여름의 추억 하면은 발라드가 떠오르시나요? 록앤롤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재즈와 블루스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 곁에 서서 아름다운 추억을 더 아름답게 재생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느 게 떠오르세요? 재즈? 블루스?
1: 네네. 저는 다 떠오릅니다.
0: 여름하면 아무래도 록앤롤이 많이 떠오르겠죠. 바닷가에서 많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1: 근데 아니에요. 저는 네. 그 여름에 주로 이렇게 물도 피했고.
0: 아 맞아요. 물 피했어요.
1: 집에 그랬어요. 있어서 네네. 꼭 록앤롤만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여름하면 그냥 왁 이렇게 네. 등식화 하고 있더라고요.
0: 네네. 네네. 아무튼 지금 우리는 한여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기운은 한여름을 넘어서 이제 네. 절기가 가을의 첫 절기인 입추가 지났어요.
1: 네네.
0: 네. 그 가만 보면은 한여름은 사랑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시기가 연애할 때는 아무리 더워도 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가면서 네. 흘리는 땀만큼이나 도파민이 솟아났는데 결혼해서 함께 산 세월이 쌓이면은 네. 각자 부채를 들든 손 선풍기를 들든 각자 다니는 걸 더 선호하게 되고 네. 가족으로 사랑을 느끼면서 옥시토신이 솟아난다고 하잖아요.
1: 아 정말 뭐 요즘에는 그 네. 같이 하는 게 많이 또 사라져서 네. 우산도 다 별도로 쓰잖아요.
0: 별도로 쓰고.
1: 네, 네. 옛날에 같이 썼는데.
0: 아무튼 도파민과 옥시토신 차이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추억의 음악들 들어볼까요?
1: 지난주에 그 50년대 60년대 그 여자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네네. 하다 보니 또 이번에는 남자 가수들 노래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0: 오, 좋습니다.
1: 네, 그런 생각에서 노래를 네. 좀 골랐는데 네. 확실히 여가수들 노래보다 이 노래 쭉 보면서 아, 이 노래 라디오에서 더 많이 나왔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0: 남자 가수들 노래가.
1: 남자들 노래가.
0: 네네. 네네.
1: 그래서 그 당시에 DJ들이 여성이 좀 더 많았으면 네. 좀 여자 가수들 노래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0: 그때 거의 다 남성이었고 박인희 씨 한 분이
1: 맞아요.
0: 여성 DJ라고 할 수 네. 있었어요.
1: 맞아요.
0: 네.
1: 하여튼 뭐. 그 뭐 임국희 여사도 있고 뭐 막 백길 몇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남자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었어요.
0: 아 조금 뒤에 이제 김세원 씨도 하셨고.
1: 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남자 가수들 노래는 제가 사연이 많은데요.
0: 네.
1: 우선 첫 번째는 바비 다린의 맥더나이프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이 최고의 곡이라고 생각하고
0: 네.
1: 제가 태어나던 해 59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 자그마치 9주 연속 1위에서 오. 50년대 노래 중에서 이게 당당 네네. 랭킹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결국 엘비스 프레슬리 어떤 노래보다도 이 노래가 컸다는 얘기죠.
0: 네.
1: 그렇죠?
0: 네. 네. 네.
1: 맥더나이프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구나 라고 네. 딱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뮤지컬 서픈 짜리

0: 트리 오페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 네네.
0: 트리 페니스 오페라.
1: 네.
0: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걸 보셨나 봐요.
1: 오.
0: 어디 가서 네네. 영화를 봤든 뭐 이걸 봤나 봐요.
1: 네.
0: 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제가 했어요.
1: 오.
0: 너 혹시 맛 너 바비다린이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아 왜요? 그랬더니 가수야. 우리 시대 가수인데 너 모르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알고서 이제 저한테
1: 네.
0: 하도 제가 팝송을 듣고 그러니까
1: 네.
0: 한마디로 위용을 갖다가 과시하신 거죠. 근데 딱 들어보니까 네. 멋있는 노래더라. 그때 진짜 몰랐어요. 저는.
1: 네,
0: 네. 네. 1959년 노래니까 제가 태어난 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1: 그럼요.
0: 네, 맥더나이프란
1: 네.
0: 곡인데
1: 네.
0: 한마디로 재즈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쪽 재즈 팝 스탠다드로서는 1급입니다.
1: 네. 네.

0: 자료를 보니까 풍자적이고 어두운 뮤지컬 곡을 네. 바비 다린이 경쾌한 스윙 재즈로 네. 재해석해서 세계적인 원래, 히트곡으로 만들었다.
1: 그렇습니다. 원래는 네네. 미국 곡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네네. 이게 그 굉장히 그 연극 있죠. 그쪽에서 네. 중요한 작품이에요.
0: 네.
1: 왜냐하면 이걸 쓴 사람이 크루트바일이라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가사를 누가 썼냐면 베르톨트 브레이트예요. 네. 브레이트 한 번 누굴까요? 소격효과. 아주 그쪽 극에서는 아주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0: 네. 네.
1: 두 사람의 연합으로 쓴 곡이니까 사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 네.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바비 다린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0: 네, 네. 네.
1: 이런 걸 보면서 그 뛰어난 작곡가들 있잖아요. 작곡가들의 네. 꿈이 뭐냐면요. 결국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선지로 훌륭한 리듬과 훌륭한 그 멜로디를 딱 그리면 뭐래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듣게 해주는 가수인데 결국 가수.

0: 가수를 만나는 거예요.
1: 네, 네.
0: 근데 그 당시에 옛날 제작자들이 딱 들었을 때 프랭크 시나타를 만났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속으로.
1: 네, 네.
0: 난이 이제 됐네.
1: 네.
0: 그 말이 나왔을 거라고요.
1: 네.
0: 오늘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딱 들고 작곡가라든가 제작자들이 딱 듣고 야, 이거 됐네.
1: 네.
0: 이런 사람들이 다.
1: 네. 네.
0: 자, 역시 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분. 앤디 윌리엄스입니다.
1: 네, 네.
0: 앤디 윌리엄스는 뭐 노래 진짜 많은데 나중에 그저 소고기 뭐죠? 소고기 그릴.
1: 네.
0: 그거 영업해 갖고 그걸로 또 돈을 벌었어요.
1: 네, 네.
0: 보통 이렇게 발라드 갖다 우리가 이제 어덜트 컨템포러리 주로 이제 성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라고 해서 어덜트 컨템포러리 그 줄인 게 AC인데요.
1: 네.
0: AC가 단 한 번도요 판매량에서 로큰롤한테 진 적이 없어요.
1: 네.
0: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로큰롤에 막 그야말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만 열광했지만 결국 어른들은 차분하게 발라드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주머니가 누가 더 주머니가
1: 어린 주머니가 조금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진리가 없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앤디 윌리엄스 노래를 갖다가 우리 국내에서도 그래요. 얼마나 사랑받았냔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아마 앤디 윌리엄스 노래 중에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곡은 아마 문 리버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0: 이건 뭐 브렉퍼스트 앳 티퍼니 사실 오드리 헵번이 그 창가에서 이 부른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도 더 많은데
1: 네, 네.
0: 이걸 갖다가 팝 송으로 이렇게 다시 녹음해서 알려진 건 이 문 리버인데 가사가 백미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른 나라의 훌륭한 아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뭐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 아주 굉장히 좋은 발라드가 나왔다. 봄날은 간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게 한국의 문 리버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아, 네.
0: 상징적인 곡이 된
1: 네,
0: 거죠.
1: 네. 네.
0: 앤디 윌리엄스의 문 리버 듣고요.
1: 네.
0: 또 한 곡 더 듣겠습니다.
1: 네.
0: 이 곡은 제가 소개할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때는 선생님이 다 풍금 치셨잖아요.
1: 네, 네.
0: 갑자기 이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1: 풍금 치시면서.
0: 네. 네. 저 노래 제목은 I Can't Stop Loving You. 바로 네. 레이차스 노래인데
1: 네.
0: 우리 반 학생들이 다 한마디로 얼이 빠졌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I Can't Stop Loving You 이거 부르시는 거예요.
1: 네, 네.
0: 너무 멋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갖다가 어떻게든 알아내서 아버지가 하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1: 네.
0: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든 구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들려주면서 이거 한번 아버지 좀 불러봐요. 그랬더니 너 장난하냐? 아빠 한번 따라해봐요. I can't stop. 근데 영어 한자락도 ABC도 모르시는 분인데
1: 네.
0: 그거 보고서 제가 너무 귀여웠나 봐요.
1: 네.
0: 그다음부터 제가 살짝 들은 얘기인데
1: 네.
0: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야 영어 좀 가르쳐줄 애 없냐? 그랬다는 거예요.
1: 너무 좀 부르고 싶으셔서 들려주고 싶으셔서.
0: 아, 그 얘기 들으면 지금 눈물 나요.
1: 네,
0: 진짜.
1: 네, 참 그런 추억에 또 담긴 노래네요.
0: 레이첼스의 네. I can't stop loving you. 나 당신한테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1: 네.
0: 이게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는데 62년이었어요.
1: 네.
0: 문 리버는 61년 영화였는데 곧바로 취입했으니까 비슷한 시기라고 봐야겠습니다.
1: 네. 네.
0: 앤디 윌리엄스의 문 리버 이어서 레이첼스 I can't stop loving you입니다.
1: 네.

0: Moon River, I Can't Stop Loving You. 다음에
1: 한 곡을 더 들었습니다.
0: 블루베리 힐. 이 노래도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1: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 노래는요 네. 정말 그 시대를 그 유행일 때 들었던 분들만 기억하더라고요.
0: 네네.
1: 이제 그 뒷세대들은 잘 몰라요.
0: 네.
1: 근데 제가 만난 40년대생 분들하고 50대 초반생 중에 이 블루베리 힐을 모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0: 많이 좋아했어요.
1: 네. 그리고 네. 제가 필름을 보니까 네. 항상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 부르던데 네. 낭만적이에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또 이게 원래 그 이전에 있었던 노래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R&B 스타일로 해석을 잘했고
0: 네.
1: 또 하나는 뭐냐면 낭만적일 수밖에 없는 게 블루베리 언덕.
0: 네.
1: 블루베리 요즘에 진짜 얼마나 인기 있는 과일이에요. 그죠? 정말 맛있어요.
0: 네.
1: 그 블루베리가 피어나는 언덕이니까 연인들이 가기에 좋은 곳을 이거 딱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게 참 선망의 대상이겠냐고요.
0: 네네.
1: 미국 사람들도 고생한 사람 많은데 네. 나도 언젠가는 블루베리 힐에 가보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0: 네네. 애인과 함께.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애인과 함께.
0: 네. 네.
1: 자 이번에도 또 우리의 사랑을 받았던 특히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가수 두 사람 곡 골랐습니다.
0: 네.
1: 한 사람은 팻분이고요.
0: 네.
1: 다른 한 사람은 네킹콜입니다.
0: 네, 네.
1: 이거 이름으로 그냥 거의 끝 아닌가요?
0: 네, 네.
1: 팻분 노래는 뭐 많지만
0: 네.
1: Love Letters in the Sand.
0: 네.
1: 모래 위에 쓴 사랑 편지.
0: 네, 네.
1: 근데 저는 이 노래가요. 워낙 라디오에서 많이 나서 알기도 알았지만 많은 분들은 팻분의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 이렇게 기억하지만 저는 뭐로 기억하냐면요. 휘파람 소리를 기억해요.
0: 네, 네.
1: 휘파람이 너무 처리가 잘 됐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저는 휘파람 이렇게 들어간 잘 들어간 노래 이렇게 모음집할 때 이 노래 빼질 않아요.
0: 근데 저는 이 노래가
1: 네네.
0: 해변 모래 위에 쓴 사랑의 편지가
1: 네.
0: 파도에 휩쓸려 지워지는 것을 보면서 사랑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건데
1: 네.
0: 덧없는 것도 저렇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부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0: 네.
1: 그 팝송 노래의 힘이 뭐냐면요.
0: 네.
1: 우리 지난주에 립스틱 온 유어 칼라 했잖아요.
0: 네네.
1: 아니 세상에 그 립스틱이 묻어가지고 진짜 그 남자를 갖다 혼내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경쾌하게 부를 수가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요 가장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휘파람 소리 들어간다니까요.
0: 네.
1: 여기 휘파람 들어가면 안 돼요.
0: 네.
1: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0: 덧없이 그냥
1: 덧없이 흘러간다.
0: 네,
1: 다 잊혀진다.
0: 지워진다. 네.
1: 지워진다는데 거기다가 경쾌하게 휘파람 소리 들어 안 맞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노래 제비 같아요.
0: 네. 네.
1: 팻불의 Love Letters in the Sand고요. 또 하나는 뭐 이 가수는 이제 이 프로그램 듣는 분들한테는 이지연 선생님의 아티스트로 다 기억할 것 같습니다.
0: 워낙 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1: 네.
0: 제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그리고 이 목소리는
0: 네.
1: 그냥 우리를 갖다 쉬게 만들어요. 저는
0: 네.
1: 항상 그래요. 네킹콜 목소리 들으면 가서 바로 그냥 소파에 누워야겠다.
0: 네네.
1: 너무 푹신해요.
0: 네.
1: 목소리가.
0: 네.
1: 네. 오늘은 투영을 골랐습니다.
0: 네.
1: 먼저 팻분의 Love Letters in the Sand입니다.

0: 다음에는 페리코모네요.
1: 네. 페리코모 역시 그 당시에 빼놓을 수 없는 발라드 가수인데
0: 네.
1: 오늘 제가 고른 곡은 좀 빠른 곡 골랐어요.
0: 네.
1: 파파 러브스 만보인데 제 기억에 이 노래가 만보 열풍의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보를 알게 해준 그런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거 듣고요.
0: 네.
1: 또 맥몰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국 발라드 가수인데 프랭크 시나트라가 최고의 가수라고 극찬을 했어요.
0: 네.
1: 맥몰로 이 곡은 빌보드 차트에서 전혀 없는데도 우리 국내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사랑받았습니다.
0: 네.
1: 또 뮤직 플레이드 한남궁 선생이 이거 음악은 흐르고라고 번안을 했죠.
0: 네네.
1: 두 곡 들을까요?
0: 네.
1: 페리코모, 파파 러브스 맘보, 매트 몰로, 더 뮤직 플레이드.

0: 시간이 다 되는데 오늘 끝곡은요?
1: 네, 오늘 끝곡은 엘비스 프레슬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0: 네, 네.
1: 오 솔레미오.
0: 네.
1: 엘비스 프레슬리가 너무 잘 불렀습니다.
0: 네.
1: It's now or never. 네. 이 곡입니다.
0: 네. 끝곡으로 듣고요. 임진모 씨도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8월 8일입니다. 오뚜기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인데 이 숫자 8을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8자를 참 좋아했지요. 발전하다, 부자가 된다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서 전화번호나 차량번호에 8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8월 8일 8시 8분에 잡았겠습니까? 우리도 8자를 좋아합니다. 팔팔하다 할 때와 발음이 같아서 오늘을 88데이로 부르는 분도 계시고요.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은 끝없이 이어진다는 무한대 기호가 되기도 하지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으시겠지만 8월 8일 오늘만큼은 팔팔한 기운을 듬뿍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해변의 여인.

0: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현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현아 씨는 올여름을 네. 나는 본인의 어떤 기운 점수랄까요? 몇 점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팔팔하십니까?
1: 팔팔해요.
0: 아, 88점.
1: 네. 예. 팔팔합니다.
0: 아니면 삼삼하십니까?
1: 삼삼하진 않고 그냥 팔팔해요.
0: 팔팔. 아, 좋네요.
1: 네. 네. 네. 아, 삼삼도 삼삼하냐고.
0: 삼삼도 좋은 건데.
1: 그러니까요.
0: 좀 낮게 들리네요, 점수가. 네. 뭐 특별한 보양식 같은 거 챙겨 드시고요.
1: 저는 이제 보양식이보다는 네. 그냥 제가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이.
0: 그때 먹어야 돼요.
1: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어요.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먹자.
0: 예.
1: 그게 보양식이다 생각하고 먹거든요.
0: 그러니까 그걸 참으면은
1: 참으면
0: 뭐 살찔까 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으면은
1: 네.
0: 두고두고 생각나고 나중에 또 중요한 순간이 생각난다니까.
1: 뭐 조금 요즘에는 적게 먹지만 예. 적게 먹더라도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먹어야 돼요.
0: 맞아요.
1: 네. 그러면 기운이 좀 펄펄하게 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1: 네. 예.
0: 하고 싶은 거 또 먹고
1: 네.
0: 싶은 거는
1: 네.
0: 또 할 수 있는 거라면
1: 맞아요.
0: 네. 하는 게 좋죠.
1: 네.
0: 자, 오늘 만나볼 사연들 많습니다.
1: 네.
0: 하나씩 먼저 네. 소개해 주세요.
1: 제일 먼저 서울 성동구에서 유네라님이 보내주셨는데
0: 네.
1: 새댁 시절 친정엄마가 알려준 대로 닭다리를 얌전하게 실로 묶어서 백숙을 끓이려 했어요. 그런데 하필 명주실이 똑 떨어져서 눈에 보이는 빨간 나일론 털실로
0: 아이고 저런
1: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돼요? 닭다리를 꽁꽁 묶어서 가마솥에 넣었죠.
0: 명주실로 해야 되는데
1: 네네. 푹 삶고 나서 솥을 열어보니 뽀얘야 할 백숙 국물이 분홍색으로 물들어
0: 아이고,
1: 있는 거예요.
0: 저런 저런 저런.
1: 털실에서 빨간 물이 빠져서 닭도 분홍색, 국물도 분홍색이 되어버린 거죠.
0: 난리 났네요.
1: 남편이 이거 닭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진 거냐?
0: 아, 알몸이라서?
1: 네네. 그러면서 놀렸고 결국 아까운 고기를 못 먹었네요.
0: 아유, 먹을 수가 없죠.
1: 아,
0: 그 나일론 성분이 나 들어왔는데.
1: 그러니까요.
0: 부끄러웠을 거 아닙니까?
1: 아니 어떻게 하다가 나이 이 실로 이랬을까요?
0: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이제 이게 되겠지 하면서 이제 착각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1: 예. 예전엔 집에 명주실이 항상 집집마다 있었기 때문에
0: 그럼요.
1: 요즘에 예. 명주실 저도 본 지가 예. 오래된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예.
0: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재봉질 같은 것도 안 하시고
1: 안 하죠. 예.
0: 아, 참 안타깝지만
1: 아까워요.
0: 재밌는
1: 정말 아깝네.
0: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자, 김규동님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요. 제가 잘 아는 옛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애청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은방울 자매의 마포정점 청하셨고요.
1: 네. 네,
0: 준비해놨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황순정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어제는 텃밭 고추밭에서 풀을 뽑으며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방송을 들었는데 오늘도 또 듣습니다.
0: 네, 매일 들으셔야죠.
1: 네, 듣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0: 아유.
1: 역시.

0: 셋다노 좋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1: 셋다노. 그 줄여서 저희는 셋다노다라고 하는데.
0: 네, 셋다노.
1: 또 청취자분들 보면은 셋다노라고 이렇게 더 줄여지는.
0: 아, 딱까지 하기가 있더라고요. 힘들어요. 저도 셋다노라 그래요.
1: 아예 셋다라고 하죠, 뭐 셋다.
0: 셋다는 좀 그런데 셋다노까지는 나오게 아, 되더라고요. 예.
1: 공식 딱 좋은데요? 줄임말을 딱 선포해야겠네요.
0: 네, 예. 셋다노다.
1: 셋다 놓다. 더 힘드시면 그냥 세노.
0: 그 세노. 딸을 빼고 세노.
1: 예, 예. 예.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네, 청하셨습니다. 황순정님 사연 감사하고요. 그러면 은방울자매의 마포정점 듣고 나서 바닷가에서 안다성의 노래 들어보시죠.

0: 네, 김기동님과 황순정님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은방울자매의 마포종점 그리고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오태식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저는 여름만 되면 서리를 하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수박이나 복숭아를 먹고 싶었던 것보다도 서리를 더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서리를.
1: 맞아요.
0: 저도 해봤어요. 네,
1: 사실 예. 그거 꼭 먹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예. 그냥 괜히 저도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모여서.
0: 수박을 서리하려면 동네 아이들 다 모여서 단체로 돼요. 해야 돼요. 혼자는
1: 돼요.
0: 힘들었어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망도 봐야 되고.
1: 네.
0: 이게 또 수박은 왠지 좀 큰 물건 같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큰맘 먹고 도전하는 건데 또 참외 같은 거 뭐 오이 서리 같은 거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1: 저는 옥수수도 많이
0: 옥수수
1: 했었죠.
0: 많이 했었죠. 네. 강원도니까.
1: 떡 따가지고 떡 따가지고 아저씨가 야! 막 이러면 막 애들 도망가고
0: 옛날에 그게 또 자연스럽게 네. 허용되는
1: 맞아요.
0: 놀이 같은 거였는데
1: 그냥 뭐라고 하셨지 굳이 뭐 그걸 예. 뺏어가진 않으셨거든요.
0: 언젠가부터 이제 그게 절도죄와 연관이 되면서
1: 지금 큰일 나죠.
0: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그럼요. 남의 물건인데요. 예.
1: 네. 이번에는 전남 순천시에서 박노철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젊은 시절 친구들이랑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다가 복숭아 서리를 했다가 주인 어른께 제대로 혼이 났죠. 그 당시 꽤 큰 돈을 물어줬어요. 지금
0: 그랬군요.
1: 생각하면 철없던 시절에 아찔한 추억이지만 덕분에 남의 것에 손대지 말자는 교훈은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0: 네.
1: 아, 이렇게 물어주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0: 그럼요.
1: 예전에?
0: 있었죠.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뭐 좀 아는 분이고 또 성격이 또 인자하신 분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웃이라도 모를 수 있고 여러 번 되풀이 돼서 그 주인께서 마음에 담아두고 한번 걸려봐라 하고 있었으면은
1: 네.
0: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죠. 예.
1: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네. 얼마나 혼났을까.
1: 그러니까요.
0: 예, 또 상상이 됩니다.
1: 네.
0: 김상희의 여름밤의 추억을 청하셨습니다. 박노철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부평에서 왔는데요. 김경희님의 사연이에요.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비가 오길래 손님들이랑 가게 앞 빈 주차장에 돗자리 깔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꺼내서
1: 네.
0: 전부 처먹었습니다.
1: 주차장이군요.
0: 지나가는 사람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얼굴이 두꺼워졌어요.
1: 네.
0: 맛있기만 하더이다. 예, 아유, 예.
1: 진짜.
0: 가끔은 이렇게 얼굴 두꺼울 필요 있습니다.
1: 네. 네. 뭐 점점 나이 드니까 두꺼워지긴 하더라고요. 좀 뻔뻔스럽기도 하고.
0: 남한테 폐만 안 주면 돼요.
1: 네.
0: 예, 빈 주차장이니까.
1: 그 비었으니까 뭐.
0: 예.
1: 근데 엄청 맛있었겠어요? 막걸리도 놓고 뭐 이래서 한 잔씩들 하시고.
0: 이영복의 달맞이 꽃청하셨네요.
1: 네.
0: 자, 김상희의 노래 여름밤의 추억 그리고 이영복의 달맞이 꽃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김상희의 여름밤의 추억 그리고 이용복의 달맞이 꽃이었습니다. 박노철님과 김경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왔어요. 장미자님. 떡방앗간에서 일합니다. 떡을 찔 때 그 열기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렇죠.
1: 그렇죠.
0: 뜨겁죠. 그냥 땀이 막 흘러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가래떡이랑 절편을 뽑는 겁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아 어려운 일입니다. 저한테 힘을 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예전에 네. 왜 어릴 때 방앗간 가시를 보면 이렇게 자르고
0: 맞아요.
1: 계속 줄줄 나오니까
0: 예, 예.
1: 그 밑에 물에다 담그면서요.
0: 붓지 말라고. 가래떡 절편이 가장 단순한 모양이지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1: 예전에 쌀, 뭐, 보리쌀하고 정부미 그 쌀이
0: 네.
1: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남으면 그때 이제 조금 해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0: 한때는 쌀 귀할 때는 떡도 못 해먹게 했어요.
1: 그쵸.
0: 나라에서.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쌀이 좀 풀리고 정부미가 남아도니까 떡도 많이 해먹었는데
1: 네.
0: 가래떡하고 절편이 좋은 이유가 그 자체의 맛은 강하지 않지만 찍어 먹을 것들이 다양해요.
1: 그쵸. 꿀도 찍어 먹고.
0: 찍어 먹는 거에 따라 맛이
1: 네.
0: 달라지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소금장.
1: 구워도 먹고. 소금장요?
0: 소금 기름장 있잖아요. 거기에 찍어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1: 가래떡을요?
0: 예.
1: 저 어느 분은 김에 싸서 있잖아요. 그 조미 김에
0: 계시더라고요.
1: 싸서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0: 그게 약간 비슷한 맛이지. 거기에 이제 기름도
1: 그러겠네요.
0: 있고 소금도 있으니까. 그 기름장 있잖아요. 고기 찍어 먹는 거. 돼지고기.
1: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0: 만들어서 네. 그거 찍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고추 좀 뿌리고.
1: 아, 그렇게는 안 먹어봤어요.
0: 절편이나 가래떡.
1: 오.
0: 네, 특히 가래떡 구워서.
1: 저는 꿀에만 찍어 먹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구워서 먹거나.
0: 그 맛을, 가래떡의 맛을 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1: 아, 네. 그렇구나. 김에도 한번 먹어봐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0: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1: 네. 네.
0: 다음 사연은요?
1: 설순점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여행을 앞두고 저를 위한 선물을 하나 하려고 옷가게에 들렀어요.
0: 아.
1: 그런데 옷가게 이모가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세요 라면서 계속 권하시는 거예요.
0: 그러시죠, 보통.
1: 네. 네. 시간도 뭐 여유가 있어서 어쩌다 보니 혼자 패션쇼를 하게 됐습니다.
0: 손님이 많지 않았나
1: 네.
0: 보네요.
1: 입어보는 옷마다 잘 어울리고 집에 있는 옷들과도 겹치지 않아서 결국 몇 벌이나 질러버렸네요.
0: 어휴, 예.
1: 네, 나를 위한 투자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통장을 생각하니 조금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도 필요한 것 같죠.
0: 아,
1: 네.
0: 필요한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게 사는 보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또 의욕이 될 수 있고.
1: 네.
0: 예.
1: 저는 제가 아주 예전에 어려울 때도 지하상 가들이 있어요.
0: 있죠. 네.
1: 그런데는 조금 저렴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워. 근데 이 스트레스나
0: 네.
1: 뭔가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0: 답답해 미칠 것 같아.
1: 네. 할 때는 그래 가서 티 하나라도 5천 원짜리 하나라도 사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0: 예예예. 예, 예. 가서 몇 장 사오셨어요?
1: 그 가면 한 장은 안 사고.
0: 그렇죠.
1: 꼭 5만 원까지 쓰고 오더라고요.
0: 한 장에 5천 원인데.
1: 그때 그렇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데 뭐 이렇게 한 벌을 사고 또 뭐 이렇게 사게 되고 그래서 한 양쪽에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0: 그게 뭐 꼭 요즘 젊은이들이 뭐 플렉스한다고.
1: 네.
0: 작은 걸 갖다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돈을 한꺼번에 쏟아부어가지고 일종의 과소비를 하는 거죠.
1: 네.
0: 자기 딴에는.
1: 네.
0: 그 플렉스 한다고 이제 그런
1: 네.
0: 용어가 생겼던데
1: 네.
0: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1: 그렇죠.
0: 예.
1: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돈 썼는데 근데 그 뒤로 이제
0: 후회도 좀
1: 많고.
0: 네.
1: 하루가 예. 지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0: 그 순간에 어떤 그 쾌감.
1: 네. 너무 막 힘들고 이럴 때 그냥 가자 이러고 그냥 나오는 거죠.
0: 예.
1: 네.
0: 설순점님.
1: 네. 네.
0: 사연은 만나봤는데 잘하셨어요. 가끔씩은 그렇게
1: 그럼요.
0: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1: 네. 네.
0: 자, 이번엔 최창규님 공개시판 사연인데요. 김수철의 내일 한번 들려주이소. 더위를 잠시 피해서 쉬면서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1: 네.
0: 노래 청하셨습니다. 들려드려야죠.
1: 네.
0: 김수철의 내일
1: 네.
0: 오랜만에 들어보겠네요.
1: 네.
0: 도현아의 사랑은 언제나 이 곡이 아까
1: 네.
0: 설순점님이 청하신
1: 네.
0: 곡이었어요.
1: 네.
0: 저희가 신청곡을 언급을 안 했었네.
1: 아, 혼자서 이제 막 빈통장에 너무 아찔해 하시는데.
0: 아, 이 노래 참 좋은 네. 거 청하셨습니다.
1: 이 노래 들으시면서 힐링하시고요.
0: 그래요.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김수철의 내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김수철의 내일 듣고 왔습니다. 최창규님이 청하신 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요즘 뭐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네. 도연아 씨의 또 네. 새로운 히트곡입니다.
1: 네.
0: 설순점님께서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사연을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강원도 강릉시에서 최동진 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젊을 때는 여름휴가라고 해도 더 바빴어요. 저희 집은 민박집을 했는데
0: 아.
1: 네, 피서철이면 손님이 몰려와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0: 아, 그럼 여름휴가철이 더 바쁘셨겠네.
1: 네. 지금은 민박을 정리하고 나서 여름 바다를 오히려 한가하게 볼 수 있게 됐네요.
0: 아유,
1: 아,
0: 일장일단이 뭐 있네요. 예.
1: 그렇죠.
0: 바빠서 돈 버는 건 좋은데
1: 네.
0: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잖아요. 여름만 되면 왠지 또 두려워지고
1: 예전에 정말 때문에. 민박
0: 예.
1: 엄청 여름에는 저도 민박을 이제 가기도 하고 했는데
0: 예.
1: 요즘에는 왜 펜션하고 막
0: 펜션 리조트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1: 어, 제주도에도 예. 보니까 작년하고 또 다르대요.
0: 뭐가 달라요? 경기가?
1: 예.
0: 아, 안 그러니까, 좋다는 건가요?
1: 예. 이거 막 비교가 안 될 정도로.
0: 아, 현저하게 경기가.
1: 네, 저 아는 지인분이
0: 힘들군요.
1: 하시는데.
0: 아이고.
1: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또 다르다네요.
0: 결국은 이제 관광객 수가 관광이잖아요.
1: 네. 네.
0: 그게 좀 많이 줄었다는 거네요.
1: 줄고 뭐 또 해외로도 많이 가고.
0: 그러니까. 아, 또 이러다가 또 좋을 때도 또 찾아오겠죠.
1: 네.
0: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은 서울 강서구의 김순자님 사연인데요. 며칠 전 큰맘 먹고 친구랑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 서 있으니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1: 네.
0: 이 나이에 친구랑 떠난 1박 2일이 뭐라고 다녀와서 한동안 마음이 환해졌어요.
1: 네.
0: 부산은 바다도 좋지만
1: 네.
0: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해운대 레지 손인호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1: 네.
0: 바다도 좋고 정말 부산의 어떤 부산만의 매력 끌리는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사람 전, 끄는 매력이 있어요.
1: 저는 부산 가면 무조건 남포동 가서 호떡 먹고
0: 아하.
1: 그리고 밀면 먹어요.
0: 뭐, 호떡은 씨앗 호떡 같은
1: 네,
0: 거.
1: 씨앗 예, 호떡.
0: 예.
1: 항상 줄이 서 있으니까요.
0: 뭐, 밀면 또 네. 돼지국밥. 네. 유명한
1: 돼지국밥은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아, 전통시장 많잖아요. 부산에.
1: 네.
0: 곳곳에 있는데
1: 네.
0: 아무데나 들어가서 돼지국밥 드셔 보시면은 다 맛있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그래요?
0: 특별히 맛집이 어디가 더 특별하고 물론 이런 집도 있겠지만
1: 네.
0: 그냥 어디든 들어가서 먹으면은 제 입맛에는 다 맛있던데요.
1: 아, 밀면처럼 그런가? 밀면도 좀 그런 편이잖아요.
0: 예, 예. 가서 먹을 거 많죠.
1: 맞아.
0: 볼 거 많죠. 또 쉴 거리도 많고.
1: 저는 여행은 무조건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0: 그건 뭐 갈 곳이 많죠. 부산도
1: 네.
0: 있고 여수도 있고
1: 네.
0: 목포도 있고 네. 먹을 거 풍부한 곳들.
1: 네.
0: 통영도 참 좋고.
1: 네. 네.
0: 아, 자 다음은 경남 밀양에서 왔습니다.
1: 네, 박종호 님인데요. 저는 젊었을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아들과 부산에 갔다가 일부러 자갈치 시장에 들렀는데 예전에 그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던 곳이 이제는 괜히 반갑고 정겹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0: 예.
1: 아들이 회를 사주며 아버지 여기서 젊은 날 보내신 거네요 하는데 순간 옛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0: 아유, 그러셨겠네요.
1: 네.
0: 그러면서 자갈치 아지매 노래 청하셨어요. 이혜리 씨의 노래죠.
1: 자갈치 시장.
0: 뭐 대표적인 부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1: 네.
0: 부산의 가장 유명한. 가본 적 있으시죠?
1: 자갈치 시장은 가본 적이 있는데
0: 예.
1: 오래 있진 않았어요. 그냥
0: 아.
1: 보고 쉬 와서.
0: 예예. 예.
1: 네,
0: 거기서 뭐 노래하셨나요?
1: 아니. 그냥
0: 지나가는
1: 이제.
0: 지나가는 길에.
1: 예. 네, 아, 그냥 지나갔어요.
0: 예.
1: 남포동은 제가 걸어 다니죠. 계속
0: 아.
1: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먹고 막.
0: 번화가를 좋아하셨구나.
1: 네,
0: 서면 그래. 남포동 이런데.
1: 시골에 살다 보니까
0: 네.
1: 어릴 때
0: 아.
1: 번화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렇죠. 시장은 뭐. 태백이나 이런 게 좀 많았으니까.
1: 많죠.
0: 예. 이해합니다.
1: 네.
0: 네, 박정호님의 사연 만나봤고요. 다음은 김경정님. 시원하게 한 곡 띄워주세요.
1: 시원하게.
0: 이 노래로 더위 날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1: 네.
0: 역시 부산 관련된 노래예요.
1: 와.
0: 부산 갈매기
1: 네. 네,
0: 문성재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산 관련된 사연들 모아가지고 전해드리면서
1: 네.
0: 부산 노래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네요.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그리고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그리고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0: 부산 갈매기 문성재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노래들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이혜리의 자갈치아지매, 네, 부산 특집으로 세 곡을 네. 듣게 됐습니다. 김순자님, 박정호님, 김경정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전북 남원에서 왔어요. 배정숙님, 남편이 너무 더워하길래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서 남편의 목 뒤에 쏙 넣어줬습니다.
1: 아우.
0: 그랬더니 깜짝 놀랐면서
1: 아, 놀랐죠.
0: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니 덥다고 할 땐 언제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반칙이죠.
1: 아니 근데 목 뒤에 왜 넣었죠?
0: 장난이죠. 그거 많이 쳤잖아요.
1: 근데 안에 뭐 비닐 뭐 이렇게 넣고 했겠죠.
0: 그냥 넣죠.
1: 그냥 넣어요?
0: 그럼요. 안 해보셨어요?
1: 진짜 놀라지 않나?
0: 안 당해보셨구나.
1: 많이... 누가 뭐 있어야 나를 저기 뭐 얼음을 넣어주는
0: 거야. 저희 어린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놀았어요. 막 동생 옷에다 막 넣고 막 안 해보셨구나. 얼음이 귀했나 보죠? 안,
1: 네. 귀했죠. 그리고 강원은 물이 엄청 시원했어요.
0: 하긴. 네. 그렇네. 더울 틈이 없었네 거기.
1: 뭐 수박 이런 것도 다 물에 담궈가지고 그냥 먹고 이랬으니까.
0: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예.
1: 아, 그럼 성질 날 것 같은데. 뭐 네.
0: 다음은
1: 네 이명희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어요.
0: 아이고
1: 기분이 우울했는데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고 하네요. 화장을 할까요 말까요? 이래요.
0: 화장을 하다 말고 나가면 어떨까요? 내 기분이 이렇다. 예. 이것도 그게,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1: 그러면 반쪽만 하고 반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눈하고 입술은 안 발라도 되니까.
0: 예예.
1: 그럼 반쪽만 한번 하고 나가시면.
0: 그러니까요. 한번 남편의 반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서울 양천구에서 송동선님. 이규남의 노래 중에 네. 두부요 두부사려 새우젓이요 새우젓 이런 가사가 나오는 노래 꼭 듣고 싶어요. 노래 제목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목이
1: 이런 노래 있어요?
0: 골목의 오전 7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규남 선생의.
1: 골목 오전 7시.
0: 예, 옛날에 두부장수 새우젓장수가 네. 골목길을 누비셨잖아요.
1: 맞아요. 이렇게 종땡땡 하면서 두부사려 이렇게
0: 그
1: 다녔죠.
0: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는 곡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요. 마지막 네. 사연이죠.
1: 대구 중구에서 최경옥 님이 보내주셨는데
0: 네.
1: 대구에서 한식 뷔페 오픈한 지 두 달째예요.
0: 아유 그러시군요.
1: 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네. 네. 아유, 장사 잘 되길 바랍니다. 네. 힘내시고요.
1: 네.
0: 장은하의 고귀한 선물 청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사연 만나봤는데 그러면 송동섭 님의 신청곡 이규남의 골목의 오전 7시 그리고 최경옥 님이 청하신 장은하의 고귀한 선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현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맛있나 아, 졸여 먹고 부쳐 먹는 두부로구려
1: 두부사료 두부요
0: 두모밖에 안 남았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을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특별히 힘들었던 것도 아닌데 유난히 피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도 있죠. 몸이 항상 개운치 않고 무기력하고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피로감, 만성피로, 그리고 만성피로 증후군. 피곤함을 느끼는 여러 증상들과 함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위험이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건 어떤 상태인 걸까요? 오늘은 만성피로 증후군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신해철의 더 히어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도 피로감에 한 몫을 하고요. 평소보다 무리했을 때, 잠이 부족했을 때도 피로감은 올라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요, 별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매일이 피곤하다면 이유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피로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죠?
1: 그렇죠. 우리가 뭐 피로하다, 뭐 과로를 했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는 뭐 이사를 했다, 이래도 피곤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 뭐 제일 피로에 흔한 게는 우리 봄철에는 이제 춘곤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밥만 먹으면은 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름에도 이제 열피로, 뭐 여름피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여름철에도 더운 무더위 때문에 또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땀도 많이 흘리고 수분이나 전해질 이런 것도 빠져나가면서 피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냉방병의 일종으로 또 특히 이제 요즘 시즌 같은 경우는

0: 오히려 이제 실외와 실내의 큰 온도 차이 또는 뭐 건조한 그런 공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냉방병의 일종으로도 굉장히 피로감을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매일이 피곤한 느낌, 개운치 않은 몸 상태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불리는 경우이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피로 증상을 느끼는 거나 뭐 어떤 느끼는 감각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고 네. 원인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기간으로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감이 1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지속성 피로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어떤 이사를 하거나 해서 피로해도 잠깐 쉬었더니 좀 나아지거나 며칠 좀 힘들었는데 피로감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네. 쉬어도 좀 낫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 또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중에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또 반복적인 피로를 만성 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또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피로감이 심한 정도가 심해서 극심한 탈진감이나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방해를 하거나 해서 어떤 진단 기준에 맞으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또 진단하는 것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유발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하면서 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피로의 그런 양상들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그럼 만성피로 증후군에 해당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보통 가장 널리 만성피로 증후군 기준들은 우리가 이제 뭐 1단계, 2단계로 뭐 나눈다고 해서 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내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로 증상을 느끼면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또 질환의 원인 또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도 줄이고 했는데 피로 증상이 또 좋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피로 증상 때문에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감소, 뭐 인후통 또는 목이나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붓거나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뭐 관절통이나 두통 또는 잠을 자고 있거나 상쾌하지 않은 증상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이제 운동하고 나서 24시간 이상 굉장히 지속되는 피로감 이 8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반복이 된다면요. 오히려 피로감에 무뎌질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려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기본적인 만성 피로 증후군의 진단이 굉장히 일상에 지장을 받는 상태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났는데 보통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하면 오히려 좀 기운도 나고 오히려 좀 체력이 좀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회복도 안 되고 만약에 업무 능력이 평소에 하던 능력인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뭔가 이제 마무리도 안 되고 계속 이제 뭐 존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제 뭐 건망 처럼 깜빡깜빡 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고 또는 뭐 두통이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심한 다른 일상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 단순히 피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좀 심해지는 것이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 좀 더 오래되고 방치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무서운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일상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만성 피로가 길어지면은 뭐 당연히 이제 일 능력들 또는 뭐 활동력도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 대사를 쓰는 것도 당연히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섭취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서 입맛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밥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소화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이제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로가 누적된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전신적인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활동량도 줄어드니까 대사량도 필요한 그런 에너지량도 줄어드니까 또 밥맛도 없고 또 먹고 나서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더부룩해지고 항상 뭐 가스가 찬다든지 그러면서 밥 먹는 것도 귀찮다 뭐 밥 숟가락 들림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 우리 뭐 봄철로 따지면 우리 식곤증 먹고 나면 바로 이제 조는

0: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는 양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피로감은 푹 자고 일어나면 풀리는 건데 그런데 만성피로 증후군은 휴식과 상관없이 계속된다는 거네요.
0: 그렇죠. 만성피로증후군 아까 진단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도 줄이고 했는데 일도 안 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체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회복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피로의 성격도 만약에 일반적인 피로감은 그냥 잠깐 뭐를 했으면 잠깐 피곤하다가 또 잠깐 쉬고 앉아 있으면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지속적이면서 이제 탈진감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뭔가 정말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도 되고 또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잘 숙면을 했다 그러면은 에너지도 좀 충전도 되고 뭐가 식욕도 돌고 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도 않고 계속 이제 졸리거나 눈도 잘 안 떠지는 것처럼 이제 좀 그럴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운동하고 나서도 운동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 휴식도 하고 또 먹고 나면 오히려 또 더 기운이 나는 그런 근력도 생기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운동을 해도 충분히 뭐 24시간 이상 쉬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될 때 뭔가 몸이 충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가 플로가 빠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로 계속 피곤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럼 만성피로로 고생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가 만성피로 증후군에 해당할까요? 그러니까 만성피로와 만성피로 증후군도 분별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뭐 기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만성 피로는 한 1개월 정도 이상 지속될 때는 이제 지속성 피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피로감이 단순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이제 많은 탈진감이 날 때 또는 이제 다른 원인 질환들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보고요. 만약에 어떤 다른 질환들이 있어서 또는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불안 장애가 있거나 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또는 빈혈이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나타나는 피로들은 이제 만성 피로로 이제 느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 피로가 좀 더 이제 광범위한 그런 용어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다른 뭐 그 피로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 질환이 없을 때 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 앞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의 기준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지적이 된다는 건 또 맞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뭐 원인이 없지만 이제 만성 피로가 오는 것과 밀접한 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항상 이제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뭐 사상무궁 소원부득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얻어지지 못하면은 이제 성과도 없고 실망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작은 나름의 성취감이 있어야 또 이렇게 기운도 나고 즐거워지는 건데 또 그러지 않으면 또 많이 피곤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뭐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화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이 화기가 우리 몸의 그 원천적인 그 기운의 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서 더 피곤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나 이런 데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던 소리가 나거나 어떤 뭔가 변화들을 굉장히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에너지 기운들이 자꾸 새고 있다고 표현을 해서 뭐 많이 기운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너무 긴장돼 있는 분들은 오히려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방전되는 그런 상태가 그 쭉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피로감이나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발 요인들이 많을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단순히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독감이나 또는 뭐 우리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생긴 다음에 오히려 다 이제 치료가 되고 뭐 감염은 나았는데 오히려 이제 만성 피로감이 계속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나 또는 뭐 과로를 하고 나서 우리가 뭐 번아웃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제 만성 피로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0: 결핍이라든지 또는 식생활이 무너지거나 생활 패턴들이 무너졌을 때도 올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은 어떤 질환들도 있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서 뭐 식생활 패턴들이 바뀌거나 또는 수면 패턴이 바뀌거나 또는 뭐 운동이나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거나 깨졌을 때에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증상은 어떨까요?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있을 텐데요.
0: 뭐 기본적으로 이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뭐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나른하다. 뭐 그리고 의욕도 없고 또는 업무하는데 이제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심하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업무 생각만 하면 이제 머리가 계속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런 피로감뿐만 아니라 뭐 통증이라든지 또는 뭐 소화 장애라든지 또는 어떤 소리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극심하게 탈진감 뭔가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의욕도 없고 뭔가 일상적인 부분들에서 좀 힘들어하거나 또는 가벼운 운동도 잘했던 사람들도 이제 운동도 하기 싫고 뭐 정말 에너지가 뭐 정말 30%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그렇게 의욕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화장애도 느끼고 탈진감도 있고 참 일상의 전반적인 흐름이 깨질 수 있겠어요.
0: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잠을 잘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피로가 더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이제 그 브레인 포그에서 뇌가 안개 낀 것 같다, 뭐 머리에 뭐 이렇게 뒤집어 쓴 것 같다 해서 우리가 두중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머리가 멍하고 뭐 오히려 뭐 대화나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화 장애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맛도 없어서 뭐 오히려 기운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고 또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활발하게 외출을 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도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단순히 증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뭐 대인관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럼 만성피로 증후군인 분들이 생활습관으로 좀 피로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많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항상 이제 뭐 우리가 뭐 과유불급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쉬는 것도 안 좋은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피로감이 될 때는 휴식을 오래 하는 게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휴식을 멈추고 오히려 가볍게 운동을 좀 하거나 중간중간에 휴식과 운동을 좀 섞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잠자는 습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피곤하니까 오히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전에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요즘에 핸드폰이나 다른 뭐 SNS를 하게 되거나 뭐 자극적인 거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밥맛이 없다 그래서 밥을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약이라고 우리가 뭐 약과 음식은 뭐 똑같다고 하는 것처럼 약 먹듯이 식사를 조금 안정적이고 좀 균형 있는 식사를 좀 챙겨 먹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는 오히려 밥맛이 없다고 그냥 당연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냥 정말 약은 안 먹더라도 식사는 좀 잘 챙겨 먹는 영양을 좀 챙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필수 영양소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기는 쪽으로 식생활을 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고 자고 뭐 배설하고 이런 부분들을 균형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1: 한의학에서는요, 만성피로 증후군은 몸의 어떤 상태로 보나요?
0: 네, 뭐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허로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노건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허로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제 허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동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극심하게 뭔가 소모됐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한의학에서 가장 이제 기운을 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피로가 간 때문이야라고도 많이 얘기하지만 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후천지기라 그래서 비위 기능, 먹고 소화시키는 그 비위 기능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운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장육부가 다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잘 먹고 소화시키는 그런 비위 기능이 또 좋아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 기울이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오면은 우리가 뭐 화병처럼 기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만성피로 증후군이 오랠수록 건강에도 영향이 있겠죠?
0: 기본적으로 이제 피로가 원인이 돼서 피로 때문에 다른 질환이 온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질환을 발견 못했다가 피로가 원인이 돼서 이제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됐는데 개선이 안 될 때에는 꼭 이제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뭐 또는 염증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고 좀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뭐 불면증이 심하다든지 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의 신체화적인 부분들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게 돼서 그런 경우들은 또 어떤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울감이나 있는 것들이 다른 증상은 다 없는데 그냥 피곤한 걸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좀 회복도 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한방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0: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로다. 그럴 때는 허한 거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 대표적인 뭐 보약들이라고 하는 개념들 우리 몸을 기운도 보충해 주고 뭐 양기도 보충해 주고 뭐 혈도 보충해 주고 하는 그런 약재들을 한약들을 좀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게 보충 우리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에 좀 기운을 좀 좋게 해서 비위를 좀 좋게 하면서 기능들을 좀 올려주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쌍화탕도 감기 약이 아니라 사실 음양이 쌍보라고 해서 오히려 뭐 간 피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서 육체적인 피로까지도 좋게 하는 것들이 이제 쌍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약이 아니라 내가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육체적으로 좀 피로날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 줘야 되는 약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정말 뭐 허로하거나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뭐 육미지향탕이라고 해서 이제 신기능을 좀 보충시켜 주는 약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 피로감이 어느 장부가 약해서 왔다고 진단이 되면은 그 부분을 장기를 좀 더 기운을 보충해 주거나 뭐 도와주는 그런 보완하는 약들이 다 처방들이 따로 있습니다.
1: 또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또 잡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 주신 한방치료와 함께 운동이라든지 증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을 이제 보면은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이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운동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해야 된다고 해서 난 피곤한데 막 참고 가서 뭐 고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뭐 심박을 많이 올리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전투 운동이라고 해서 심박의 뭐 60% 70%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만약에 뭐 러닝이 아니라 가벼운 조깅들 우리가 심박을 점점 이렇게 올려서 짧은 시간 또는 뭐 좀 강하지 않은 뭐 5분에서 15분 정도를 뭐 꾸준히 해보고 매주 뭐 1, 2분씩 조금 늘린다든지 또는 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늘리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런 운동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이런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1: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니까 정말 먹고 휴식을 위해서 계속 쉬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힌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로하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 막힌 것을 뚫어주고 순환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심하게 오래되면은 이제 정확한 진단도 꼭 받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휴식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제 순환시키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잠자는 거나 먹는 것도 우리가 절도가 있으라고 하는데
1: 네.
0: 규칙적인 시간에 좀 잠자는 것들을 좀 일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피로 등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피곤하다고 너무 많이 쉬는 것도 안 좋고요.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1: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충분히 낮에 많이 자고 뭐 밤에 이제 오히려 안 자는 것도 잠의 수면의 총량이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낮에 햇볕 있을 때 활동을 해주고 밤에 이제 해가 지면은 잠을 자고 하는 게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운의 순환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너무 늦게 자거나 또는 이제 운동도 오히려 막 저녁에 너무 늦게 해서 오히려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운동은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자는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좀 피곤한 상태를 유지가 되면서 나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피곤해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운동 시간을 좀 바꿔서 낮에 활동을 좀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좀 숙면을 하시는 방법도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만성피로와 구분되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는데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잠들지 않는 뇌. 뇌가 잠들면 큰일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잠들지 않는 뇌인데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네. 잠을 잘 때 뇌는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0: 쉬고 있을까요?
1: 쉬고 있다. 같이 자고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은 우리 뇌가 우리가 몸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는 잠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사실 우리가 뇌가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뇌가 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경색, 뇌 관련 질환이 급격하게 늘면서 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한창입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이게 단순한 회복 시간이 아니라 네. 뇌의 기능을 회복하고 신체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쌓여있던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해소할 수가 있는 거고 불필요한 정보라든가 기억 같은 노폐물들을 뇌에서 제거하고 일종의 생물학적인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때 뇌가 휴식할 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이러한 상식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던 뇌와 수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식을 깨뜨리는데요.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투렛증후군, 직장애, 파킨슨병, 뇌전증, 다양한 뇌 관련 질환을 수술하면서 네. 뇌 기능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온 일본의 히가시지마 다케후미 이 책을 썼는데요. 네. 저자는 책을 통해서 뇌가 원하는 진정한 휴식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뇌 건강을 위해서 네. 수면이나 아니면 당분보다는 오히려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극이 휴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들었던 주장과는 다른데요.
0: 네.
1: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면이 절대로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분명히 수면이 필요하죠.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면보다 자극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뭐 뇌 건강과 수면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뇌 건강을 위해서 수면보다 자극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1: 예, 히가시지마 다케후미는 약 2년 전에도 일본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인물이거든요.
0: 네.
1: 사실 마작 그러면 일본 사회에서도 도박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마작이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엄마들 사이에서 마작이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 히가시지마 다케후미 이분이 있는 건데요. 그는 규칙을 모르는 6세에서 15세 어린이 20명에게 1년 동안 마작을 하게 한 뒤에 IQ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0: 네.
1: IQ 평균치가 106.05에서 113.75로 올랐다라는 사실을 논문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0: 네.
1: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일본 사교육 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0: 아하.
1: 마작 열풍이 불었고요. 또 이 마작 그 초등학교 리그까지 생겼고
0: 아이고.
1: 동아리에도 마작 활동이 자리를 잡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히가시지마 다케후미가 작년에는 일본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일본어로 불야뇌거든요.
0: 네.
1: 이 책이 출간된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야 한다라는 강박을 버려라.
0: 아.
1: 우리 뇌는 잠들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0: 네.
1: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과 다른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0: 네. 자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글쎄요. 수면은 뇌 노폐물을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는 동안 뇌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1: 신경외과 의사로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뇌를 관찰하고 만져보고 했다고 그래요.
0: 네.
1: 저자는 수면 중에도 사실 우리 뇌는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네. 모든 사람이 사라진 어두운 사무실 이미지가 아니라 휘황찬란하게 밝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이미지라고
0: 아.
1: 떠올리면 되는 거죠. 마치 불야성 같은 이미지. 그래서 네. 책의 일본어 원서 제목이 불야뇌인데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문을 닫지 않아도 쓰레기를 청소하고 선반에 재고를 보충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도 우리 몸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뇌는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작동되고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하게 단련할 수 있는 장기이긴 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육은 몸의 조직 가운데 가장 빠르게 노화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뇌는 노화하지 않는다라고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뇌세포가 주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뇌세포가 감소하는 것이 곧 노화는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해봐도 검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파일을 찾는데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뇌세포가 소멸되는 이유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뇌세포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뇌가 노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망각이라고 하는 건 뇌의 본래의 고유한 중요한 기능이고 사람들은 잊어버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중요한 정보들을 더 빨리 꺼내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0: 저자가 신경외과 의사로 평생 뇌 건강을 살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퇴화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퇴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의 기능이 떨어져요. 슬픈 일이죠.
0: 네.
1: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꼿꼿했던 허리는 굽고 잘 보이던 눈도 흐릿해집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예전같이 먹을 수 없어요. 걸음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뇌도 비슷한 증상을 겪죠. 무언가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 뇌도 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뇌 건강이 단지 노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큰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뇌의 퇴화는 나이가 아닌 자극의 문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나이가 들기 때문이 아니라 자극 부족으로 퇴화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대표적인 노화 증상 가운데 하나인 치매 발병의 경우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알려진 노폐물은 우리가 자는 동안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뇌 속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치매 초기 증상이 수면 부족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라는 건데요. 뇌는 직접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재우는 보육교사에 가깝고 오히려 깨어있는 동안에 더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극 부족이 오히려 뇌를 늙게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는 뇌를 많이 씁니다. 자극을 많이 주죠. 근데 나이 들수록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가 나이가 든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뇌가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가 나이가 든다. 이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0: 좀 상식을 좀 벗어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뇌 건강과 수면 부족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겠죠?
1: 그렇습니다. 이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노년 우울증과 수면 부족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의 노인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죠.
0: 그러시죠.
1: 그러다 보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고 당연히 다시 밤에는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0: 네.
1: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있는 듯한 멍한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를 의심을 하고 모든 게 다 수면 부족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책은 노년 세대의 고민인 수면 부족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수면 부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0: 네.
1: 그렇다면 잠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0: 네.
1: 책에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는다면 수면보다는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극이 없으면 뇌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0: 네.
1: 저자는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뇌 역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이나 리드미컬한 전신 운동이 뇌에 매우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외국어 학습 역시 뇌에 잘 쓰지 않는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0: 아, 그렇죠.
1: 그리고 단 음식을 줄이는 것, 독서와 클래식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뇌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스마트폰 게임. 사실 이것도 적절하게 이용하면 고령층의 뇌 건강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밀집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야외로 나가는 것도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극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극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1: 파킨슨병의 증상은 이게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뇌 질환입니다. 근데 재활치료 중에 음악을 틀어주면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음악의 청각 자극 덕분이기도 하지만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좀 유쾌한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0: 그렇게 되죠.
1: 이 몸의 움직임 때문에 실제로 뇌의 기저핵 내 도파민 양이 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병 학회에서 음악 요법은 이제 당연하게 등장하는 주제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떤

0: 어떤 음악 구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 증세 같은 경우 네. 음악 요법으로 비발디의 사계가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만큼 음악이 우리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파킨슨 병은 환자 본인이 젊을 때 좋아했던 음악들을 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1: 네.
0: 몸을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독서 역시 건강한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네. 특히 문학이나 만화를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말고 네. 문학을 읽는 이유는 네. 이 문학을 읽으면 이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 주인공이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다음을 예측하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문학은 다른 책에 비해서 예측하면서 읽는 활동이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면 긴장하게 되고 네. 맞으면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예측과 보상의 행위가 네. 자율신경계에도 적용이 돼서 부교감신경을 우수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이완상태로 전환시켜준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여러 가지 자극 다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극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나이 들수록 활동이 줄어들고 자극도 줄어드는데요. 건강한 자극에 대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뇌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1: 네.
0: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는 커지고 자극을 받지 않는 부분은 수축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만 단련하면 뇌의 기능의 균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다양한 활동을 할수록 뇌의 여러 부위가 골고루 커지면서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다.
1: 네.
0: 이거 역시 적절한 자극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독서, 외국어 공부 같은 지적인 자극은
1: 네.
0: 시냅스를 활성화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래서 단식이나 명상이나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도 뇌에 또 다른 부위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1: 네.
0: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활동. 이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아 인생은 참 재밌네 라는 감각을 깨워준다고 그럽니다.
1: 네.
0: 반대로 이런 자극이 없다면 삶이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고
1: 그렇죠.
0: 인생이 참 재미없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편안하고 자극 없는 일상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나이에 이미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1: 네.
0: 그러는 동안 우리 뇌는 나이 들고 병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가 두렵다면 저자는 많이 자는 것보다
1: 네.
0: 외국어를 배우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책 잠들지 않는 뇌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김동률의 뒷모습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직접적으로는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곤 합니다. 오늘 책 이야기는 무더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책 두 권, 모호한 마음의 이름 붙이기와 감정 채굴 만나볼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에픽하이 이하이의 내 마음 들리나요?

내가 정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I know.

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무더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책 두 권입니다. 모호한 마음의 이름 붙이기와 감정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정말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서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우리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책을 갖고 오셨다고요.
2: 네, 요즘 같을 때 정말 날씨에 내가 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네. 사무실은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1: 맞아요.
2: 점심 먹으러 탁 바깥 문을 열고 나갈 때 저도 모르게 네. 하 하는 기분.
1: 진짜 짧은 거리인데도 이렇게까지 네. 내가 참을성이 없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죠.
2: 그리고 뭐 요즘엔 좀 덜 쓰는 말이지만 예전에 여름 되면 이제 불쾌지수라는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날씨에 따라서 뭐 수시로 바뀌고 또 달라지는데 요럴 때 우리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 골라왔고요.
1: 네.
2: 첫 번째 책은 심리상담연구가 노은정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은 모호한 마음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1: 네.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궁금해지는 책인데 마음이라는 게 사실 대략 느낌으로만 알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 그렇죠. 크게는 좋은 기분과 나쁜 기분이 있고 이게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좋지 않은 기분을 해결하려면 문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문제를 파악하려면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당연히 해답을 찾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1: 네.
2: 이 저자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 모호한 마음이 뭔가요? 라고 묻는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하는 전문가인데
1: 네.
2: 알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받기도 어려운 이런 마음들을 이번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 네.
2: 그 설명의 도구는 정신분석입니다. 뭐 정신분석이란 도구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니까 일단 이름만 붙여줘도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당장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요.
1: 네. 좀 왠지 신조어를 배우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말들이 등장할지 기대되네요.
2: 제가 이 책에 나온 말 한 3, 40개를 쭉 봤을 때 저도 신조어라고 느껴지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1: 그렇군요.
2: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마음의 갈래들이 다채롭고 세밀해지다 보니까 그걸 알아내고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1: 네.
2: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말은 노모패시입니다.
1: 노모패시.
2: 네.
1: 오,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2: 정상이라는 의미의 노멀하고
1: 네.
2: 패시라는 말이 결합한 이런 말인데요.
1: 네.
2: 정상성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상황을 뜻한대요. 일종의 정상 강박인 거죠.
1: 네.
2: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회가 나한테 혹은 사람들에게 이게 평균이다. 이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제시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1: 있죠.
2: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순응하고 수용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내 감정과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아주 그런 자기 탐구의 능력이 만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심리 상태를 노모패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눈치 보느라고 또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좀 잊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그런 고민이 들 때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행동을 하게 된대요.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복잡한 마음 들 때 뭐 영상을 그냥 뭐라도
1: 네.
2: 내가 꼭 보고 싶은 게 아닌데
1: 네.
2: 일단 그거 틀어서 보면 좀 시간이 지나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내 감정과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첫째는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니 뭐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2: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초 정도라도 멈춰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노모패시 상태에 들어서면 스스로 그런 물음을 안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던졌을 때가 사실 나를 돌아볼 계기가 되는 거예요.

0: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적 관계가 있으니까 내 힘들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대답은 잘 지내오라고 할 수 있더라도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계기 요걸 마련해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신체 감각과 신체에도 그런 영향들이 오는데 그럴 때도 이걸 내가 생각을 해보고 어디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내 감정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걸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이 좀 너무 결리면 이거 내가 긴장을 많이 했구나. 뭐 어깨가 결리면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두면 어떤 신체 상황이 왔을 때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걸 내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 표현하는 게 좀 어렵다면 되게 사소한 의사 표현부터 시작을 해보래요. 뭐 사람들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아 오늘 나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음식이 뭐 진짜 짜면 아 오늘 좀 간이 짜게 된 것 같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왜 해보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힘든 얘기들을 타인에게 얘기했을 때는 공감받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일상의 반응과 감정들은 내가 얘기하면 상대도 얼추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 별거 아니니까.
0: 대화라는 게. 그러면 네.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 감정은 안전한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서 자기 감정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데 용기를 갖게 된대요.
1: 네. 다 정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말겠죠?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1: 네.
0: 또 이 책에서 나온 재미난 표현이 말 비빔입니다.
1: 말 비빔.
0: 네. 이게 애초에는 정신의학 용어였어요.
1: 네.
0: 비논리적인 언어 혼란 상태.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였는데
1: 네.
0: 요즘에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기 방식을 지적할 때 종종 쓰입니다.
1: 네.
0: 뭐 이런 거예요. 핵심 없는 말하기. 또는 나르시시스트의 언어.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맥락 없이 옛날 얘기를 해요. 아, 나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너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 또는 굉장히 과잉된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1: 네.
0: 모호하고 결론 없는 말들을 계속하면서 어쨌든 그 대화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은 없어. 그리고 상대가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화거든요. 어떤 이제 사례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늦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야? 오고 있어. 한 30분이나 지나서 연락해봤어. 이게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이제 왜 안 오냐.
1: 예,
0: 이걸
1: 그렇죠.
0: 같이 전달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아, 그럼 지금 나 어디쯤 왔어? 얘기하면 되는데 야, 나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 몰라? 왜 이렇게 너 예민하게 나한테 그래? 내가 얼마나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 네.
0: 그리고 갑자기 또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야, 예전에 너 야근한다고 약속 그 못 지켰을 때 나는 그냥 이해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럼 네. 전화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1: 그렇죠.
0: 나는 어디쯤 오느냐고 물었는데 네. 그 대답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식의 대화 방식을 쓰는 것을 말 비빔이라고 얘기한다고 네. 합니다.
1: 말 비빔이라는 말 자체는 재밌는데
0: 그렇죠.
1: 저런 상황에서 당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게 네. 요즘 우리 흔히 쓰는 가스라이팅 하고도 연관된 이제 대화의 방식인 거죠.
1: 네.
0: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너무 격하게 갑자기 감정 표현을 하니까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 얘기했나? 내가 뭔가 저 사람의 이 핀트를 건드렸나?
1: 그렇죠. 이렇게까지 내가 들을 일인가?
0: 그렇죠.
1: 약간 그럴 것 같은데요.
0: 그리고 이런 말비빔의 그 대화법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모든 대화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즉 승패 구조를 결론 내리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0: 결국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기분만 나쁜. 네.
0: 맞아요. 이런 상태를 또 말 비빔이라고 용어를 이름을 붙이는
1: 생각나는 거. 사람들이 있네요. 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 비빔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요즘 또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 AI 말 비빔이란 말도 생겼다고요.
1: 그러니까
0: AI랑 대화하다 보면 마찬가지죠. 뭔가 정확한 답을 안 주고
1: 네.
0: 이렇게 기분만 맞춰준다든지.
1: 그렇죠. 그래서 사과만 하는데
0: 그렇죠.
1: 핵심은 이야기하지 않고.
0: 그럼 또 내가 화가 나잖아요.
1: 네.
0: 그럼 화를 내다면 아, 내가 AI한테 이래도 되나? 이런 정도로 내가 지금.
1: 계속 또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하면은 화내는 내가 갑자기 좀 우습게 느껴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용어도 이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0: 이런 말비빔 전술을 펴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빠져들지 않는 전략은
1: 네.
0: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뭐라 그럴까요? 간단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길게 이어가면 필패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짧게 다시 내가 묻는 거죠. 아, 그래서 어디라고? 그러니까 이걸 응대해주면 아까 막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야, 너 예전에 네 야근할 때는 내가 이해해줬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땐 고맙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네.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1: 그쵸.
0: 그냥 그 친구는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나는 다시 그래, 알겠어. 근데 어디라고? 이렇게 묻는 게 가장 그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1: 그러네요.
0: 내 대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 네.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요즘 같은 날씨에 대화에 이렇게 진 빼면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또 하나 살펴보면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요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같더라고요. 알파 기능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0: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1: 알파 기능?
0: 네.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막 입력되거나 우리가 마주하는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이라든지 경험이 있잖아요.
1: 네.
0: 이거를 베타 요소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감각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내 언어로 혹은 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한번 걸러낼 거잖아요. 걸러내고 나서 나오는 게 알파 요소래요.
1: 네.
0: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베타 요소를 대화 가능하거나 이해 가능한 요소로 만드는 알파 요소로 만드는 이 과정을 알파 기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1: 네.
0: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태어난 아기, 유아기에는 모든 게 베타 요소입니다. 내가 처음 경험하는 거고 날 것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부모가 아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1: 네.
0: 알파 기능을 이 부모가 대신해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날 것으로 직면하는 베타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1: 네.
0: 성인이 돼서도 알파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1: 네, 정말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고 따라가기 힘든 세상이니까 베타 요소로 계속 남겨져 있는 것들이 많겠네요.
0: 맞아요. 인풋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해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1: 네.
0: 그때 필요한 게 베타 요소가 배출되어서 담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담길 공간 자체가 학문 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대표적인 게 일기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써보면 내가 뭐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아 내가 그 베타 요소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이런 걸 뭔가 글로 남기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부 현실과 내부 현실의 어떤 그 간극을 내가 메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알 수 없는 마음에 이름 붙이는 거 못지않게 알 수 없다면 넣어둘 공간도 필요하다는
0: 맞습니다.
1: 데서 좀 위안을 받게 되네요. 이 노은정 저자의 책 모호한 마음에 이름 붙이기 만나봤고요. 다음 책은 어떤 건가요?
0: 네, 이번에는 감정사회학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는 에바 일루주의 신작이고요. 제목이 감정 채굴이에요. 이 채굴이란 말도 좀 흥미로운데 부제도 더 재밌습니다. 좋아요와 우리 왜 유유 있잖아요.
1: 눈물 표시.
0: 그렇죠.
1: 네.
0: 요것은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
1: 네.
0: 우리가 요즘 왜 AI랑 앱 많이 활용하면서
1: 네.
0: 우리의 정신 건강 또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거기 데이터화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런 데이터화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의 감정을 치유해주는 앱이 나오죠.
1: 그러니까
0: 이런 순환고리를 이 저자가 지적을 하는 건데
1: 네.
0: 이런 고리에서 벗어나서 좀 측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것들에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꼭 바꿔야 하는 거, 관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 책입니다.
1: 네. 앞서 이야기 나눈 담길 공간과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런 것과 연결점이 있는 책인데
1: 네.
0: 이 책에서 이제 감정 채굴에 관련돼서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이모지예요. 이모지 워낙 많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그 처음에는 우리의 감정을 이미지화하고 시각화해서 좀 문자 소통에 편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그런 이모지를 활용할 때
1: 네.
0: 거의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0: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그 감정인지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일단 쓰는 상황이 지금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좀 성찰하고 내 감정을 돌아보고 이런 내면을 볼 시간을 이 기술이 허용해 주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당면했다고 저자는 지적을 하는 거죠.
1: 네. 그 기술 덕분에 어떤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일상화되면서 내 감정과 무관하게 그런 반응이 나오고 사용하게 된다. 그럼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모지 쓰실 때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가 이런 감정이나 기분이라고 말로 쓰면 되는데
1: 네.
0: 이모지를 굳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쵸. 정확한 게 없으면 또 네. 사기도 해요.
1: 근데 그 보통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게 좀 내 감정보단 과하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요즘에는 감정 전달을 넘어서 여기서 이제 대화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1: 아, 그쵸, 그쵸.
0: 쓰이기도 하는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이게 저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쓰다 보면 어떤 감정이 우리가 전파되는 내용들이 뭐냐를 보면 뭐라 그럴까? 되게 격한 감정? 이런 것들이 전염성도 크고 단기간에 많이 확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어떤 소셜미디어 영향력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와 그런 감정 요소를 계속 확산한다라는 거죠. 우리 요즘 그 동영상 볼 때
1: 네.
0: 썸네일에 있는 문구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짜 도파민을 자극하는.
1: 그렇죠.
0: 근데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면 꼭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들도
1: 더 많죠.
0: 많이 네.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감정 전파 방식이 실제로 우리의 감정을 더 고자극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1: 정말 감정 전염이라는 말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판단하기도 전에 벌써 감정 표현을 하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전해지니까 진짜 원래 근본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게 돼버렸네요.
0: 맞아요. 그리고 그걸 요즘에는 누가 더 잘 파악하느냐. 이 IT 기업들이 더 잘 파악합니다. 네. 어떻게 파악하냐면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 검색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쓴 이모지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보면 나의 가치관, 지향성, 감정상태의 변폭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요즘에 또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이트를 돌아다닐 때 우리의 시선의 움직임, 동공의 확장 정도,
1: 네.
0: 눈의 깜빡임 이런 것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측정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 아니까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알고리즘을 바꿔내는 거죠.
1: 아,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편하게 마음 터놓고 표현할 곳이 점점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저자가 현대인의 그런 이제 고독한 상태를 분주한 고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정 표현은 엄청 많이 해요. 아까
1: 네.
0: 말씀드렸듯이 이모지 같은 걸로.
1: 그렇죠.
0: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대화를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내 감정 상태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식의 대화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미국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사교 활동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대요.
1: 네.
0: 실제 대면에서 내가 대화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가상 세계에서 AI가 그런 것들을 또 해결을 해주잖아요. 이런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정 채굴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1: 네. 이미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걸까요?
0: 이 저자가 막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되게 일상 용어를 쓰네 싶은 단어가 나와요. 그냥입니다. 그냥. 그냥의 세계가 사라지고 있다.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어떤 행동을 해도 예를 들면 내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모든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 감정 상태를 다 올려서
1: 네.
0: 그것을 다시 확산하고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1: 네.
0: 거칠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망가진 장면을 올릴 때도 망가졌지만 미감적으로는 멋지게 보이는 상태로 편집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1: 그쵸.
0: 그런데 이게 꼭 인플루언서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그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좀 거리를 두고 그냥 하는 것들.
1: 네.
0: 꼭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먹을 때
1: 네.
0: 너무 배가 고파도
1: 네.
0: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올리기 위해서.
1: 그냥 멍때리는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냥
1: 네.
0: 하는 거.
1: 네.
0: 이게 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 그냥 그저 이제 이런 것들.
0: 네.
1: 그래요. 정말 왠지 좀 섬뜩한 기분이 드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좀 차분하게 좀 생각해 볼 지점은 분명히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감정사회학자 에바 일루즈의 신작 감정채굴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썸머솔트의 풀사이드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오늘은 최근에 열린 청룡 시리즈 어워즈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 7월 31일 제5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청룡 시리즈 어워즈의 후보작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TV보다는 OTT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대상에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대상은 먼저 어느 배우가 받았나요?
2: 네, 바로 은준과 상현의 김고은 배우가 받았습니다. 이제 올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드라마죠. 은준과 네. 상현이라는 두 인물의 오랜 인연이자 뭐 악연, 애증 이 세월을 좀 담았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고은 배우가 은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고은 배우가 대상 수상 소감으로 이제 저는 운이 너무 좋게도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이제 배울 수 있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선배가 돼보겠다. 박지연, 김재원, 박혜수 선배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0: 시리즈에서도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또 유독 주목을 받았던 배우였고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주연상은 어떤 배우들이 받았나요?
0: 아, 주연상 그 노미네이트된 후보작들이 전 상당히 좀 쟁쟁했습니다.
1: 네.
0: 우선 남우주연상 후보를 보면 첫 번째가 지니 TV에서 방영됐던 허수아비의 박혜수 배우, 또 넷플릭스 이사랑 통역이 됐나요의 그 김선호 배우, 또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 지니의 김우빈 배우, 티빙의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박지훈 배우,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했던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현빈 배우가 이제 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작품들 다 큰 사랑을 받았고 또 배우들의 연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남우주연상은 허수아비의 박혜수 배우가 받았습니다.
1: 네.
0: 이 허수아비라는 작품은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인데 박혜수 배우가 젊은 형사 역을 맡으면서 동시에 30년 후에 노인 역할도 함께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열연했던 작품이었고요. 여우주연상 후보도 상당히 또 쟁쟁했습니다.
1: 네.
0: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레이디 두아의 신의 선,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은중과 상현의 김고은, 역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이사랑 통역대나요의 고윤정, 또 디즈니 플러스의 골드랜드의 박보영 배우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김고은 배우가 상을 못 받아서 아 그렇구나 싶었는데 대상으로 갔고요.
1: 네.
0: 여우주연상은 레이디 두아의 신혜선 배우가 받았습니다. 이제 레이디 두아는 가짜의 삶을 살아가며 인물이 겪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1인 다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신혜선 배우가 굉장히 복잡한 심리와 극적인 변화, 또 감정의 변화들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뭔가 이 인물의 뭔가 행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흡입력 있는 연기를 구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제 남우주연상의 박혜수, 여우주연상의 신혜선 배우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1: 네, 조연상은 어떤 배우들이 받았나요?
0: 저는 요즘 이 네. 조연상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뭔가
1: 그렇죠.
0: 콘텐츠를 보다 보면 감초 같은 조연들이 어쩌면 극을 더 빛내줄 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신스틸러가 된 배우들이 정말 많았는데 우선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윤경호 배우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1: 정말 활약이 대단하죠.
0: 네,
1: 요즘에.
0: 군 행정보급관으로 예. 등장하는데 이제 사투리도 막 써가면서 코믹 연기가 정말 또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윤경호 배우가 요즘 대세 배우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SBS 김부장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했었고 요즘 대세가 된 드라마에는 항상 출연을 하는 게 윤경호 배우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골드랜드의 이광수 배우도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광수 배우는 심지어 지난해 넷플릭스 악연으로 이미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상을 받고 올해 시상도 하면서 또 후보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됐는데
1: 네.
0: 골드랜드에서는 악역 조폭 연기를 맡아서 연기 변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취사병 전설이 되다 이상희 배우도 후보에 올랐는데
1: 네.
0: 이상희 배우가 독특한 게 원래는 이 작품이 우정 출연이었거든요.
1: 네.
0: 까메오로 잠깐 나와야 되는데 워낙 반응도 좋고 연기 잘하니까 결국 이제 눌러앉게 돼서 이제 조연상까지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허수아비의 정문성 배우도 후보에 올랐는데 이분이 이 드라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배우라서 이제 후보에 오른 것 같고요. 또 거의 잊혀질 뻔한 작품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에마의 진성규 배우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에마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요즘 대세 윤경호 배우가 또 조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우 조연상 후보작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 두아의 박보경 배우가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 박보경 배우 제가 이름 보고 좀 낯설어서
1: 네, 그러게요.
0: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이 레이디 두아에서 1화 때부터 신혜선한테 사기를 당하는 그 뷰티 브랜드 대표.
1: 가방이 바뀌었던?
0: 맞아요. 그 정여진 대표 역을 네. 이제 맡은 배우입니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후보작이 올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진성규 배우랑 부부 사이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부부가 함께 조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돼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허수아비의 곽선영, 골드랜드의 문정희, 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서운수, 파인 촌뜨기들의 임수정 배우가 후보에 올랐고요.
1: 네.
0: 상은 이 부부 중에 한 분인 이 박보경 배우가 조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1: 작품상은 어떤 드라마가 받았나요?
0: 최우수 작품상 후보작이 취사병 전설이 되다. 메이드 인 코리아, 유미의 새 보드 시즌 3, 은중과 상현, 허수아비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최우수 작품상은 이제 취사병 전설이 되다. 이 작품이 받게 됐고요. 군대를 배경으로 했던 코믹물이라서 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쳤던 것 같고요. 또 예능 부문도 있습니다. 예능 부분에서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돼서 기존

0: 기존의 연애물보다 어쩌면 더 자극적인 소재지만 생각보다 덤덤하게 풀어냈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가 후보작에 올랐고요. 그리고 흑백요리사 2, 또 넷플릭스의 유재석 캠프, 또 넷플릭스의 도라이버 더 라이벌, 쿠팡플레이의 직장인들 시즌2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한 작품 빼고 다 넷플릭스 작품이다.
1: 그러게요.
0: 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후보작들 중에서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얼리티 틀을 좀 깨고 인생 첫 연애에 도전하는 청춘들의 뭔가 순수한 진정성, 웃음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았다는 점을 좀 고려한 수상인 것 같습니다.
1: 네. 예능인상은 어떤 분들이 받았나요?
0: 최우수 남자 예능인상이 있었는데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SNL 코리아 시즌 8의 김원훈 씨가 받았습니다. 김원훈 씨는 사실 SNL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인기를 끌고 요즘은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활약을 정말 많이 하는데 매번 백상에서도 그렇고 청룡에서도 그렇고 후보에는 오르는데 상을 항상 안 줬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밈이 될 정도로 본인의 한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수상 소감을 통해서 사실 아까 우수상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수상 소감 준비를 안 하고 상을 못 받으면 어떤 리액션을 할까 고민을 했다. 사실 오늘 상 못 받으면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뭐 살려드리겠다 이렇게 농담하기도 했고요. 최우수 여자 예능인상은 도라이버 더 라이벌의 김숙 씨가 받았고요.
1: 네.
0: 우수 남자 예능인상 역시 도라이버의 주우재 씨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수 여자 예능인상은 자매다방의 정희랑 씨가 받았고
1: 네.
0: 신인 남자 예능인상은 SNL 코리아 시즌8의 김규원 또 신인 여자 예능인상은 직장인들 시즌2의 심자윤이 받았습니다.
1: 그렇군요. 쟁쟁한 후보들이었는데 또 받을 만한 사람들이 또 다 상을 가져갔네요.
0: 맞아요.
1: 네. 자, 오늘 어떤 콘텐츠 소개해 주실 건가요?
0: 네, 사실 청룡 시리즈 어워즈의 후보에 오른 작품들 특히 드라마는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정작 최다 노미네이트가 된 작품을 아직 소개를 안 드렸더라고요. 바로 이제 허수아비라는 드라마입니다.
1: 네.
0: 이게 이번 청룡에서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나왔는데
1: 그러게요.
0: 총 6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네, 이 작품이 좀 애매했던 게 지니TV라는 OTT 작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ENA 채널에서 방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꼭 OTT 오리지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제 다루진 않았는데
1: 네.
0: 사실 요즘은 그 경계도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던 킬러들의 쇼핑몰이나 카지노 시리즈를 TV에도 틀기도 하고
1: 그랬죠.
0: 그래가지고 이제는 OTT랑 TV의 경계가 좀 모호해졌는데 그래도 OTT로 상을 받은 것이니 지니TV의 허수아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어떤 작품인가요?
0: 허수아비는 사실 시작 전부터 장르물의 대가들이 의기투합을 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주목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SBS 드라마 모범택시를 히트시켰던 박준우 감독 그리고 이지현 작가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했는데
1: 네.
0: 사실 박준우 감독은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이기도 해요. 드라마
1: 그렇군요.
0: PD이기도 하지만
1: 네.
0: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와 모범택시에 이어서 굉장히 사회성 짙은 메시지를 내는 작품을 계속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허수아비도 만들게 됐는데
1: 네.
0: 주인공 강태주라는 형사가 나오는데요. 강태주 역은 박혜수 배우가 맡았습니다. 강태주 형사는 30년 전에 이 강성 연쇄살인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캐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사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차시영 역은 이희준 배우가 맡았는데요. 이 진실보다는 좀 권력을 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종의 악역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1: 네.
0: 박혜수 배우가 맡은 강태주, 이희준 배우가 맡은 차시영 이 둘은 학창시절부터 지독한 악연이 또 있었는데 한때는 절친이었는데 또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한쪽이 괴롭히고 한쪽이 괴롭힘을 당하는 관계로 좀 바뀌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강태주 쪽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검사와 형사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1: 네.
0: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역할이 등장하는데 곽선영 배우가 서지원 기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1: 네.
0: 진실을 추적하는 강성일보 기자라는 컨셉이고요. 또 이기환, 이기범이라는 형제도 등장을 하는데 이기환 역을 정문성 배우, 이기범 역을 송건희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이기환 배우는 강태주 형사랑 서지원 기자와 오랜 친구고요. 또 이 이기환의 동생인 이기범은 강태주 형사 여동생의 약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태주 형사가 있고 친구로 서지원 기자, 또 이기환 씨가 있고 그 동생의 또 이기범이 있고 또 강태주 형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차시영 검사가 있고 뭐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0: 198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31년의 시간에 교차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시작에 이제 백발의 프로파일러가 된 강태주 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자신의 데리고 있었던 후배 동료가 갑자기 찾아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디어 진범이 잡혔습니다.
1: 네.
0: 30년 전에 본인이 잡지 못했던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알고 보니 이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황이라서 잡을 수 없었던 것이고 뒤늦게 DNA 대조를 통해서 범인인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계기랑 이제 모티브가 똑같죠.
1: 그렇네요.
0: 근데 진범이 이 강태주 형사를 불러달라. 그 사람한테만 본인이 진실을 털어놓겠다. 라고 말을 해서 강태주 프로파일러가 직접 취조를 하게 되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88년으로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평화롭던 한 마을 강성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 참혹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공권력은 가혹 수사를 하게 되고 누명을 씌우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증거를 은폐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1: 네.
0: 강태주는 차시영 검사를 만나서 공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왜 차시영 검사가 친한 친구였던 강태주를 어릴 때 괴롭히게 됐느냐, 이렇게 마음 먹었느냐, 이 배경도 서서히 좀 밝혀지게 되는 이야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강태주 형사의 친구인 이기환, 또 그 친구의 동생인 이기범, 이 형제가 큰 풍파에 놓이게 되는데 동생인 이기범이 졸지에 범인으로 몰린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체포가 되게 되고 경찰의 가혹행위까지 받게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에서 시청자들이 아 이기범이 진짜 진범인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서 이분이 어떻게 좀 고통을 받는지 그 과정을 되게 세밀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0: 이게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 박혜수 이희준 배우는 거의 흥행 보증 수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1: 그러게요.
0: 연기를 워낙 잘했고 근데 좀 두 배우가 케미가 좀 익숙하다 싶어서 보니까 두 배우가 같이 주연을 맡았던 작품만 벌써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넷플릭스 악연에서도 이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관계로 나오기도 했었고
1: 네.
0: 또 두 분의 연기를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20대 젊은 시절도 연기를 하지만 30년 후 50대, 60대 노역 연기도 이분들이 소화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준 배우는 가발을 써서 이제 머리까지 까진 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젊은 배우면서 동시에 늙은 연기까지 같이 소화를 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라서 설명을 좀 다 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진범이 밝혀지는 과정이 되게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1: 네.
0: 1화부터 진범이 나오긴 하지만 진범의 얼굴을 전혀 안 보여주면서 과거 회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반부가 돼서야 진범의 얼굴이 공개가 되는데 전혀 예상도 못한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반전 요소가 크기도 하고요. 또 이 작품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티브라는 작품이 지금 사실 되게 많거든요.
1: 그렇죠.
0: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너무 유명하기도 하죠.
1: 네.
0: 근데 그 작품과 이 작품의 차이가 뭐냐면 진범이 잡히고 나서 만들어진 첫 번째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전 드라마는 모두 미제 사건이라는 걸로
1: 그랬었죠.
0: 끝이 났는데
1: 맞아요.
0: 여기서는 진범이 잡히는 과정까지 그리고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메시지가 저는 많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범인이 누구인가 못지않게 이 사건으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의 지옥 같은 시간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경찰이 강압수사, 부실수사로 누군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탄이 나게 되고요. 또 거기 후반부에는 진범이 아닌데 진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물이 실제로도 있었죠.
1: 네.
0: 근데 이 드라마에도 수십 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이 똑같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분의 억울한 삶을 조명한 점도 또 인상적입니다. 또 보니까 몇몇 장면들 또 재심을 할 때 그 검사와 재판부가 사과를 하거든요.
1: 네.
0: 우리가 과거에 재판을 잘못했다고 이제 그 장면도 똑같이 드라마에서 재현하기도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도 강한 작품이라서 뭔가 장르물로서 뭐 수사 추리극의 요소를 갖추면서도 예,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굉장히 좀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으로서 굉장히 또 작품의 사회적인 메시지를 잘 녹여냈던 그런 작품인데 드라마가 시청률이 조금 아쉬웠어요.
1: 네,
0: 나중에 올라갔는데 거의 두 자릿수 근처까지 올라가다 끝이 났는데
1: 그렇군요.
0: 아마 이제 지니 TV OTT가 많은 네. 이용자를 확보하지 않아서 다른 OTT에 방영됐더라면 훨씬 더 많은 분이 봤었을 그런 작품.

0: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ENA 채널 드라마가 요즘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KT 계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그렇죠.
0: 그때를 기점으로.
1: 그게 신호탄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0: 크래쉬 포함해서 여러 작품들을 내놓고 또 예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김태호 PD나 이런 분들의 작품을 또 이제 수급을 해서 방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드는 그래서 예전에 지상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CJ ENM이 있었고 이제 그다음 후발 주자로 종편들이 드라마랑 예능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이곳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ENA 채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이제 그런 채널을 더 넓혀줬던 그런 점에서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이게 TV 기반이다 보니까 네. 이제 최근에 투자를 또 많이 하는데 이제 수익을 또 많이 내지 못해서 그래서 최근에 예전처럼 대작을 좀 많이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1: TV 기반이라면 광고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0: 그렇죠. ENA 채널은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그러니까 우영우 같은 작품이 메가 히트를 하는 계기가 네. 저는 우영우도 훌륭했지만 넷플릭스에서 틀었잖아요.
1: 그랬었죠.
0: 그러니까 선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끝까지 20% 시청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까지.
1: 그랬었죠.
0: 이 작품이 메가히트한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넷플릭스에서 틀었기 때문에
1: 계속 3위권 안에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사람들이 드라마 하는지 몰랐다가 넷플릭스에서 하니까 보다가 중간부터 또 본방도 시청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청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네. 요즘은 드라마를 사실 첫방할 때 TV로 보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OTT를 어디서 틀어서 어떻게 주목시키느냐가 그 드라마의 뒷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해서 우영우가 물론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기도 했지만 넷플릭스 효과도 컸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청룡영화제에서 최다 노미네이트된 작품 허수아비까지 만나봤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이어드릴게요.

바닷가에서 오세영.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어둡고 막막하거든 바닷가 아득히 지는 일몰을 보아라.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고이는 빛이 마침내 밝히는 여명.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얻는 충족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슬프고 외롭거든 바닷가 가물가물 멀리 떠있는 섬을 보아라. 홀로 견딘다는 것은 순결한 것, 멀리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 스스로 자신을 담내하는 자의 의지가 거기 있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품을 내어주고 있는 것 같죠? 오세영 시인의 바닷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2004년에 세상에 나와 독일어권에서만 2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무려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현대의 고전이지요. 주인공의 이름은 라이문트 그레고리우스. 사람들은 그를 문두스라 부릅니다. 라틴어로 세계란 뜻이지요. 그는 세계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을 것 같은 만물 박사로 통합니다. 그는 베르네 학교에서 고전어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는 수십 년째 아침 8시 15분 전이면 어김없이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의 삶은 잘 조율된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새로운 것은 좀처럼 그의 하루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런 어느 비오는 아침, 그는 다리를 건너다 한 여인을 봅니다. 다리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인 여인, 빗물에 젖은 채 곧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사람. 그녀는 곧 다리 아래로 추락할 것만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달려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모국어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르투게스, 포르투갈어. 그 한 단어가 마치 젖은 유리창에 그어진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를 남겨두고 사라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한 여자가 강물에 빠질 뻔한 것을 구해주었을 뿐인데,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포르투갈어 억양을 들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날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힘을 느끼고 서점으로 향합니다. 서점에서 포르투갈어로 된 작은 책자를 발견합니다. 포르투갈의 무명 작가 아마데우 드 프라두가 쓴 책, 제목은 언어의 연금술사. 서점 주인이 몇 구절을 읽어줍니다. 우리 안에는 무수한 삶의 가능성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조각뿐이라면, 그렇다면 살지 못한 나머지 삶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그는 얼어붙습니다. 살지 못한 삶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 번쯤은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깨닫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온 삶을 잠시 뒤로 한 채 한 번이라도 살지 못한 삶을 향해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음을.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방금 말씀드린 일은 많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입니다.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한정돼 있고 이용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많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죠. 차량을 늘려달라고 하면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불편, 해법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최근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시소에서 시소타라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운전자가 시각장애인을 목적지 건물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뿐 아니라 원하면 건물 내부나 약속 장소까지 안내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수익 창출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기사로 활동하는 시스템이라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게 과제이긴 한데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런 온기 어린 시도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을 외출이 걱정보다 설렘이 앞서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듣습니다. 벌써 1년.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에스토니아에서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쪽 끝으로 떠나봅니다. 에스토니아 제3의 도시 나르바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중세에 두 요새가 마주하고 있는 독특한 풍경과 19세기부터 이름난 해변 휴양지가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1944년에 전쟁 당시 파괴된 시청사를 복원해서 예술가들의 레지던시로 활용하면서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나르바에서 음악여행 즐겨봅니다. 원미연의 노래 먼저 듣죠. 문득 떠오른 사람.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이제 여름휴가 다녀온 분들이 슬슬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시기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혹시 저런 휴가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휴가 이야기 들은 것 있으세요?
1: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이 가족끼리 풀빌라를 빌려서
0: 네.
1: 그 안에서 뭐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즐겁게 지내고 왔다고.
0: 뭐 수영도 하고.
1: 그렇죠. 자랑을 하더라고요.
0: 네.
1: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 저 수영장은 아마 목욕탕 크기.
1: 네, 맞죠.
0: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1: 네, 맞습니다.
0: 갑자기 저 포도 못 따먹는 포도 보고 아이고 저거 저 포도 시인 포도일 거야.
1: 네, 그렇죠.
0: 하는 여우 생각이 납니다.
1: 네.
0: 왜 심술이 날까요? 네. 아직 휴가를 못 갔다 왔기 때문이죠.
1: 네. 아, 그러셨구나.
0: 얼른 갔다 와서 네. 같이 그 즐거운 기분에
1: 네, 진행자님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길기철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60대 초반이고 경로당에서 안마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 사고로 실명한 뒤 이혼을 하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면서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안마사로 일하며 동료들과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동료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도 놀랄 만큼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다른 남성 동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면 괜히 질투가 나고 어쩌다 제 마음을 표현해도 그녀는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그녀가 하는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함께 어울리고 있지만 솔직한 마음은 단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전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0: 네, 공감하고 원하고. 이번 시간은 6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 보면 고민이 명확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 이분 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실명하고 이혼도 하고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잘 위기를 극복하시고 지금은 많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되신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자신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누군가 이제 이성이 보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정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의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우선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1: 아, 네.
0: 사실 이 시간 되면 제가 네. 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1: 아, 네,
0: 막 공감하고 음흠. 막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다 보면 음흠. 안타까울 때가 뭐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연은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1: 네, 맞습니다. 충분히 박수 쳐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요. 주변에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이렇게 응원 보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이때도 또 조금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될
0: 네.
1: 부분들이
0: 너무
1: 있습니다.
0: 가볍지는 않게
1: 그렇죠, 맞습니다.
0: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1: 네, 네, 네.
0: 조금은 조심스럽게
1: 네.
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이분은 부인이 안 계신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나름대로 아픔이 있으셨는데 그럼 저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 한편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1: 호감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0: 아,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이성 간의 어떤 호감을 전혀 못 느낀다. 이거 굉장히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0: 네.
1: 그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 표현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다가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상당히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도 그렇지만 자신이 이혼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삶의 어떤 그런 회복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또 이성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상대방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한편으로는요.
1: 네.
0: 이 지금 호감이
1: 네.
0: 허전한 마음에서 생긴 단순한 감정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또 깊어지는 그런 단계인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1: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이신데요. 지금 단순한 내가 상대방을 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분의 말씀을 들어봐서는 그보다 조금 더한
0: 네.
1: 약간은 애착 으로 가는 이런 부분으로 진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은 다른 이성 그 남자분이 그 여성분에게 다가갈 때
0: 네.
1: 어떤 질투를 느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0: 사연 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1: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벌써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투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 감정이 이렇게

0: 지금 표면적으로는 지금 드러나고는 있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지게 하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이런 부분을 바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이분은 네. 이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나.
0: 그렇죠.
1: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그런 감정이라도 자칫 잘못해서 관계를 오히려 그르치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0: 네,
1: 되네요.
0: 맞습니다. 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8, 9 정도의 애정의 어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라고 다가가면 오히려 그것이 자칫
1: 네.
0: 내 마음과는 내 마음과 같지 않게 그것이 오히려 그르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러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저 약간 송구합니다만은 좀 웃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젊었을 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0: 아, 네.
1: 근데 이분이 지금 사랑 고백을 아예 안 하신 게 아니에요.
0: 네.
1: 네. 장난스럽게 좀 사람들 있는 데서 좀 가볍게 이걸 뭐라 그럴까? 밀당이라고 할까? 아니면 좀 간을 봤다고 할까? 살짝 얘기를 하신 걸로 보여져요.
0: 네.
1: 그런데 여성이 그걸 장난으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살짝 그 마음을 비춰주셨거든요.
0: 네.
1: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0: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지금 그 이분과 그 여성분과의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분은 지금 80도 90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여성분은 지금 그냥 같은 일을 같이 하는 동료 이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여자분은.
0: 네. 그렇죠. 여자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거기에서 오는 온도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이 남자분께서 그걸 바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젊은 시절 저를 좀 돌이켜보면요.
0: 네.
1: 이거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 여성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좋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내가 충분히 사인을 준 것 같은데 장난으로만 생각하네. 아, 저게 나에 대한 거절이구나. 이 양갈래에서 엄청 고민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일단 사연에서 좀 둘이만 있고 싶고 이런 말씀도 해 주셨단 말이죠.
0: 네.
1: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 지금 분명히 이분은 둘이만 있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1: 이미
0: 보거든요.
1: 저는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네. 보이십니다.
0: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1: 아, 애타죠.
0: 네. 네.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분명히 이거는 그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선뜻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자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그러면서 그 여성분과의 그런 관계 또 그리고 기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주 만들어 보시면서 그 여성분의 태도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두르지 말고.
0: 그렇죠.
1: 너무 과격하게 말고.
0: 네, 맞습니다.
1: 그 여성분의 또 성향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0: 그럼요.
1: 생각도 들고요.
0: 물론이죠. 네. 그 여성분을 충분히 존중해 주고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다가가셔야 하거든요. 네.
1: 야, 이 부분 잘 적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남성분들이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1: 맞습니다.
0: 네, 이 자신의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여성분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해서
1: 아, 뜨거 이래 버리면 네, 안
0: 맞습니다.
1: 되니까.
0: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좀 조심스럽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뜨거운 열정을 조금은 뒤로 멀찌감치 네. 떨어지셔서 다른 동료들과 이렇게 함께 만남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이분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일 끝나고 같이 차 한잔 하시는 거 어때요? 또 아니면은 우리 오늘 저녁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시고 그분이 거절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아까 진행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아 나에 대한 거절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냥 아, 이 식사에 대한 거절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분도 그 일 여성분도 자기 자신만의

0: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 자기 자신에 대한 일정 때문에 이 식사 거절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 대단한 멘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 나에 대한 거절이구나.
1: 의기소침해집니다.
0: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1: 네.
0: 네. 바로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거절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어쨌든 지금 참 좋은 관계인데
0: 네,
1: 자칫 실수해서 지금의 관계까지 깨지면 안 되니까요.
0: 그렇죠.
1: 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는데 저는 어쨌든요. 이런 감정이 생긴 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0: 네, 맞습니다.
1: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매사에 열심도 생기고 어떤 삶의 의욕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삶의 어떤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만큼 정말 좋은 활력소가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다라는 것.
1: 네.
0: 이것만큼 정말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그 에너지를 그대로 잘 간직하고 계시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온전하게 잘 쓰여져서 또 이 이성분과 그 관계도 원만하게 잘 맺어질 수 있도록
1: 네,
0: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이분이 활력 있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좀 발전되었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이 주의할 점 한 가지만 짧게 탁 짚어주신다면요.
0: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께서 거절을 하신다고 해서 나를 거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1: 네.
0: 또 그리고 한번 거절당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호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열 번이고 해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씀 있지 않나요? 네, 열 번 네, 찍어 안 넘어갔다.
1: 아, 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네, 그렇게 응원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 네, 마음은 똑같군요.
0: 네, 네, 네. 네.
1: 응원의 말씀 거죠. 좀 구체적으로 네, 직설적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네, 정말 지금 이 마음도 많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그런 뜨거운 열정 가지시는 거 너무나 좋은 마음이시니까
1: 네,
0: 이런 마음 뜨거운 열정 이분에게 고스란히 온전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심조심 다가가셔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스윗소로의 노래 같이 듣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점자가 있다고 모든 불편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 보면 각 버튼에 점자가 붙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점자 표지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점자가 설치되어 있죠. 이건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표지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점자만 있으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층을 나타내는 숫자 버튼은 문 옆 가장자리에 세로로 길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옆쪽에 허리 위치 정도에도 버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키 작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죠. 며칠 전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먼저 탄 사람이 버튼 앞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겁니다. 주변에 여유 공간이 충분했는데도 말이죠. 비켜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옆면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려는데 버튼의 배열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점자를 만지며 확인하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제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별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내릴 층을 이미 지나쳤더라도 버튼을 찾아 누르면 되니까요. 버튼에 점자 표지가 되어 있고 음성 안내가 제대로 지원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다만 엘리베이터 이용 에티켓은 서로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김경남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 사랑은.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올여름은 에스토니아 여행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도 탈린과 다로트, 합살롬, 그리고 지난주에는 라크베레까지 다녀왔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오늘은 동쪽 끝으로 가본다고요?
1: 네, 우리나라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서울에서 강릉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0: 네. 설렙니다.
1: 아, 에스토니아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가장 동쪽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갔었던 라크베레는 수도 탈린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고요. 근데 여기서 동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에서는 한 2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라크베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뭐 한 110km 정도로 더 가게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자동차로 그 정도 걸려서 차로는 뭐 그곳 교통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곳이 이제 발트해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달리는 길이라서요. 굉장히 창 밖으로도 펼쳐지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는 왜 동해안 도로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보는 풍경이 또 아름답잖아요.
0: 너무 좋죠. 그냥 네. 가슴 뻥 뚫리고요.
1: 그렇습니다. 이 나르바라는 이 도시가 특별한 이유가 이제 그 바로 위치. 그곳에 그곳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흐르고 있는 나르바 강이 그대로 이제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릉은 사실은 이제 해안이지만
0: 네.
1: 이곳은 이제 그보다는 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강의 이쪽은 에스토니아, 저쪽은 러시아입니다.
0: 오호.
1: 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나르바라는 도시가 되겠고
0: 예.
1: 이곳에 가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그런 풍경 때문에 좀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중세 요새 두 개가 강을 사이에 보고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쪽에 헤르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르만 탑이 이곳은 탑이 한 51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탑이 하나 있고요. 이게 1256년에 덴마크인들이 세우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리보니아 기사단이 이곳에서 계속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쭉 이어서 계속 개축하고 증축을 했나 봐요. 그래서
0: 네.
1: 16세기경에 완성이 된 그런 성입니다.
0: 아니 그럼 그 시절부터 이미 그 강이 국경 역할을 해왔던 겁니까?
1: 국경은 국경인데 사실은 러시아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은 적이 막 있고 그렇기
0: 아하,
1: 때문에
0: 네.
1: 엄밀하게 국경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어쨌든 강이 경계가 됐던 건 분명한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 건너편 러시아 쪽에는 이반고르드 요새라는 게 또 있습니다. 1492년에 러시아 이반 3세가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쪽 에스토니아에 헤르만 성이 딱 서니까 그걸 보고 이제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0: 네.
1: 늦게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500년 넘게 이 두 곳의 요새가 서로 강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풍경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MZ 쪽에 가면 이쪽 저쪽에 왜 남북한 초소들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곳이 이제 또 강변의 산책로를 따라 쭉 걸으면서 이런 광경들을 보는 게 나름 관광 코스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 그러고
0: 네.
1: 헤르만 성 안에 나르바 박물관이 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아치형의 천장에 있는 연회장에서는 음악회도 펼쳐져서
0: 이야.
1: 뭐 현지인들 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0: 성 안에 네. 지금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다니
1: 굉장히 낭만적이죠.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우리도 뭐 산사음악회도 하고 뭐 고궁음악회도 요즘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펼쳐지는 음악회는 또 나름대로의 운치가 느낌이 있는
0: 다릅니다.
1: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나르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1: 아까 뭐 이제 강 건너편의 도시를 마주보는 느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이 좀 넓다면 바다의 느낌도 나겠죠. 그래서 그럼 바다 건너를 노래한 그런 곡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Beyond the Sea라는 네, Beyond the Sea라는 이 노래 바비 달린이 원래 불렀고 많은 가수들이 부른 그 팝송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곡은 프랑스 샹송입니다. 원곡이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럽 여행이니까 프랑스어 원곡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샤를 트레네라는 프랑스 가수가 부른 라멜라는 원래 라메르 이러는데 제가 약간 프랑스 가깝게해보겠다고 네, 좀 굴려봤는데 네. 어설프지만 누가 맞추시고.
0: 라는 정관사고요. 네. 여성.
1: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 바다 저편에 있는 누군가를 그리는 예,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휴가철인데 이때 가면 바다로들 굉장히 많이들 가시잖아요. 여름에 찾는 게 이제 바다가 아무래도 여름에는 제철일 것 같은데 바로 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저편에 있을 누군가를 네,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방송 마치고 바로 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샤를 트레네가 부릅니다. 라메르.

0: a bercé mon cœur pour la vie.
1: 샤를 테르네 라메르 듣고 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동쪽 끝의 국경 도시 나르바 여행 계속 이어가 볼까요?
2: 네, 이 나르바 강이 꽤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아, 이곳에 그 크란홀름 방직 공장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네. 1857년에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경에는 유럽에서 북유럽 쪽에서는 가장 큰 방직 공장으로 굉장히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쭉 늘어진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냥 공장이라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보이는 이런 곳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약간 두서없이 많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갑자기 방직 공장 그러니까 우리 조선 방직이라고 혹시 아세요? 부산에. 그래서 우리 왜 조방낙지라는 거 음식이 있는데 바로 조방낙지 조방이 부산에 있는 조선 방직을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 그렇군요.
2: 방직 공장이라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먹거리가 생각이 나면서 배가 고파지네요.
1: 아, 저도 좀 그 새는 이야기 한번 하자면 네. 저기 어디 가면 조양 방직이라고 방직 공장 아, 큰 게 있었는데 지금 네. 카페가 돼 있어요.
2: 아, 그렇죠. 지금 네. 성수동 쪽도 서울의 성수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뭐 구두 재화 공장 뭐 이런 것들 새로 개조해서 카페도 들어차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린 시절을 성수동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인데
1: 그러시군요.
2: 네,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1: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낭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 지금 이렇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1: 그러니까 말이죠.
2: 네. 네. 지금 이곳도 그 지금은 이제 가동을 멈췄는데 당연히 뭐 방직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업 유산으로 보존이 돼서 굉장히 견학 프로그램도 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근처에 이제 뭐 여행할 수 있는 코스들이 꽤 뭐 가볼 만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르바 여행 시에 좀 주지해야 할 만한 사항. 뭐 유의사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곳에 이제 그 굉장히 아름다운 구시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2: 뭐 북방의 진주, 뭐 바로 북방의 바로크식의 진주 뭐 이런 식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거의 다 파괴가 됐고요. 그래서 그 전쟁 전에 지어진 건물 가운데 살아남은 게 거의 이제 그 손꼽을 정도라 그럽니다. 괜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살아남은 것 중에 하나가 17세기에 세워진 시청사입니다. 지금 시청사로 쓰이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고요. 오. 이게 이제 최근에 복원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건축미가 아름다운 네, 건축 양식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1: 네.
2: 이곳에 이제 그 보면 화약 고 건물이 예전 뭐 18세기 무렵에 쓰이던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곳이 개조가 돼서요. 예술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찾아와서 작업방장으로 쓰이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런 예술 공간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1: 화약고가
2: 그렇습니다.
1: 예술 공간이 됐어요.
2: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지만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예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작업이니까 그런 공간이 새로 바로 이곳에 생겼다라는 게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마 네. 이곳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같은 발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닐까 뭐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2: 네, 요즘 같은 여름에 나르바를 찾는다 그러면 그 백사장이 쭉 이어져 있는 그 해변 마을이 있습니다. 나르바 요에수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백사장이 무려 한 7.5km 정도 되는 거래요. 엄청나게 긴 거리죠. 그래서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긴 해변으로 꼽히고 뭐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정도 되는 긴 해변이 있는 곳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이곳에 반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도 이제 뒤로 가면은 소나무숲이 쭉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데 이거 떠올려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안도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소나무숲이라는 게 상당히
2: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19세기부터 굉장히 이름난 해변 휴양지였다고 하고요.
1: 네.
2: 이곳 아까 뭐 약간 제가 배고픈 얘기 좀 했었는데 나르바의 먹거리도 좀 이렇게 특별하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 대부분이 아무래도 러시아 쪽하고 아까 강 하나 건너 있다 그랬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당연히 많이 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주민 대부분들이 러시아를 또 쓰고 있다 그래요.
1: 아.
2: 네, 그래서 그 식탁에도 바로 그 러시아식 색채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만두 비슷한 건데 그것을 삶아서 사워크림을 위에 얹어 먹는 펠메니라는 또 그런 음식이 있고
1: 만두 비슷한 음식이 러시아에 있고
2: 네. 네. 완전 우리 형태의 만두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모양 안에다 소를 넣어서 빚은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솔리안카라는 수프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솔리안카라고 해서 약간 새콤한 맛이 나면서도 얼큰하기도 한 그런 수프 그리고 파이 종류 중에 피르카드라는 또 작은 파이가 있는데요 양배추나 고기를 다져서 넣고 구워낸 그런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곳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 에스토니아에는 또 이제 냉 수프가 빠지질 않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비트를 넣어서 색깔이 약간 붉은빛이 도는 네, 그런 수프가 되겠고요. 뭐 요 정도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1: 네.
2: 마무리곡 또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1: 아, 저는 오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냉수프도 있군요.
2: 네.
1: 네. 아 너무 뭐
2: 우리도
1: 싶은데.
2: 냉국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곡은요. 조지 윈스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뭐 조지 윈스턴도 그렇고 사실은 그 제가 만나봤던 사람인데 그 이렇게 뭐 친분이 있든 없든 간에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느낌이 좀 약간 착잡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1: 그렇죠. 예.
2: 지금 조지 윈스턴이 피아노 연주자로 우리나라의 뉴에이지 붐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80년대 초반에 조지 윈스턴의 그 카스테이프 하나 없는 집에

0: 없었을 것 같은데. 네.
1: 계절 연장을 뭐 디셈버부터 해서 많이 냈었는데 그중에 써머라는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아, Living in the Country, 시골에 사는 느낌은 어떨 것지 한적한 전원마을에 사는 그런 풍경을 떠올려 보면서 연주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2: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 그리고 또 음식 이야기도 살짝살짝 곁들여 주시고 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지 윈스턴의 Living in the Country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의 장애인 기업 동향 조사 결과 6월 경기 체감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고요. 7월 경기 전망 지수도 경기 호전 기준선을 상회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실사지수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의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인데요. 6월의 체감지수는 도소매와 서비스, 건설, 제조 모든 업종에서 상승폭을 유지했고요.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서 체감지수가 높았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화사의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올해 두 번의 개편으로 크게 달라진 주택연금의 내용 살펴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특수교육과를 손난로 교육과로 바꾸자는 경기도 교육청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공무원 양주혜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김범용이 부릅니다. 바람 바람 바람.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올해 주택연금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2: 네.
1: 먼저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보죠.
2: 주택연금은 한마디로 집을 팔지 않고도 내 집을 연금으로 바꾸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1: 네.
2: 가장 큰 장점은 집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2: 많은 분들이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택연금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집값은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의 자산을 생활비로 바꾸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주택연금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 올해는 주택연금 제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그런 한 해입니다.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초고령사에 맞춰서 주택연금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1: 네.
2: 올해는 크게 두 번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3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월 지급금을 인상하고 초기 보증률을 낮춰 가입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저가주택 가입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했고요. 세대이음 주택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1: 네.
2: 한마디로 예전보다 가입은 쉬워지고 혜택은 커지고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3월 개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걸까요?
2: 그래도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니까 월 지급금이 올라가야 좋잖아요.
1: 아, 그렇죠.
2: 3월이 바로 월 지급금이 올라간 그런 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인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 종신 지급 방식의 평균 가입자인 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으로 보면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약 3.13% 증가했습니다.

0: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초기 보증료인데요.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1.5%였던 초기 보증료가 1.0%대로 낮아졌습니다. 아.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이라면 가입 초기 부담이 7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다만 이 혜택은 2026년 3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그리고 6월에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0: 우대형 주택연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을 가진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 혜택이 아주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평균 14.8% 정도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개편 이후에는 평균 20.5% 수준까지 우대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같은 집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1: 네.
0: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누구나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는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실거주 요건 완화인데요.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제가 은퇴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게 왜 안 되나라고 했는데 이게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1: 예, 예.
0: 예전에 주택연금 가입했을 때는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1: 그렇죠. 예,
0: 주택연금이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그렇죠. 예.
0: 자녀의 돌봄을 받기 위해 잠시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입 시에 실거주 의무의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1: 네.
0: 즉 입원이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주택연금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1: 그렇죠.
0: 이번 제도 개선은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반영한 변화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세대 이음 주택연금인데요. 이름부터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거 어떤 제도입니까?
0: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연금을 받았던 채무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유권이
1: 예,
0: 이전되는 거니까요.
1: 예.
0: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5세 이상인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아 기존 주택연금을 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1: 음흠.
0: 쉽게 말하면 부모 세대에서 시작한 주택연금을 자녀 세대까지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겁니다.
1: 예.
0: 사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기간도 길어지고 있죠.
1: 그러게요, 예.
0: 이번 제도는 단순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함께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노후 보장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모든 경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상속 관계와 연령 등 세부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은 집을 국가에 뺏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0: 네,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아직까지 연금을 예. 가입 안 하셨는데
1: 예.
0: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넘기는 제도가 아니에요. 집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1: 예.
0: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 연금을 많이 받았더라도 집값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1: 아, 예, 예.
0: 예, 반대로 가입자가 돌아가신 후 주택을 처분했는데 집값이 연금 채무보다 많이 남으면 남아있는 금액은 자연스럽게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연금은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집의 가치를 생활비로 활용하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 이 주택연금을 추천하시겠습니까?
0: 네, 세 가지 유형의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에게 제가 특히 권해드립니다.
1: 아, 예.
0: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자입니다.
1: 대다수가 그렇죠. 근데.
0: 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죠.
1: 예.
0: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병원비와 생활비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커질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예.
0: 두 번째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자산으로 내 생활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더해지면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0: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규모,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반대로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닐 텐데요.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까운 시일 안에 집을 팔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계획이 확실하다면 지금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아하.
0: 무엇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 가격, 지급 방식에 따라 월 지급금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막연하게 추측하기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 연금조회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예.
0: 제가 가봤는데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한국주택금융공사요.
1: 네.
0: 그리고 부부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을 연결해서 평생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가장 큰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은퇴 설계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집값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현금 흐름은 삶의 질이 될 수 있다.
1: 예.
0: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집이 얼마짜리인가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주택연금 많이 달라졌으니까
1: 네.
0: 잘 활용하신다면 평생 살아온 내 집이 노후에 가장 든든한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 뭐 휴대전화 다 사용하시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0: 맞아요.
1: 예상연금조회 이렇게 쓰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오태호의 노래 이어드리죠. 기억 속의 멜로디.

0: 매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손난로 교육과 그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특수교육과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 교육청이 안민석 교육감직 인수위 제안에 따라서 특수교육과를 손난로 교육과로 바꾸는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예. 이제 최근 발표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 직제표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직제표에 의하면 특수교육과가 손난로 교육과 또는 포용교육과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네네. 기존에 초등교육과 인성기초학력 담당 장학사가 맡았던 느린학습자 지원 업무가 있었거든요.
0: 있었죠. 예.
1: 네, 이게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부서로 이관하게 되기도 하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조직 개편안을 완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사실 뭐 경계선 지능인도 저희가 이제 느린 학습자로 이제는 명칭이 많이 바뀌어서 하거든요. 네. 이 손난로 교육과라는 명칭이 나온 배경도 궁금합니다.
1: 네. 안민석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시절에 내세웠던 선거 구호를 따라한 것이래요. 교육감 선거 때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 안정망을 구축하는 손난로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0: 예.
1: 취지는 좋죠.
0: 네.
1: 네. 그리고 명칭도 따뜻한 느낌이어서
0: 그렇죠.
1: 좀 소외되어 있는 학생을 좀 더 포용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의 특수교육과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0: 아.
1: 예, 경계성 지능의 느린 학습자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이나 또 ADHD 학생을 비롯해서 뭐 이주 배경의 학생 또 아동 당뇨 중증 알레르기 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학생들에게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니까 이제 공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

0: 병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특별 케어하겠다. 원래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1: 그런데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은 손난로 교육이라는 명칭을 반대한다면서요?
0: 네,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도 사실 손난로 교육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1: 네.
0: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조차도 이 부서에서 무얼 하는 것인지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1: 네.
0: 그 물론 생소한 것도 사실이고요.
1: 예.
0: 그리고 특히 특수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비판의 논점인데요. 특수교사 노조의 대변인은 한 인터넷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특수교육이란 이름 대신에 손난로 교육을 쓰겠다니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요. 뭐 손난로 교육과 그럼 절절 끊는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필요 없는 부서냐? 겨울에만 필요한 과인가? 이런
1: 그렇죠.
0: 이제
1: 난로가 들어가니까.
0: 네네. 예.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명칭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특수교육을 진창에 처박는 일이다.
1: 예.
0: 정말로 이런 조직 개편을 감행한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특수교육을 버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그런데 저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한 방향과도 뭐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는요. 포용교육지원국과 같은 상위조직을 신설하는 게 이제 그 초점이었대요. 그리고 그 밑에 특수교육과는 그대로 두고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는 별도 부서를 만드는 방향이 제안됐다는 거예요.
1: 예.
0: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럼 이해가
0: 되죠. 특수교육과 자체를 손난로 교육과나 포용교육과로 변경하라는 의견은 나온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당시 논의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연결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확대하자는 게 취지였어요. 사실 꼭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1: 그럼요. 예.
0: 그리고 느린 학습자를 비롯해서 이주배경 학생, 난독 같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함께 확충하는 방안을 전제로 해서 예, 포용교육지원국을 만들자라는 게 원래의 구상이었다고 합니다.
1: 그랬군요. 예. 그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렇게 느린 학습자 지원을 포함하는 것도 상당한 또 비판이 있다면서요?
0: 네. 사실은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 대목으로 보여요. 특수교육의 역할과 대상에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1: 예.
0: 현재 특수교육 현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어서
1: 예.
0: 현장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심지어 그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목숨을 버린 특수교사도 있을 정도잖아요.
1: 네네.
0: 이런 상황이니까 기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도 어려운 형편인데 여기에 느린 학습자 지원까지 특수교육 조직으로 포함되면 현장의 부담은 사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죠. 예.
0: 그렇다고 해서 느린 학습자 지원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학교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들은 일반 교육에서 담당해야 될 기초학력이나 특수학습자 지원 업무까지 오히려 가중되니까 특수교사는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더더욱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예.
0: 결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느린 학습자 모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1: 예.
0: 점에서 사실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특수교육을 손난로 교육으로 이렇게 명칭만 바꾸는 문제는 아니었군요.
0: 그렇죠. 먼저 교육 전문가들조차도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두루뭉실한 명칭으로 바꾸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1: 예.
0: 사실은 이 두리뭉실한 표현은 취지 자체는 좀 더 따뜻하고 많은 그 소외된 학생들을 포용하겠다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거든요. 아하.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애인 당사자들도 SNS를 통해서 제발 기본이나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특수 교육과 업무도 좀 제대로 해서 네. 특수교육 학생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그렇지. 하는데 네.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다른 업무까지 얻는 것은 네. 뭔가 자꾸 그냥 후지르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반응이 있고요. 네. 제목으로만 봐서 무슨 학교 안에 수족냉증 클리닉 설치하는 줄 알았다. 이런 아주 시니컬한 반응까지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은데요. 더욱 근본적으로는 느린 학습자 등을 지원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꿔서 거기에 이제 특수교육과와 또 그 느린 학습자 등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얻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느린 학습자도 지원받을 수 없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지원받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 반대 의견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경기교육청에서는 뭐 아이디어일 뿐이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제 그 개편안까지 발표했는데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요. 네. 애초 취지대로 느린 학습자를 비롯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제대로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함께 확충해서요.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의 연결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 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 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 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공무원인 양주혜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현식이 부르는 내 사랑 내 곁에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청년 DJ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 양주혜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내가 나이기 위해 혹은 조금 더 멋진 나로 보이기 위해 연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답기 위해 연기를 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싶으실 텐데요. 나의 솔직한 본 모습을 100% 다 보여주는 대신에 이 괜히 조금 더 당당한 척이나 완벽한 척 마음의 포장지를 둘러본 적이 있는지 오늘 그 흥미롭고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50/50의 푸키.

요즘 저는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데요.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깊이 있는 수다를 떠는 게 좋아서 얼마 전부터는 북클럽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임에서 다룬 책 한 권이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 책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완벽해 보이고 싶어서 이 진짜 내 모습 대신 살짝 연기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오는 심리 미스터리 소설이었는데요. 뭐 책 속 이야기야 스릴 넘치는 연출이 들어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순간들을 종종 맞닥뜨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 모든 걸 다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약간의 연기력을 발휘할 때가 있으니까요. 서툴러도 능숙한 척하거나 이 속으로는 불안해도 겉으로는 당당하게 행동했던 경험처럼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문득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어떤 모습으로 무슨 연기를 해본 걸까요? 저의 솔직한 고백을 들려드리기 전에 이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여행을 떠나듯 내 마음속 옛 기억으로도 살짝 시간을 돌려볼까 합니다. 돌아보면 어릴 적에 저는 생각보다 완벽주의가 정말 심한 사람이었는데요. 시각장애가 있지만 남들과 똑같이 잘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내 장애 때문에 생기는 한계나 부딪히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내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다 괜찮고 뭐든 잘해낼 수 있다는 당당한 모습을 간혹 연기하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당당하지 못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애를 쓰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완벽하고 씩씩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죠. 북클럽 책 속 주인공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연기를 했지만 현실 속 우리들의 연기는 사실 그 목적부터가 조금 다르잖아요. 단지 내 부족한 면을 조금 가려보고 싶어서 혹은 타인에게 더 멋지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저 역시 그렇게 당당한 척 애썼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감추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나름의 열정이었던 셈인 거죠.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곡 하나 더 듣고 올까요? 정인의 오르막길.

우리가 때때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나 나를 예쁘게 포장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조금 누르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나 상대방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다고 건네는 활기찬 인사처럼 이 과하지 않은 선의의 연기는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가장 다정한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노력과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편안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태희의 같은 베개. 지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들려주고 싶은 DJ 주혜였습니다. 안녕!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호기심으로 떠날 나의 항구는 어디에 있는가? 아웃사이더는 자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나의 자아를 발견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콜린 윌슨, 아웃사이더. 생각 없이, 실속 없이 겉으로만 멋을 부리던 스무 살에 만난 단어, 아웃사이더. 구괴자를 뜻하는 이 단어의 울림이 너무도 쿨하고 힙하게 들려서 그때는 개념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상태로 무조건 아웃사이더처럼 보이고 싶어 했었다.

R 발음을 원어민처럼 해보겠다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그리고 이방인인 듯 아웃사이더인 듯 턱을 살짝 들어올리고 친구들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 모두 헛되고 부질없는 제스처였지만 그런 추억의 한 자락쯤은 누구나 붙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트레인저와 에트랑제는 인터넷 문화 초기에 닉네임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 빛을 발했다. 스트레인저님, 에트랑제님 등등. 아웃사이더와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비서인 유능한 AI 에이전트에게 답을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두 단어 모두 주류와 다른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뉘앙스와 사용 맥락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대답을 들고 왔다. 아웃사이더는 특정 집단, 분야, 사회 규범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 또는 문외한의 느낌이 강하고 이방인은 타자, 낯선 사람, 소외된 존재로 더 넓게 쓰인다는 설명. 나의 영어 사전에서 아웃사이더를 검색하면 아웃사이더, 이방인을 검색하면 스트레인저, 에일리언, 폴리너라는 단어들을 보여준다. 아웃사이더와 이방인. 두 단어를 모두 사랑하는 나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두 단어 사이를 공평하게 오가는 편. 아웃사이더는 영국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공업학교를 다니다 16세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독서를 하고 문학 공부를 하던 콜린 윌슨이 25살에 출간한 데뷔 평론집이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비평가들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콜린 윌슨은 그가 읽은 책의 등장인물들을 분류 분석하고는 아웃사이더적 인간은 자연히 방황하게 되며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끝없는 순례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책을 읽었던 20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가며 다시 읽은 콜린 윌슨의 책에서 비로소 나는 아웃사이더의 정의를 확인했다. 아웃사이더는 본질적으로 고독하며 통속적인 사회생활이 헛되다고 느끼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콜린 윌슨이 만약 내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면? 결정장애로 인해 아직 방황 중이라는 답을 제출하려고 한다.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어 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왔으니 이제 인사이더 탐구 생활을 시작할 때인가? 콜린 윌슨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야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마침내 진지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어린 시절에 지속적이고 엉망진창인 세월을 보내고 자의식으로 가득 찬 10대의 번민을 겪은 후 마침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결국 자신이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때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새롭게 시작하기가 수월하며 시작을 해야 무엇이든 시작된다. 그러니 시간 낭비를 멈추고 항구를 떠나는 느낌을 맞이하려면 화수분처럼 흘러넘치는 나의 호기심으로 떠날 항구부터 찾아야겠다는 것이 결론. 나는 호기심으로 승부를 건다. 헛물을 켜고 그로 인해 현타가 오더라도 호기심은 나의 시작이요 끝이므로. 헛물 원샷 때리기 요법도 생의 활력을 가져올 때가 있으니 가끔 치료제로 사용하면 좋다.

0: 물론 오남용은 금물. 그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일이다.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해외 문화의 적셔지기 프로젝트.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몸뿐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외에서 이국의 문화에 푹 젖어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와 관심 분야를 넓히고 새로운 취미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와카야마 마사코.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 평생 근무하던 미쓰비시 은행에서 60세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마사코 할머니. 마사코 할머니는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기에 외출이 어려울 것 같아 소일거리로 디지털 세상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폰용 게임 앱까지 개발해버리다니 스고이, 스바라시. 마사코 할머니는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 초청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의 롤 모델상을 수상하기도. 작년에 나는 그녀의 테드 도쿄 강연 영상을 봤다. 그리고 며칠 후 신주쿠 애플 매장에 갔다가 그녀의 쇼트커트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의 나이든 여성 직원을 발견했다. 혹시 마사코 할머니가 아닌가 싶어 말을 걸어 확인해보기도 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 마사코 할머니는 이미 80을 넘긴 나이이므로 애플 매장에 그것도 신주쿠점에서 일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 직원은 빨간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까지 마사코 할머니와 완전 비슷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오래된 친구라도 만난 듯 반가운 포즈의 사진도 몇 장 남겼다.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인 마사코 할머니가 권하는 대로 해외 문화에 딱딱해지는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길을 나서볼까? 아, 그런데 어쩌나. 그녀의 책을 읽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해외 문화에 적셔지기 프로젝트의 최초 거점 도시인 도쿄에 살고 있었으니. 게다가 초급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20세에서 30세까지의 동급생들과 하루 반나절을 함께 지내고 있다. 총기 있는 그들 사이에 끼어 총기를 허가받지 못한 머리로 머리 싸매지 않는 공부를 하랴 새로운 공간을 찾아다니며 나와바리 세력권을 넓히랴 하루를 48시간도 아닌 72시간처럼 보내며 정신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걸. 너무 즐거워서 그랬는지 써야 할 원고는 안 쓰고 돈만 썼다. 주어진 삶이 한 번뿐이라는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곡 히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원히트 원더 아티스트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곡 열심히 불러 히트시키고 한 방에 가버리는 것. 한 번도 불행의 간섭 없이 마냥 행복하게 어른의 시간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건

0: 이제 알겠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믿고 싶지만 믿는다고 해서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이듦 혹은 늙음 속에서 비참과 실망의 경지를 오가며 젊음에게 플러팅하다가 까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상 최고의 사랑을 나의 삶에 퍼부으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세상이 나를 빅박치게 할 때는 여든이 넘어서도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라는 마사코 할머니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세상의 끝 영원의 벼랑까지 되는 대로 가버리라. 어차피 우리가 타고 가는 삶이라는 자동차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후진 기어가 없었다. 그깟 나이가 뭐라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1: KBS 오디오.
0: 회의론자는 회의에서 빠져나와 철학책을 손에 들기. 나이듦은 비굴해지는 일도 자신을 부정하는 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자신이란 이미 사라진 자신의 환영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다.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맞추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노년을 즐기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가와 히토시, 조윤주 옮김.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서점 신간 코너에서 노화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포스터에 적힌 어떤 글. 지나치게 건강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이 한 줄 카피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놔주지 않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뭘 읽은 건가 싶은 글을 발견하면 눈 크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치게 긴장하면 빨리 늙어요 라는 내용이었다. 예전에도 글자를 잘못 보고 엉뚱하게 읽어서 친구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했던 일이 많다. 가령 효미역이란 식당 간판을 효대역이라고 읽고는 나모르게 새로 생긴 대학, 효대학 근처? 지하철역 이름인 줄 알았다거나 미역국 전문 식당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저 재미있다며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고속 노화로 가는 특급 열차에 탑승한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 모골 송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해피하지 않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는데 독서 탐식증이 줄어들지 않으니 나의 고뇌 또한 늘어날 밖에.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눈 밟지 못한 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이 들어가는 나와 친해지는 법을 알지 못해 나와 헤어지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 it's so sad, so sad. 본질은 그냥 놔두고 살아가는 방식만, 생활하는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걸까? 어떻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 그렇게 변환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듯. 본질이 사라지는 건 사양하고 싶다. 비굴해지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심혜경 작가는 27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저자 특유의 명랑함 덕분에 전작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심혜경 작가의 팬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닮고 싶은 왕언니, 여성 작가들의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혜경 작가의 삶을 이토록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속 문장들입니다. 저자는 사서에서 번역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읽고 쓰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는 바로 심혜경 작가가 지금껏 만난 쉬운 8권의 책 속 멋진 문장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독서 노트입니다. 대용량의 문장 수집가이자 호기심 대마왕인 저자의 독서 플레이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책을 발견하고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힙한 책 읽는 할머니이자 17년차 번역가 심혜경의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위한 쉬운 8권의 독서 플레이리스트.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8번째

0: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그거 더 벌겠다고 사람도 죽였어요.
1: 자조적인 마지막 말에 승범은 씁쓸히 웃었다. 가만히 그를 보던 수정이 아픈 발목을 꾹 눌렀다. 그가 비명을 내질렀다.
2: 돈 많으면 행복하고 화목하다고. 자네 눈엔 내가 그리 보여? 정미 씨를 좋아한다면 눈앞에 있는 행복을 위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슬그머니 티만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보여. 마음 같아서는 정미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0: 어?
2: 아니 저런 처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뭐 정 못하겠으면 내가 대신 말해줘.
0: 아니, 응? 아니 그걸 왜 사장님이 말해요. 해요. 할 거예요. 제대로.
2: 아니, 그럼 어여 일어서.
0: 왜요?
2: 다음 귀신 환자.

0: 16. 엄마와 아들.
1: 결혼식?
0: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 문이 닫혀있다. 천막천으로 밖에 진열해놓은 철물들을 꽁꽁 덮어놓고 그 앞에 안내문을 걸었다. 집안 결혼식으로 하루 문을 닫는다고. 덩치 크고 고집스러운 철물점 사장은 연중 무휴로 가게를 운영했다. 버스도 제때 있지 않은 곳에서 혹시나 올 손님들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꿋꿋이.
1: 그래도 가족 잔치는 참석하는구나.
0: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다.
1: 쌓일 눈인가? 아, 그러면 이 앞을 내가 쓸어야 하나? 아, 귀찮은데.
0: 그런 생각이 들 때쯤 계단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바람이 빠진 빨간 풍선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마주했다. 승범을 발견한 아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1: 버릇인가?
0: 춥다고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승범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주위를 휙휙 둘러봤다. 꽁꽁 닫힌 철물점 문과 아이를 번갈아 봤다.
1: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왔나? 어린아이만 두고 결혼식에 갈 사람이 아닌데. 야, 엄마 어디 있어?
0: 승범의 질문에 아이는 손을 내렸다. 그리고 대답도 하지 않고 빤히 승범을 봤다. 여기에서 놀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 듯 했다. 주눅이 들어 말도 못했다. 아무리 눈발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차가운 공기가 머무는 곳이었다. 옷도 얇게 입고서는. 그런데 아이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사계절 내내. 갑자기 철물점 사장이 어린 시절 자신을 방임했던 아버지와 겹쳐 보였다. 승범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그 앞에 같이 쪼그려 앉아 눈을 마주쳤다.
1: 왜 혼자 여기 있어? 어? 아저씨 알잖아. 여기 위에 한의원에서 일하는 사람.
0: 아이는 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1: 나랑 말하기 싫어?
0: 아이가 고개를 흔들었다. 외관상 영양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물어본 다음에 확신이 들면 바로 신고를 할 요량으로 핸드폰을 찾았다. 양쪽 잠바 주머니와 안주머니 그 어디에도 핸드폰이 없었다. 바지 뒷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아이에게 물었다.
1: 너네 엄마 어디 있어?
0: 아이가 한약방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러자 아이의 입속에서 또르륵 말려있던 혀가 길게 굴러나왔다.

0: 승범은 원장실 바로 옆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수정을 위한 입원실로 만들었다. 수정의 병을 알게 된 승범이 손수 그녀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승범도 집이 아닌 원장실에서 생활했다. 수정은 한의원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게 불편했지만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참기로 했다. 책을 보고 있던 수정은 입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벌써 저녁 마실 나갈 시간인가 싶어서 창문 너머를 봤다. 짙은 회색빛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렸다. 알이 굵은 눈이 툭툭 유리창을 두드렸다. 첫눈이다. 코웃음이 났다.
1: 눈은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신락 같은 목숨줄을 재주껏 붙잡고 있구나.
0: 눈에 정신이 팔려있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1: 알았네.
0: 책을 옆에 놓고 돋보기 안경에 손을 대는데 문이 열렸다. 빼꼼히 승범의 머리통이 들어왔다.
2: 주무셨어요?
1: 아니.
0: 침대에서 내려왔다. 두 다리가 바닥에 닿자 후들후들 떨렸다. 잠시 멈춰 괜히 허리를 두드렸다.
1: 아유, 너무 누워만 있었더니 허리가 다 아프네.
0: 너스레를 떨며 슬리퍼에 발을 꿰었다.
1: 니놈 발 바닥에 딱 붙어 있어라.
0: 허공에 몇 번 헛돌던 발이 겨우 말을 들었다.
2: 그냥 앉아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1: 아니야. 일어나서 걷기도 해야지. 아이, 먹고 자고 소된 기분이야.
2: 아니, 근데 목청 좋으신 거 보니까 막 태어난 송아지라고 하시죠?
0: 침대에 짚었던 손을 떼던 수정은 승범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3: 그걸 지금 개그를 하고 치는 건가?
2: 안 웃겼습니까?
1: 웃어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2: 아니지.
0: 여전히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승범이 이상했다.
1: 뭐야? 아, 왜 그래? 또 무슨 사고를 쳤어?
2: 에이.
1: 나만 없다 하면 사고를 쳐대니 내가 쉴 수가 있겠네.
2: 아닌데요, 그런 거. 얼굴에 침 흘린 자국 있어요.
0: 당황해서 손으로 입가를 닦았다.
2: 머리도 뻗쳤는데?
0: 수정은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 침 자국은 고사하고 잿빛 머리카락은 조금 단정치 못해도 뻗치진 않았다. 불만스럽게 그를 돌아보자 승범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쭉 뻗었다.
2: 입술도 텄는데 이거 선물이요.
1: 아유, 들어와서 줄 것이지. 아유, 대가리만 삐쭉 내밀고 뭐하는 거야. 아유.
0: 그 손에서 낚아채니 립스틱이다. 기가 찼다. 뚜껑을 열어보니 봄꽃 같은 분홍색이었다.
1: 아이고야, 매사에 돈돈거리더니 이런 건 어디서 샀대? 정말 놔주려고 산 거야? 다 늙어 내일 모레면 죽을 날 잡은 노인 보고 민망하게 이런 걸 팔으라고.
0: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정은 세수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묶고 봄날의 꽃잎 같은 색을 입술에 발랐다.
1: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쓰라고.
0: 생전 이런 걸 바른 일이라곤 병으로 죽은 남편과 결혼할 때뿐이었다. 너무 아까워서 핏기라곤 없는 허연 입술에 바르는 손이 떨렸다.
1: 고왔던 그때 좀 더 꾸며볼걸. 아까워서 어떡하나.
0: 입술을 몇 번 손끝으로 문지르자 은은한 빛이 났다. 창백한 얼굴이 조금은 화사해 보였다. 수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승범을 돌아봤다.
1: 아이 됐냐?
2: 어?
0: 괜히 민망해 불퉁스럽게 말이 튀어나왔으나 웬일로 승범이 빙긋 웃었다. 엄지까지 척 들어올리며.
2: 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네.
0: 농담까지 했다.
1: 그래, 내가 그 선녀다. 응? 지금 나가면 아주

0: 동네 귀신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아이고 선녀님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1: 선물도 적겠다 눙치며 느물거리려는데 승범의 머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좁은 문틈으로 작은 머리통이 삐죽 나왔다. 푸르딩딩한 얼굴에 큰 두 눈망울이 조심히 안을 보다가 수정과 마주치자 주춤 물러났다. 뒤를 한번 보고 다시 수정을 보더니 아이가 웃었다. 길게 빠지는 혀에 앞니 두 개가 없는 자그마한 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2: 엄마.
1: 엄마. 엄마라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던가. 수정에 딱 붙어있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다. 수정은 두 팔을 벌리며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0: 말기현아! 말기현아!
2: 미안해요, 엄마.
1: 달려오는 아이를 붙들어 끌어안았다. 냉기에 몸이 부르르 떨렸어도 수정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아들을 더욱 품에 꽉 안았다. 기훈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0: 아이, 그동안 혼자 어디에 있었어? 아유,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왜 엄마한테 바로 오지 않았어? 어? 엄마가 얼마나 기훈이 네가 보고 싶었는 줄 알아?
2: 죄송해요.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혼날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0: 혼날까봐 숨어 있었다고? 어디서 그렇게 오래도록 혼자서?
1: 아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2: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아무도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라고 빌면 아무도 못 봐요. 근데 한의사 선생님은 계속 봤어.
1: 아이의 소원이 그런 식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너무나 허무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혼나는 게 무서웠던 아이가 안쓰러워서 수정은 고개를 계속 흔들었다.
0: 아유, 그랬어. 안 그래. 엄마 이제 안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오래도록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쓸쓸했을고. 미안해. 미안해, 기훈아.
1: 아이의 얼굴을 보고 젖은 머리를 쓸어 올려주고 얼굴을 마주대고 수정은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0: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서 우리 기훈이한테 그 말 못하고 혼자 갈까봐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렇게 엄마 혼자 늙어서 못 알아볼까 얼마나 걱정했는데. 못난 어미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응? 늘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아유, 착한 내 아들. 이제라도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있자.
1: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승범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들을 만난 수정은 더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에 승범은 무어라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이내 그 말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범은 수정과 공실 그리고 기훈을 데리고 백화점에서 선물들을 잔뜩 샀다. 수정은 그동안 기훈이가 못 먹은 것들을 먹게 했고 못 입은 옷들을 사줬으며 장난감도 사줬다. 한약방으로 돌아온 수정은 대기실에서 기훈이를 끌어안고 트로트를 들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공실이 뻥튀기를 건넸다. 수정은 한 줌 쥐어 아들의 입에 넣어주고 자신의 입에도 넣는다. 몸이 둥실둥실 한없이 가볍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당신이 했겠지요. 상여금이 로또 수준이라는 소문이.
1: 이마!
2: 이마!
1: 눈썹!
2: 눈썹!
1: 콧등!
2: 콧등!
1: 옆구리! 옆구리! 명치!
2: 명치!
3: 김춘추가 국정을 안정시키기 전에 이 조직의 쓴맛을 좀 갖다가.
2: 폐하가 흔들리면 우리도 여기서 끝이야. 비상연락망 돌려!
4: 전생에 백제와 내가 무슨 악연이 있었기에 내 살아가는 아이들 다...
2: 돌격하라!

0: 김유신의 등장과 함께 전쟁터의 분위기가 역전되고.
1: 병영선입니다.
2: 여기는 여긴데요.
1: 뭐, 뭔 소리야? 너 누구야? 누구야? 너 보이스피싱이지?
2: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장군.
1: 너 누구야?
2: 저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저는요.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당당 나라가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3: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1: 기기들.
0: 수차례 신라의 구조 신호를 묵살했던 당나라는 신라의 멸망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 판단되자.
1: 고구려 쳐.
0: 고구려의 공격 명령이 떨어진다.
2: 당장 철수해.
3: 지금 우리가 퇴각하면 위험해. 지금 우리가 퇴각하면 백제는 어떡하라고요?
2: 백제군 뭐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0: 당나라의 공격을 수비하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던 군사들을 빠르게 철수하는 고구려.

0: 와이파이 뉴스 우유비가 이재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간 신라의 노장 김유신 장군이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적들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이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기자!
1: 현장에 이기자!
2: 어머나! 오늘도 화야 경기가 앞을 가려 눈 못 뜨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종군 기자 이기자입니다!
0: 이기자, 그 김효신 장군이 개인기를 발휘해 그 적기를 초토화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2: 네! 정말 그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생각이었는데요. 내일이면 환갑인 그 노장 아니에요? 아니 노장 한 사람의 등장과 함께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정말 우리 신라의 역전승으로 싸움이 끝났습니다.
0: 대단하네요. 그 당장 적들이 물러나긴 했지만은 그 이번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그 상당할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십니까?
2: 이번 고구려 백제 연합 작전에 그 우리 신라는 그 무려 33개의 성을 잃고 많은 군사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실의 그 상이죠. 김흠운, 좀 발음이 좀 어려워요. 김흠운 지휘관이 전사자 명단에 그 포함되면서
0: 잠시만요. 또 협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나라가 이번 전쟁에서 우리 신라를 위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당나라 너무 좋아요.
3: 에? 지금 어따 대고 큰 소리입니까?
4: 전화기. 아니 군사를 철수할 거면은 철수한다고 그냥 미리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오?
3: 이거 보시오.
4: 왜?
3: 당나라가 우리를 침공했어요. 그런 마당에 내 나라를 팽개치고 신라를 공격하는 게 말이 됩니까?
4: 아니 갑자기 군사들을 철수시키는 바람에 우리 애들 다 죽을 뻔했어요.
3: 그래서 다 죽었습니까?
4: 에?
3: 다 죽었어요?
4: 아니 다는 아니죠.
3: 그나마 우리 고구려 덕에 33개의 성을 얻은 거 아닙니까?
5: 전례 없는 많은 성을 얻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라의 군사들에게 쫓겨 서둘러 철수를 해야 했던 백제.
4: 뭐요? 이겼는데 영 개가 안 나네.

0: 수고가 많았네.
1: 허, 김춘추, 즉위하시더니 바로 말이 짧아지시네.
2: 별말씀을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0: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리 신라는...
2: 제가 아니라 폐하의 공입니다.
0: 나? 안전가옥에 앉아있던 내가 이번 전쟁의 최우수 선수라도 된다는 말이냐?
2: 당나라가 군사를 움직여 고구려를 치지 않았다면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0: 뭐 그동안 수차례 우리의 구조신호를 무시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당나라가 우리를 살렸어.
2: 대외적으로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선포와 같은 거였습니다.
0: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2: 아마 고구려와 백제도 우리와 당나라가 동맹국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0: 우리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국이라는 게 확실해졌으니 앞으로 고구려와 백제는 싫든 좋든 연합을 할 걸세. 이번처럼
2: 당나라를 이용하는 수밖에요.
0: 어쨌든 그 나이에도 전쟁터에 나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다니 정말로 자랑스럽네.
2: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0: 655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쯤.
1: 후계자 선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0: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종 무열왕은 태자 선정을 서두른다.
2: 맏아들을 태자로 책봉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 아닙니까?
0: 김유신의 동생 문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범민을 태자로 책봉한다.
2: 오라버니
3: 축하드립니다, 마마. 우리 가야의 피가 섞인 범민 왕자께서 이 나라의 태자가 되셨습니다.
2: 우리 그이도 그렇고 이 모두가 오라버니의 공입니다.
3: 에이 참.
0: 멸망한 가야의 후손으로 경주의 왕따였던 김유신은 신라의 킹메이커로 거듭남과 동시에 신라의 로열 패밀리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곧이어
2: 폐하께서는 우리 지조를 오라버니에게 시집보낼 생각을 하고 계세요.
3: 아니 마마, 지조 공주는
0: 지조 공주는
4: 외삼촌, 이번 전쟁의 MVP가 외삼촌이라고 들었어요.
0: 김춘추와 문희의 딸로 김유신에게는 조카가 되는 신라의 공주 되시겠다.
2: 이곳은 신라입니다. 근친 결혼이 합법인 나라예요.
3: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어떻게 제가 공주마마가 그걸.
2: 폐하의 뜻입니다. 어명이에요. 어명을 거역하실 생각입니까?
0: 나이 차이가 무려 40살 가까이 나는 20 초반의 조카와 환갑의 나이에.
3: 나 김유신은 지조를 아내로 맞이하여.
0: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혼 서약을 낭독하는 김유신.
5: 사위,
3: 예.
5: 장인에게 술 한 잔 주겠나?
3: 성은이, 이 모두가 성은이옵니다, 배아.
5: 대야성전 투 이후 내가 백제 복수 혈전을 준비하며 고구려로 떠나기 전 그 밤을 기억하는가?
3: 신 김유신, 피로써 맹세하고 뼈에 새긴 그 밤을 어찌 잊었겠습니까?
5: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키게 된 것도 다 그날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0: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사위가 된 김유신은 조카 지조를 아내로 맞이하며 혈맹에 이어 다시 한번 김춘추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된다. 야!

0: 여기서 잠깐. 자, 김유신이 지조공주와 결혼을 하기 전까지 김유신에게는 서자만 있었다고 전해진다. 자, 기억들 하시죠? 10대 후반에.
1: 어떻게 사랑이 변합니까?
0: 기녀 출신의 천관과 아픈 첫사랑을 했던 김유신.

0: 첫사랑 천관을 잊지 못해서였을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김유신은 조카 지조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1: 머리 부인다 머리 하나만 용서 하나 둘 셋
0: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2: 마마는 어찌 되었느냐. 아니 부인은
3: 힘들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와이파이 한국인 1화 기억하세요? 장보고 편. 그때 1화 때처럼 이번에도 아주 그 아주 훌륭하게 순산을 하셨어요.
2: 장보고 편?
0: 환갑이 넘은 나이에 오남사녀를 얻은

0: 며, 와, 노익장을 과시하시네요?
1: 저는 이제 육퇴를 할 테니까 뒷일을 부탁합니다.
2: 아니, 육퇴라니?
1: 육아 퇴근이요. 아우, 그럼 전 이만 급하게 봐야 할 영상이 좀 있어서.
2: 아, 저 부인!
1: 기저귀부터 보세요.
2: 아, 부인! 기저귀부터 갈아입게요, 잠깐만.
3: 갈아입게요.
2: 아이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는데 학교 보내는 거야말로 전쟁이 아니냐. 어, 그래 기저귀.
3: 갈아입게요.
2: 힘이 좋네 아주.

0: 어떻게 살았니? 이기철 이놈! 이자연.
1: 끊고 싶지 않았는데 당나라 이놈! 김자연.
2: 지주, 넌 나에게 기적이었어.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만항제를 찾아갑니다. 강원도 산간지역의 매력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정선군은 오랫동안 오지로 인식되던 고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로 사정이 좋아지면서 오지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졌고요. 오히려 훼손되지 않은 청정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의 여행지인 만항제 역시 그런 청정함을 잘 간직한 여행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한백산 중턱에는 비밀스런 야생화 천국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우선 해발 1330m 지점에 있는 만항제로 가야 합니다. 만항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포장도로로는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고개인데요. 해발 1172m 지점에 있는 지리산 정령치, 해발 1089m 지점에 있는 홍천 운두령보다도 높습니다. 만항제는 최근 들어 생태여행지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명소인데요. 한여름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동해안을 오가면서 잠깐 들렀다 가기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 8월 초에도 만항제를 다녀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 만항제에는 가랑비가 내렸고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오싹할 정도로 가벼운 추위를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항제를 찾아갔던 날 강원도 영서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만항제에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항제는 아름다운 야생화를 보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 생태여행지입니다. 만항제 일대에서는 특히 여름철에 많은 야생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수십 종류의 야생화들이 경쟁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만항제 야생화 숲은 본래 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장으로 개발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기온이 너무 낮아서 소는 키울 수 없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다 갱목을 얻기 위해 낙엽성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탄광들이 없어진 지금 만항제 일대는 울창한 숲과 야생화들이 어우러진 산상의 화원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참고로 갱목은 탄광의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통나무를 말합니다. 8월 중순

무렵 만황제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야생화로는 동작꽃을 비롯해서 둥근 이질풀, 모싯대, 마타리, 제비동자, 그리고 노란 물봉선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란 물봉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귀한 꽃인데요. 우리가 흔히 봉숭아물을 드리는 봉숭아와는 전혀 다른 꽃입니다. 만황제에는 여러 종류의 야생화들을 볼 수 있는 하늘숲공원과 산상의 화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하늘숲공원은 평지에 조성되어 있고요. 산상의 화원은 약간 경사 가진 산비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야생화들을 감상한 후에는 약 1km 길이의 호젓한 산책로인 만황숲길을 걸어도 좋고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만황제에서 시작되는 온탄고도 1330의 일부 구간을 걸어도 좋습니다. 한국의 참아고도라는 별명이 붙은 온탄고도 1330은 예전에 석탄을 실은 자동차들이 다니던 울퉁불퉁한 산길인데요. 최근에는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있는 만황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박빙의 접전을 펼쳐온 후보들, 오늘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은 다시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과 부울경 그리고 이번 제주 인천까지 누적 득표율에서도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첫 소식 여소연 기자입니다.
1: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 김 후보는 2만 2천여 표를 얻어 정 후보를 5%포인트 이상 따돌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투표까지는 정 후보가 0.99%포인트 초박빙차로 앞서왔는데 오늘 결과가 합산되며 김 후보가 1,400여 표 차로 앞서게 됐습니다. 결과 발표에 앞선 합동연설회에선 오늘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과거 당정 갈등을 강조하며 정 후보 공세를 이어갔고
2: 당정 간의 엇박자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한 배신자론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3: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 김 후보는 대통령과의 신뢰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여기 있는 누가 김민석보다 더 지난 몇 년간 대통령님과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구위해왔습니까?
1: 제주 인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호남과 서울 경기가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강원, 대구, 경북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색을 맡겨주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인기를 끈 ISA 계좌, 정부 개편안